0: 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 블록에 속할까?
1: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 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 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0: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 식구.
1: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2: 가서 살펴보자. 정사각형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오.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0: 난 두 클럽 다 가입했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 케이크야.
2: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1: 그건 못할 것 같은데.
2: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1: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2: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1: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그거 마음에 든다.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3: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1: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4: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3: 오, 고마워, 29.
4: 헤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5: 만세! 오!
4: 계단 클럽
6: 만세!
4: 11 축구 클럽
7: 예!
8: 멋져.
4: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9: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4: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와.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10: 오, 13이 돌. 옵스.
4: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11: 예헤!
4: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2: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네.
1: Tremendously tiring work.
2: Lovely lullaby.
1: Lots.
3: Nice.
1: Stop. Time for tea.
3: One.
2: Silence.
4: Sam, 일찍 왔네. 근데 들어가면 안 돼.
5: 왜? 선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4: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5: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4: 잘 됐네. 이따가 보자.
5: 오, 읍새. 내 사방경을 깜빡했네. 삼 안경.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삼 두 개는?
4: 육. 고마워, 육. 일찍 왔네.
6: 응,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했지.
4: 슈슈?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5: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들키기 전에 나가자. 여기잖아. 빨리 숨어. 오. 삼이 새기면 바로
7: 쿠.
6: 안녕 쿠.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7: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6: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5: 들킬 뻔했잖아. 들키기 전에 가자. 진짜 구잖아. 숨어. 삼이 내게면
6: 심이.
7: 재미있네. 삼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6: 여긴 너랑 나뿐인걸?
7: 잘 됐네. 삼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8: 너 이리 와.
5: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 삼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삼이 다섯 개면 바로
4: 15.
5: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3이 다섯 개면 바로
4: 15. 넌 15가 될 수 없어.
5: 우리가
4: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쉬쉬.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5: 3이 여섯 개면
8: 18이지.
4: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0이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9: 알겠어?
8: 아, 아주 잘 알겠습니다.
4: 18? 어,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8: 아닌데.
5: 3이 일곱 개면 21.
10: 사실 나였어. 그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4: 내가 늦은 건 아니지?
5: 숨이 하나 더 있으면?
11: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3. 맙소사, 3 안 왔지?
6: 나야 3이 9개. 그러니까 27이지.
12: 아,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5: 나 여기.
10: 삼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4: 어, 이런. 삼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
5: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4: 물론이지. 네가 삼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삼클럽의

0: 필요가?
1: 3으로 만든 숫자.
2: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서프라이즈!
1: 3이 10개?

0: different sound.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9: 옛설 쥐설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뽀록뽀록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8: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9: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1: 이 팀으로 변신!
0: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큰 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 블록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시비 같은 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오!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1: 11팀으로 변신!
0: 11의 성공입니다!
1: 예헤이!
0: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11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0: 슈팅으로 변신? 안 돼!
1: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0: 이럴 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2: 5팀으로 변신!
3: 아!
2: 5팀으로 변신!
1: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인정했습니다.
4: 럭키, 럭키, 럭키!
1: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4: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1: 아쉬워하는군요.
5: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6: 9팀으로 변신!
1: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다른 쫓아갑니다.
7: 4팀으로 변신!
8: 2팀으로 변신!
1: 24는 아직 끄떡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 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9: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1: 밤새워서도 할 수 있지. 하하, 난 최고야.
2: 그거야.
8: 이 팀으로 변신!
9: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4: 11팀으로 변신! 만세!
2: 6팀으로 변신! 6팀으로 변신! 만세!
8: 2팀으로 변신!
1: 3팀으로 변신!
8: 2팀으로!
1: 3팀으로!
8: 2팀으로!
1: 3팀으로!
8: 2팀으로!
1: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10: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3: 쉬쉬?
1: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15입니다!
10: 아하! 변신해라!
2: 팀으로 하이파이브!
1: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

to three. Three?

0: ou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an use my bus pass. Two. Where are we going?
1: Oh!
2: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3: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2: 아니면 혹시
4: 음악가 팀이 있나요?
5: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6: 우후!
7: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5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8: 하이파이브!
9: 옆으로, 위로, 밑으로
10: 너희도 할 수 있어, 2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11: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10: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11: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기엔 너무 긴데?
7: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11: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7: 웁스!
11: 또 뭐였지?
7: 맞다!
5: 말하지 마!
12: 13이 두 개.
3: 난 마음에 들었어. 이것 내 의자거든.
7: 칩 두 개와
3: 섬 두 개가
11: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13: 저기 21? 거기 있어?
11: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13: 잠깐만! 이게 뭐야?
2: 난 15 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 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11: 오!
2: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 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14: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2: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자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5: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13: 21!
11: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10: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해.
2: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요원 13.
15: 읍스, 난 괜찮아.
2: 우리 13 요원은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잘 찾아내.
16: 이렇게도 가능하지?
17: 이것도 좋지만, 잠깐만.
2: 문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13이라고. 13 요원은 분리된다는 거야.
11: 알겠어. 데리고 다닐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13을 말이야. 하나의 숫자 13이 아닌 하! 숫자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13팀! 왜냐하면 나는
15: 13이 두 개니까!
11: 그래! 내 스스로 알아냈어.
14: 나는 요원 26이야. 그리고 나는 13이 두 개!
2: 내가 볼 때 요원 26은 말이야.
15: 13이 두 개!
5: 숨겨진 숫자들을 잘 찾아낼 것 같군. 쉿! 쉿!

0: I mean, space!
1: So, home is down there.
2: And we're up here.
3: Calamity! How do we get back? Saved! We're saved! It's F!
2: Fabulous to see you all. Isn't it fantastic up here? I feel so free. Must fly.
3: Come back. So, what do we do now?
0: Escape.
2: Perfect. How?
3: Somebody do something!
2: Eep!
0: Eep! E-P!
3: I like peas.
2: A. Please help us.
4: Hooray!
3: Kraken landing. Thanks for saving us, Ape. Still wondering what's up there?
0: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순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숙소에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우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영국 런던이야. 아름다운 궁전과 박물관, 또 2층 버스로 유명한 도시지. 런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데 오늘 만날 가족은 햄스터들을 키운대.
1: 가서 마크라는 친구를 도와줘. 에너지가 넘치는 햄스터를 3마리나 키우는데 놀아줄 장난감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물건

우와, 너희 정말 힘이 넘치는구나.

0: 다행히 사료그릇 뒤에 떨어졌네, 해리.
1: 햄스터 친구들이 정말 활발하구나.
0: 맞아요, 엄마. 햄스터들과 신나게 놀아줄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슈퍼행수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야호!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나는 디노. 크게 도와준다.
0: 안녕. 난 마크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1: 런던에 온 걸 환영해.
2: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크, 에너지가 넘치는 햄스터들을 키운다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지.
0: 우후! 빨리 열어보고 싶어. 햄스터들을 위한 장애물 트랙이잖아. 재밌는 미끄럼틀도 있고 장애물 통과 코스, 또 발사 장치도 있어. 굉장해. 햄스터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겠어요.
3: 재밌겠다.
1: 엄만 주방에서 점심 준비할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렴. 알았지?
0: 알았어요, 엄마. 인사해. 이 친구들은 해리, 몬티, 빅이야.
2: 안녕.
0: 재밌게 놀아. 괜찮아, 얘들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아도 돼. 어?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어떻게 노는지 모르는 건가?
2: 우리가 방법을 보여주자.
3: 좋다. 이렇게 하면 된다. 디노 직소 액션!
0: 슈퍼윙스가 우리 햄스터들만큼이나 작아졌네.
2: 이제 작아졌으니까 우리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놀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줄게. 제자리에 준비 출발! 봤지, 얘들아? 이제 너희 차례야.
3: 우리 따라하지 않는다, 호기.
0: 어? 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 있어. 햄스톤 해바라기씨를 좋아하니까 장애물에 해바라기씨를 묶어놓으면 먹고 싶어서 달려올 거야. 어때? 내 생각이 맞았지?
2: 가자, 티노. 우리가 따라잡자고.
3: 좋았어.
0: 우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네. 가까이서 봐야지. 또 다른 장애물 코스야. 우후, 달려 햄스터들아. 몬티가 1등이네.
2: 햄스터들이 이렇게 빠른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한걸.
0: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 봐. 공발사기잖아. 재밌겠다.
2: 우리도 발사기를 통과하자.
0: 예!
2: 재밌다.
3: 디노도 재밌다.
0: 공굴리기 선수가 됐네. 엄청 빠르다.
2: 너 엄청 신나고.
3: 디노 이거 잘한다. 통! 통! 통!
0: 어?
4: 덩어리 감지. 청소 모드 시작.
2: 우리 먼지가 아니라고. 피해.
0: 난 전원 끄는 방법을 모르는데.
3: 공 속에 갇혀 있어서 날아서 도망칠 수가 없다. 뛰어야 한다.
2: 나한테 방법이 있어, 티노.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거기 일렉트릭 스틱.
3: 디노, 보기 구한다! 디노, 확대 액션!
4: 거대 먼지 덩어리 발견! 초강력 청소 모드 시작!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 발견! 흡입 능력 맥시멈 파워!
0: 어떻게든 빨리 로봇 청소기의 작동을 멈춰야 할 텐데.
4: 더 많은 먼지 덩어리 발견. 작동 오류. 청소기 상황. 작동 오류.
2: 전원을 끌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 일렉트릭 스피드.
0: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니까. 모두들 정말 대단했어.
2: 일렉트릭 슈퍼인스와 귀여운 햄스터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마크, 점심 다 됐다. 세상에, 거실이 아주 깨끗해졌구나. 보기 좋은데.
0: 고마워요, 엄마. 청소기랑 슈퍼인스랑 햄스터들이랑 다 같이 모험을 좀 했거든요. 다 괜찮아졌고요.
1: 괜찮은 건 이상인데?
5: 이제 너만 씻고 나면 오늘 할 일은 끝이야, 티노. 지금은 먼지 투성이거든.
3: 정말이야? 아차! 오, 그러네.
0: 어? 호기, 티노, 여기 좀 봐. 햄스터들이 정말 신나게 놀았나 봐. 피곤해서 모두 잠들었어.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3: 도움이 돼서 기쁘다.
2: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슈퍼 윙스 입문 완료! 걸어다니는 학교. 오늘은 또 어떤 곳을 가게 될지 보게 되는걸.
1: 어디로 가게 되든 내 크레인이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0: 그럼 난 언제나 널 믿어 맡기.
2: 안녕 얘들아,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네팔에 있는 작은 마을 마나냐.
3: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히말라야는 여름에도 눈이 내린대.
4: 그곳에 사는 바르샤란 친구한테 네 도움이 필요해. 오늘이 개학 첫날인데 보다시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혼자 힘으론 학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래.
0: 우와, 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렸네.
5: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도움이 될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2: 호기 출동 준비.

0: 어쩌지 바르샤? 눈이 많이 쌓여서 문을 열 수가 없구나.
1: 아, 그치만 겨울 내내 학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걸요. 슈퍼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이벤트.
1: 안녕 바르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금방 밖으로 나오게 해줄게.
0: 눈 깜짝할 사이에 눈을 지우려면 내 불도저가 필요하겠지? 나와라! 초반력 불도저! 시작할게!
2: 정말 대단한데? 고마워, 슈퍼윙스.
1: 다시 인사할게.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0: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크레인 비행기지.
2: 나마스테, 호기와 마티. 난 바르샤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1: 나마스테. 우리가 눈이 많아도 학교에 잘 갈 수 있게 도와줄 물건을 준비해왔어.
2: 고마워. 뭔지 궁금한데? 엄청 좋은 스키 장비잖아. 이걸 타면 금방 학교까지 갈 수 있겠다.
1: 맞았어. 문제 해결이지.
2: 준비 완료.
3: 고마워, 슈퍼윙스. 바르샤는 스키를 잘 타거든. 너희 덕분에 제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2: 얘들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학교를 보여주고 싶어.
1: 좋아. 우리도 궁금해.
2: 그럼 가자. 날 따라와.
1: 우와, 재밌겠다. 스키 실력이 엄청난걸.
2: 다 왔어. 여기가 우리 학교야.
1: 멋지다. 안은 어떻게 생겼어?
2: 안녕.
3: 어? 어, 안녕.
2: 제 담임 선생님 카프르 선생님이시죠? 근데 저밖에 안 온 거예요?
3: 아, 그래, 지금까진. 어젯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못 오고 있는 것 같구나. 모두를 만날 생각에 무척 기대했는데.
0: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한다면 학교를 이동시키면 되죠. 헉!

0: 그게 조종장치야. 그걸로 학교를 움직이면 돼. 한번 해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페달로 다리를 작동시키고 레버로 방향을 틀면 돼.
1: 멋지다. 걸어다니는 학교라니.
2: 반 친구들 주소는 모두 여기에 적혀있단다.
1: 그럼 친구들을 데리러 가볼까요?
3: 세상에! 저게 뭐야?
1: 하, 첫날부터 학교에 못 가다니 너무 속상해. 어? 슈퍼 윙스? 안녕! 어서 타! 학교 갈 시간이야! 우와! 멋지다!
0: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다시 세워줄게! 미끄러지면서 가자! 학교 배달했습니다!
1: 어? 우와! 굉장하다!
0: 환영해!
2: 더 데리러 가면 돼. 키마라고 봉우리 동쪽에 있는 다리 너머에 살고 있어.
1: 기다려 키마. 가자.

0: 곡설로 다리가 무너지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이제 어떻게 학교에 가죠, 아빠?
1: 이제 모두 모였구나. 바르샤, 학교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주겠니?
2: 물론이죠, 카프르 선생님. 출발!
0: 우와, 대단하다. 학교를 정말 잘 조종하는구나.
2: 넌 최고의 조종사야. 고마워. 그럼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서 가볼까?

0: 그렇지! 바로 그거야! 스킨! 다르샤는 스킨을 잘 타잖아! 거대한 스키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다르샤! 그걸 타고 움직여봐!
1: 그래! 할 수 있어!
2: 좋아! 한번 해볼게!
0: 재밌게 해볼까? 일렉트릭 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칠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3: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덮어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석기시대로 간 슈퍼윙스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5: 디노도 임무 가는 거 기대된다
4: 그럼 어디

0: 출동해야 할 장소는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야. 로스앤젤레스는 콜롬비아 메머드 화석으로 유명한 라브레아 타르 웅덩이가 있는 곳이지.
1: 가서 메이슨이란 친구를 도와줄래? 밤마다 잠을 잘 못 자서 힘들어하고 있거든.
2: 그래서 메이슨을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3: 출동 준비!
4: 잠깐만, 레이더망에 메시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 오늘은 할 일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호기, 티노, 어서 출동해서 최대한 빨리 첫 번째 임무를 끝내줘. 그래야 다음 임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2: 아, 그렇다면 빛의 터널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줄 수 있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좋아, 시도해볼게. 일렉트릭 파워 최대로 충전. 이제 다시 출동 준비.

0: 파워 충전! 발사!
1: 너무 빠르대!
0: 호기와 티노가 사라졌어! 위치 파악이 안 돼!
2: 어쩌지? 신호가 안 잡혀!

0: 우리가 메이슨 집에 온 게 맞나? 여긴 꼭 정글 같은데? 으가, 가서 알아본다! 으가! 으가! 안녕,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이지!
1: 안녕, 나는 디노다!
0: 으가! 네가 메이슨이구나! 으가! 응? 우가가 메이슨 별명인가 보네. 여기 네 택배야.

0: 효과! 이건 무드등이야.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지.
1: 무드등? 우! 엄청 엄청 빛난다. 축제의 딱이다. 우가 부족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2: 우가가 티노처럼 말한다.
0: 그러게, 아무래도 엉뚱한 곳에 착륙했나 봐. 메이슨이 아닌 것 같아. 기다려.
1: 우가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와.
0: 메이슨? 우가?
1: 여기! 여기!
0: 로스앤젤레스는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현대도 아닌 것 같고.
1: 아빠!
3: 우가!
1: 아빠, 이거! 무드등 생겼다!
0: 안 돼! 티노, 혹시 저거 아기 코끼리야?
2: 아니, 저건 매머드다.
0: 뭐? 이거 우가 거다! 저게 아기 메모드라면 우리가 지금 선사시대에 와있단 소리네?
2: 그렇다. 그리고 아기 메모드 옆엔 늘 엄마 메모드가 있다.

0: 만배 모두다! 엄청 화가 나 보이는데?
1: 지금 호기랑 티노를 찾았는데 선사시대의 로스앤젤레스에 가있어.
2: 내가 빛의 터널 속도를 최대치로 올리는 바람에 먼 과거까지 가버렸나 봐. 빨리 현재로 데려와야 해.

0: 도와줄 친구가 있지.
1: 도와줘! 우가 이제 안전하다.
2: 레모드 멈춰야 한다. 디노 확대 액션.

0: 안 돼! 아기 멤버들을 구해야 해! 고기! 일렉트릭 스킨! 잡았다, 아기 멤버들! 걱정 마, 엄마 멤버들야. 아기는 무사하니까. 일렉트릭 슈퍼믹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아기 매머드 무드 등 좋아한다. 빛이 나니까.
2: 빛이 나는 거 갖고 싶어?
1: 반딧불이다.
0: 우와, 정말 아름다워. 우가 좋은 생각이 났다.
1: 이거는 네 거? 이거는 우가 거.
0: 우가!
3: 그럼 이제 무드등은 진짜 주인한테 배달하면 되겠다. 미래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메이슨 말이야.
1: 하지만 거기 어떻게 가?
0: 어?
4: 그건 이 트레버한테 맡겨둬.
0: 트레버!
4: 트레버! 시계 작동 준비! 미래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미래의 시간으로 순간 이동!

0: 감사합니다.
1: 안녕 메이슨.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0: 우와, 무드등이네. 이거면 푹 잘 수 있겠다. 고마워 호기.
1: 도움이 돼서 기뻐. 갈게. 하늘이 누나가 말한 또 다른 배달 임무를 위해 이만 돌아갈까?

0: 스핑크스가 살아났다. 오늘은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1: 나도 그래, 호기. 빨리 출동하고 싶어.
0: 안녕, 새로운 일렉트릭 슈퍼윙스구나. 넌 새 비행기야?
1: 아니, 난 인형 비행기야. 그러니까 난 공룡이지, 새가 아니라.

0: 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이집트의 카이로야.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인데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걸로 유명해.
1: 모니카란 친구가 아빠랑 같이 대스핑크스 조각상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휴가를 갔어. 근데 스핑크스가 모래폭풍에 파묻혀서 무척 슬퍼하고 있지.
2: 저런, 너무 안타깝다.
1: 그럼 스핑크스를 볼 수가 없겠네.
3: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실어뒀어.
0: 그럼 출동 준비!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이집트 카이로로 출발!
1: 모래 때문에 스핑크스가 제대로 안 보여서 아쉽구나.
2: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그리고 난 셀리. 난 공룡이야.
2: 만나서 반가워, 셀리와 호기. 난 모니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아살람 알라이쿰. 안녕.
0: 아살람 알라이쿰. 열어봐. 이게 스핑크스를 볼 수 있게 도와줄 거야.
2: 고마워.
0: 우와! 아주 멋진 모래삽이네. 하나씩 받으세요.
2: 이거면 스핑크스를 파낼 수 있겠어요.
1: 작동이 쉽고 빠르게 잘 되는데?
0: 완전 신기술이다. 그러게. 저도 도울게요.
1: 아주 잘하는데?
0: 저도 도울게요. 시작해볼까? 하! 익명 회원!

0: 이제 스핑크스 얼굴이 다 보이네.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건 왕족의 머리 장식이야.
1: 멋지다. 근데 코는 어디에 있어?
0: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스핑크스가 코를 갖게 되는 순간 생명을 가지게 된대.
1: 신기하다.
0: 그럼 이제 모래를 다시 파볼까?
1: 좋았어.
0: 어서 파자.
2: 우와, 신기한 거 무지 많아, 골든보이 오빠. 너무 재밌다.
0: 저건 혹시 파라오의 머리 장식?
2: 멋지다. 이거 정말 아름다워. 나 꼭 진짜 파라오 같지?
3: 그래.
2: 그렇지. 마음에 쏙 들어. 세상에, 저건 귀엽고 깜찍하고 멋진 스핑키잖아. 빨리 따라와, 오빠.
3: 안 돼, 잠깐만. 고맙습니다. 골든걸, 이리 와.
2: 신난다, 신난다.
3: 너무 숨차. 꼭 그렇게 뛰어다녀야 해.
2: 그럼. 안녕, 스핑키. 스핑키가 더 귀여워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 바로 코야.
3: 안 돼. 핑키 복은 쓰지 마.
2: 핑키 윙키 팝.

0: 내가 스핑크스를 움직이게 만들었네? 너무 재밌다!
1: 안 돼! 기다려!
0: 안녕, 스핑키! 이쪽이야! 여기, 여기!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헤이! 후! 후! 등에 타는 소리야?
1: 그치!
0: 귀여운 스핑키야, 어디로 가볼까? 오, 그래, 나도 시장 좋아해. 가자, 스핑키.
1: 정말, 나랑 같이 가야지.
2: 괜찮아, 골든보이. 혹시 골든걸이 코를 만들어준 거야?
1: 맞아.
0: 그래서 살아난 거였어. 게다가 머리 장식을 쓰고 있어서 골든걸을 자신이 섬기는 파라오라고 생각한 거고.
2: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가서 막아야 해. 올라타.
0: 슈퍼윙스랑 같이 가도 돼요, 아빠?
3: 대신 호기랑 같이 다녀야 한다.
0: 그럴게요, 아빠.
2: 어서 가자.
4: 무슨 일이지? 저거 대체 뭐야? 거대한 고양이잖아.
0: 여기 타는 건 재밌다, 스피키.
2: 어, 이런, 서두르자. 멈춰.
0: 맞았네? 내 머리 장식이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우리 저 스핑키, 머리 장식 다시 쓰자!

0: 저거 봐! 재채기로 코가 떨어지게 만들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후추를 최대한 모아야 해.
1: 좋은 생각이야, 모니카. 내가 후추 자루를 모아올게. 포기! 일렉트릭 스킬!

0: 좋았어.
1: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2: 고맙습니다. 어?
3: 스핑크스를 원래 장소로 되돌려놨어. 어? 골든보이 오빠, 계속 모래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야? 재밌는 거 다 놓쳤네.
2: 난 상관없어.
4: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뿌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아빠 저게 뭐야?
12: 혹시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래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15: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홈 사이언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주비주폰이 무서워? 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7: 근데 여긴 뭐 하는 데냐규?
8: 내 소명걸 환영한다.
7: 무슨 소리냐뇨? 아.
8: 주비주,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7: 너 누구야? 주비주를 노리다니? 혹시 대마녀야?
8: 글쎄.
7: 스텔라,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뷰.
9: 내 생각도 그래.
10: 문이 잠겼어. 우리 갇힌 거야?
8: 그걸 이제 알다니.
7: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는데 큐.
8: 게임을 잘해준 덕분에 일이 쉬워졌지.
7: 우릴 속인 거였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8: 안 됐네. 집엔 영원히 못 갈 테니까.
7: 대마녀, 그냥 가면 어떡해.
10: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7: 모르겠어. 어? 깜짝이야. 바로 전화야.
10: 얼른 받아봐.
7: 응. 주주, 어디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 맞지? 바로. 우리 주비주폰이 다쳤어.
11: 뭐라고? 뮤, 우선 너희를 끌어들인 어둠의 주비주를 찾아서

0: 주주, 내가 찾아볼게. 트윙클 부스트 업! 스텔라 비전! 저기요! 내가 가서 가져올게.
1: 저도 가겠습니다, 뿅!
0: 조심해, 루시!
1: 걱정 마! 난 괜찮아!

0: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1: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 큐. 맞다, 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건 내가 가져오겠다, 큐.
2: 잠깐, 큐.
1: 왜 그러냐, 큐.
2: 널 혼자 보내주나?

0: 내가 지키겠습니다, 뮤. 레인보우 스케치.
1: 위험하게 왜 너희끼리 왔어?
2: 이제부터는 같이 해. 그래, 힘을 모아서 어둠의 주비주를 가져오는 거야.
3: 어둠의 마법을 풀어주자.
0: 얼른 노래해라, 큐. 우리 준비됐다, 뿅.
4: 좋아, 시작하자.

0: 제법이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1: 어, 뭐지? 어, 어디서 안개가 앞이 안 보인다. 뉴. 뉴. 뉴. 안돼.
2: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0: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1: 주주! 뮤!
3: 로시! 뮤!
1: 이런! 대마녀! 당장 풀어줘!
0: 그렇게는 안 되지. 모두 어둠의 주비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1: 우린 어둠의 주비주로 만든다고! 시타뷰!
2: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주비주는 어디 있지? 마법만 풀면 되는데.
4: 어? 수정구 안에 있어.
1: 나 무섭다, 뷰.
5: 나도 난요.
1: 뷰.
0: 모두 어둠의 주비주가 되어라.
2: 안돼. 더 이상은 못 보겠어.
6: 어둠은 두렵지 않아. 우린 함께니까. 숨겨진 별빛도 너와 함께 찾을.
1: 주주!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지.
2: 무슨 소리야, 루시. 난 노래를 불러서 주비주에게 힘을 주려는 거였는데.
5: 그런 거였어?
7: 좋은 생각이야, 주주. 우리의 힘이 주비주에게 닿을 수 있게 함께 노래하자.
2: 그래, 노래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팝! 이제 됐어!
1: 아쉬워하겠네.
0: 대마녀,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응, 우리가 혼내주자.
2: 두 명이 된 스텔라.
3: 백조의 호수거든.
4: 봐, 백조 공주랑 왕자 얘기 말이냐, 큐?
0: 스텔라, 그럼 새 발레복이 필요하겠다뇨.
5: 우리가 진짜 백조처럼 만들어줄게, 뷰.
3: 괜찮은데.
0: 스텔라, 지수부터 제자뇨.
5: 스텔라, 무슨 색이 좋냐, 뷰?
4: 스텔라, 왕자 역은 내게 맡겨라, 큐.
6: 스텔라, 나도 춤추고 싶다.
3: 아이 참, 얘들아.
0: 너희가 방해해서 쫓겨났잖아.
6: 너도 그랬으면서.
5: 그만해라, 뷰.
0: 이제 베이커리로 돌아가시죠, 뷰.
6: 배고프다, 뷰. 얼른 가자.
3: 이제야 조용해졌네.
7: 뭐야?
4: 왕자 역은 내가 딱이 없는데 큐.
6: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8: 너희 이번엔 말썽부리면 안 돼.
3: 어머, 어서 와 얘들아.
5: 스텔라, 아까는 미안했다, 뷰.
0: 그래, 화 풀어라뇨.
3: 무슨 소리야, 나 화 안 났는데.
6: 역시 스텔라는 착하다니까, 큐.
3: 얘들아, 쟤는 가짜야.
0: 너 누구야?
3: 주주, 가짜가 나타났어.
0: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3: 주주, 난 무서워. 속지 마, 주주. 내가 진짜라고.
9: 어쩜 저렇게 똑같지?
10: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4: 걱정 마라. 내가 알아내겠다, 큐.
0: 진짜 스텔라를 찾는 방법은 발레 대결이다, 큐.
11: 발레 대결?
0: 그래. 진짜 스텔라라면 춤을 더 잘 출 테니까, 큐!
9: 오, 그럴듯한데?
10: 우린 늘 스텔라의 춤을 봤으니까.
0: 응,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3: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0: 이건 너무 쉬운데?
4: 그럴리가. 얘들아, 큐! 큐!
0: 진짜 스텔라라면 더 오래 참을 수 있을 거다, 큐!
3: 그만해, 얘들아.
0: 얘 장난꾸러기들.
3: 내가 이겼어.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알겠지?
0: 아니야. 나 원래 간지럼 잘 타잖아. 진짜는 나라고.
9: 아, 헷갈리네. 너희는 알겠어?
0: 나는...
6: 아! 저 스텔라가 진짜 같아.
3: 말도 안 돼. 왜?
10: 주주,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0: 아니, 어떻게 간지럼을 참아. 사람이면 못 참지. 그러니까 저희는 가짜야.
3: 주주.
4: 거라면 더 오래 돌 수 있을 거다 키우.
0: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키우.
3: 하이크 미주.
4: 드디어 찾았다. 저쪽이 진짜다 키우.
0: 고마워 퍼플 비주.
8: 너한테 왕자님 역을 맡길게.
4: 야하! 신난다 키우.
3: 다들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5: 뭔가 이상하다 뷰.
8: 우리가 나서야겠다뇨.
4: 새 발레복을 완성했다뇨.
5: 이걸 진짜 스텔라한테 줄 거다 뷰.
3: 우와, 정말 예뻐.
0: 고마워.
8: 이건 지금 발레복이랑 비슷하잖아. 다른 건 없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거 말이야.
5: 역시 진짜는 이쪽이다 뷰.
8: 맞다뇨.
3: 블루 비주, 옐로 비주.
8: 말도 안 돼.
3: 진짜는 나라구나.
10: 너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5: 스텔라는 늘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뷰.

0: 그런데 저 애는 불평만 했다뇨. 아이 참,
1: 화났어? 미안해. 내가 저 가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2: 아,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네.
1: 아, 어쩌지?
3: 그래, 신디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4: 너희들 신디 연습실이 어딘지는 알겠지?
3: 알고 말고.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혼자서 찾아와봐.
1: 혼자서?
3: 그래, 더 빨리 오는 쪽이 진짜 스텔라인 거다.
1: 알았어.
0: 이번엔 속일 수 없을 거야.
1: 나 따라오지 마.
0: 안 따라갈 거거든.
1: 이럴 때 쓰려고 배워온 게 있지.
0: 주비주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어.
1: 내가 먼저 가야 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5: 아유, 나 좀 도와줘요.
3: 역시 네가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나 해요.
0: 가짜는 길을 잃었나 봐. 아니, 도망친 건가?
1: 얘들아, 일이 생겨서 늦었어.
0: 쟤 좀 봐.
1: 너 거짓말을 해.
0: 너희들 제발 날 알아봐줘.
6: 그럼 왜 늦었는지 말해줄래?
1: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다가 늦었어.
7: 스텔라는 착하니까 그럴 수 있다뀨.
8: 맞습니다, 뮤. 슈슈.
0: 너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6: 그래? 그렇다면 이건 어때? 노래해봐. 네가 진짜라면 이 노래를 알겠지?
1: 물론이지.
8: 이건 마법에 걸린 공주가.

이렇게는 안 되지. 치링치링.

0: 당신까지 따라했다 뷰.
1: 마법도 보여줄까?
0: 여기선 안 돼. 시크릿 매직 페이드.
1: 여긴 또 어디야? 루썸 사브르.
0: 조심해. 나한테 맡겨. 클링클링 미라클. 이게 뭐야? 깜짝. 짜증나. 저기 어둠의 주비주가 있어.
1: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상대해 주지. 하트링 로드.
0: 스텔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1: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블러썸 로드. 스완댄 스윙.

0: 식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난방구는 붙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옥스퍼드 향.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0: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2: 얼굴엔
7: 순한 킹킹.
2: 주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

0: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0: 얼굴엔
4: 순한 킬킬.
0: 술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제품을 소개해줄게.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쭈궁기를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기분이다.

어디 있는데?

0: 이름이 뭐니?
1: 아, 이름이
0: 뭔데? 그만 진정해. 나야 나와 맞아. 괜찮아.

0: 어디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달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 거예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지금 좀 먹긴 해. 그치, 곰마?

아,

너희들 영양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죽이나 주고 말이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잘 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이건 너무 쓰잖아.

우리 아가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딨냐, 아가?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0: 머리 썩었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아.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순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전사!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장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마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4: 순한 킬킬.
12: 중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지금 쟁여놓으세요.
19: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20: 이 팀으로 변신.
19: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근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 블록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12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오!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20: 11 팀으로 변신!
19: 11의 성공입니다!
20: 예헤이!
19: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11 로켓이 타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21: 10팀으로 변신? 안 돼!
19: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 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21: 5팀으로 변신!
20: 아!
21: 5팀으로 변신!
19: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인정했습니다.
20: 럭키, 럭키, 럭키!
19: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20: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19: 와우. 아쉬워하는군요.
22: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23: 9팀으로 변신.
19: 3팀으로 변신.

0: 16이 쫓기고 있네요. 바로 쫓아갑니다.
1: 사팀으로 변신!
2: 이 팀으로 변신!
0: 24는 아직 끝덕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밤 새워서도 할 수 있지. 난 최고야.
3: 그거야.
2: 이 팀으로 변신.
0: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4: 11팀으로 변신. 만세.
3: 6팀으로 변신. 6팀으로 변신. 만세.
2: 2팀으로 변신.
0: 성팀으로 변신.
2: 2팀으로.
0: 성팀으로.
2: 2팀으로.
0: 성팀으로.
2: 2팀으로.
0: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5: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6: 시시?
0: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시모입니다.
5: 아하! 변신해라!
4: 팀으로 하이파이브!
0: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 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이가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네요.
7: 아! I'm red and I'm ready to explode!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ould use my bus pass. Two. Where are we going?
1: Oh!
2: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3: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2: 아니면 혹시
4: 음악가 팀이 있나요?
5: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6: 우후!
2: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오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7: 하이파이브!
8: 옆으로, 위로, 밑으로.
9: 너희도 할 수 있어, 1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10: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9: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10: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기엔 너무 긴데?

0: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1: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1: 웁스! 또 뭐였지?
0: 맞다!
3: 말하지 마!
4: 13이 두 개.
5: 난 마음에 들었어. 이거 내 의자거든.
0: 칩 두 개와
5: 성 두 개가
1: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21? 거기 있어?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2: 잠깐만! 이게 뭐야?
6: 난 15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7: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6: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자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8: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2: 21!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6: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해.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요원 13.
4: 웁스, 난 괜찮아.
6: 우리 13 요원은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잘 찾아내.
9: 이렇게도 가능하지?
10: 이것도 좋지만 잠깐만.
6: 문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13이라고. 13 요원은 분리된다는 거야.
11: 알겠어. 데리고 다닐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13을 말이야. 하나의 숫자 13이 아닌 하! 숫자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13팀. 왜냐하면 나는
4: 13이 두 개니까.
11: 그래, 내 스스로 알아냈어.
7: 나는 요원 26이야. 그리고 나는
4: 13이 두 개.
6: 내가 볼 때 요원 26은 말이야,
4: 13이 두 개.
12: 숨겨진 숫자들을 잘 찾아낼 것 같군.
13: Welcome, Color Blocks. I imagine you're wondering why you're here. I, Purple, have had an amazing idea. You can all help me decorate my castle gardens in a style fitting for royalty. I've made a little practice space for each of you to invent a wonderful new pattern. Whichever one I like the most, I shall use to decorate my gardens.
14: It's a competition!
15: Ooh.
13: Let the pattern competition begin!
14: Time to make an awesome pattern! Exciting!
16: Wait, what is a pattern?
17: Check this out, Red. Blue. Stripes. Stripes. Stripes.
16: I've got an idea for a pattern.
18: Huh?
16: Green. I can make a pattern. Zig, zag. Zig, zag. Zig, zag. Zig.
9: Yellow. Wave. Wave. Wave.

0: do something. Eep. Eep.
1: E-P.
0: I like P.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서.
2: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얘들아, 오늘 파 생일이야.
1: 정말? 어? 그럼 우리 파를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냐타를 만들자.
0: 나도 같이 할래.
2: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3: 생일 축하합니다.
4: 생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1: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3: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0: 재밌다.
1: 생일 축하합니다.
2: 하늘 위한 선물이야.
1: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0: 너랑 나야.
1: 고마워. 축하합니다.
3: 어?
2: 나도 파랑 나 그렸어. 그런데 파는 어딨어? 다시 한번 잘 봐봐.
0: 아하, 찾았다. 고마워, 라시.
4: 짜잔.
5: 생일 축하해, 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8: 얼굴엔
11: 순한 킹킹.
8: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14: Science. 한올 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17: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 같은 소풍이 제일이지.
18: 이봐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19: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20: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이십이.
21: 거기서 보자, 삼.
22: 와우! 클럽이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21: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22: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19: 오,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시구.
22: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21: 가서 살펴보자. 정사 같은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19: 오.
21: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19: 난 두 클럽 다 가입했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빨리 블록 케이크야.
21: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22: 그건 못할 것 같은데.
21: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22: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21: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22: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그거 마음에 든다.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21: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22: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23: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0: 어? 오, 고마워, 29.
1: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2: 만세! 오!
1: 계단 클럽
3: 만세!
1: 11 축구 클럽
4: 예!
5: 먼저?
1: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6: 오, 13이 돌. 옵스.
1: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7: 예!
1: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8: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strange.
1: Tea, anyone?
0: Mm-mm-mm. Not for me.
1: Note. Note.
2: So, what is it?
1: A note. It makes music.
2: Super.
0: Oh.
2: Smashing.
1: Note. Notes.
0: Oh.
1: Terrific tune. Excellent. Nice noise. T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2: Skipping. Fantastic.
1: Tens.
0: No! Nasty noise!
1: Stop, S. You're making too many of everything.
2: Silly me!
0: Now what?
1: Yes! Tremendously tiring work.
2: Lovely lullaby.
1: Lots.
0: Nice. Stop.
1: Time for tea.
0: One.
3: Silence. 섬! 일찍 왔네? 근데 뒤로 가면 안 돼.
4: 왜? 섬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
3: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새 관찰을 먼저 하는 건 어떨까?
4: 나 새 관찰 진짜 좋아하는데.
3: 잘 됐네. 이따가 보자.
4: 오! 읍쌰! 내 사방경을 깜빡했네. 삼 안경. 오, 오늘 여기서 파티가 있나? 어? 15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다. 삼 두 개는?
3: 육. 고마워, 육. 일찍 왔네.
5: 응, 나만 왔어. 삼은 절대로 안 했지.
3: 슈슈, 절대로 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4: 파티라니 정말 재밌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죽이기 전에 나가자. 여기잖아. 빨리 숨어. 오. 삼이 새기면 바로
6: 쿠.
5: 안녕, 쿠. 진짜 멋지게 장식했네. 삼은 못 봤지?
6: 여긴 나 혼자밖에 없어.
5: 좋아. 도와야 하지만 금방 다시 올게. 모자 멋지네.
4: 들킬 뻔했잖아. 들키기 전에 가자.

0: 숨어. 3이 4개면
1: 12.
2: 재미있네. 3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1: 여긴 너랑 나뿐인걸?
2: 잘 됐네. 3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3: 너 이리 와.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 3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변신해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3이 5개면 바로
1: 15.
0: 우리는 어쩌고. 우리도 알아. 3이 5개면 바로
1: 15. 넌 15가 될 수 없어.
0: 우리가
1: 15야. 파티를 시작하자. 다들 모여봐. 쉿. 진짜 15잖아. 다들 숨어.
0: 아유, 3이 6개면
3: 18이지.
1: 맞구나. 다들 숨을 곳을 찾아. 30이 3이랑 같이 도착하면 다 같이 점프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 거야.
4: 알겠어?
3: 아, 아주 잘 알겠습니다.
1: 18? 어, 넌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3: 아닌데.
0: 3이 7개면 21.
5: 아니야, 사실 나였어. 숨기 좋은 데가 없나 찾고 있었어.
1: 내가 늦은 건 아니지?
0: 3이 하나 더 있으면?
6: 굉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24. 맙소사, 3 안 왔지?
5: 나야, 3이 9개. 그러니까 27이지.
1: 아, 여기 모여있네. 다 온 거야? 30 도와줄까?
0: 나 여기!
7: 3이 새 관찰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디에도 안 보이는걸?
1: 어, 이런. 3을 못 찾으면 준비한 깜짝 파티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
0: 이 파티 주인공이 나라고?
1: 물론이지. 네가 3클럽의 창립 멤버니까. 3클럽에 있는 모두가
8: 3으로 만든 숫자.
7: 네가 있으니까 3클럽이 존재하는 거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3.
8: 서프라이즈! 3이 10개?

0: and sound.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술물엔
2: 순하게.

0: 찾아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사우르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뿌릉뿌릉 떠나요. 리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9: 순한 킹킹.
1: 줄무랑
0: 덥덥한 말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네가 초청할 장소는 바로 영국 런던이야. 아름다운 궁전과 박물관, 또 2층 버스로 유명한 도시지. 런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데 오늘 만날 가족은 햄스터들을 키운대.
1: 가서 마크라는 친구를 도와줘. 에너지가 넘치는 햄스터를 3마리나 키우는데 놀아줄 장난감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실어뒀어.
0: 그럼 출동 준비!

우와, 너흰 정말 힘이 넘치는구나. 오, 안 돼.

0: 다행히 사료그릇 위에 떨어졌네, 해리.
1: 햄스터 친구들이 정말 활발하구나.
0: 맞아요, 엄마. 햄스터들과 신나게 놀아줄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야호!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나는 디노. 크게 도와준다.
0: 안녕. 난 마크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1: 런던에 온 걸 환영해.
2: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크, 에너지가 넘치는 햄스터들을 키운다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지.
0: 우후! 빨리 열어보고 싶어.

0: 재밌는 미끄럼틀도 있고 장애물 통과 코스, 또 발사장치도 있어. 굉장해. 햄스터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겠어요.
1: 재밌겠다.
2: 엄만 주방에서 점심 준비할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렴. 알았지?
0: 알았어요, 엄마. 인사해. 이 친구들은 해리, 몬티, 빅이야. 안녕. 재밌게 놀아. 괜찮아, 얘들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아도 돼. 어?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어떻게 노는지 모르는 건가?
3: 우리가 방법을 보여주자.
1: 좋다. 이렇게 하면 된다. 진호 주소 액션.
0: 우와, 슈퍼윙스가 우리 햄스터들만큼이나 작아졌네.
3: 이제 작아졌으니까 우리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놀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줄게. 제자리에 준비 출발. 봤지 얘들아, 이제 너희 차례야.
1: 우리 따라하지 않는다, 호기.
0: 어? 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 있어. 햄스톤 해바라기씨를 좋아하니까 장애물에 해바라기씨를 묶어놓으면 먹고 싶어서 달려올 거야. 어때? 내 생각이 맞았지?
3: 가자, 키노. 우리가 따라잡자고.
1: 좋았어.
0: 우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네. 가까이서 봐야지. 또 다른 장애물 코스야. 우후! 달려, 햄스터들아! 몬티가 1등이네!
3: 햄스터들이 이렇게 빠른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한걸?
0: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 봐. 공발상자라 재밌겠다.
3: 재밌다.
1: 진호도 재밌다.
0: 다들 공굴리기 선수가 됐네. 엄청 빠르다.
3: 너 엄청 신다고.
1: 진호 이거 잘한다. 퉁! 퉁! 퉁!
4: 먼지 덩어리 감지. 청소 모드 시작.
3: 우리 먼지가 아니라고. 피해.
0: 난 전원 끄는 방법을 모르는데.
1: 공 속에 갇혀 있어서 따라서 도망칠 수가 없다. 뛰어야 한다.
3: 나한테 방법이 있어, 티너.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거기 일렉트릭 스피드.
1: 완주한다. 진호 확대 액션!
4: 거대 먼지 덩어리 발견. 초강력 청소 모드 시작.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 발견. 흡입 능력 맥시멈 파워.
0: 어쩌지? 어떻게든 빨리 로봇 청소기의 작동을 멈춰야 할 텐데.
4: 더 많은 먼지 덩어리 발견. 작동 오류. 청소기 상황 작동 오류.
3: 전원을 끌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 일렉트릭 스피드!
0: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니까. 모두들 정말 대단했어.
3: 일렉트릭 슈퍼인스와 귀여운 햄스터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2: 마크, 점심 다 됐다. 세상에, 거실이 아주 깨끗해졌구나. 보기 좋은데.
0: 고마워요, 엄마. 청소기랑 슈퍼윙스랑 햄스터들이랑 다 같이 모험을 좀 했거든요. 다 괜찮아졌고요.
2: 괜찮은 건 이상인데?
5: 이제 너만 씻고 나면 오늘 할 일은 끝이야, 티노. 지금은 먼지 투성이거든.
6: 정말이야? 오, 그러네.
0: 어? 호기, 티노, 여기 좀 봐. 햄스터들이 정말 신나게 놀았나 봐. 피곤해서 모두 잠들었어.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6: 도움이 돼서 기쁘다.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7: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3: 그럼 난 언제나 널 믿어봤지.

0: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네팔에 있는 작은 마을 마나냐.
1: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히말라야는 여름에도 눈이 내린대.
2: 그곳에 사는 바르샤란 친구한테 네 도움이 필요해. 오늘이 계약 첫날인데 보다시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혼자 힘으론 학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래.
3: 우와, 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렸네.
0: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도움이 될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호기 출동 준비.
4: 어쩌지 바르샤? 눈이 많이 쌓여서 문을 열 수가 없구나.
5: 아, 그치만 겨울 내내 학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걸요. 슈퍼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6: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안녕 바르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금방 밖으로 나오게 해줄게.
1: 눈 깜짝할 사이에 눈을 지우려면 내 불도저가 필요하겠지? 나와라! 초반력 불도저! 시작할게!
0: 정말 대단한데? 고마워, 슈퍼윙스. 다시 인사할게.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크레인 비행기지.
2: 나마스테, 호기와 마티. 난 바르샤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0: 나마스테. 우리가 눈이 많아도 학교에 잘 갈 수 있게 도와줄 물건을 준비해왔어.
2: 고마워. 뭔지 궁금한데? 엄청 좋은 스키 장비잖아. 이걸 타면 금방 학교까지 갈 수 있겠다.
0: 맞았어. 문제 해결이지.
2: 준비 완료.
3: 고마워, 슈퍼윙스. 바르샤는 스키를 잘 타거든. 너희 덕분에 제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2: 얘들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학교를 보여주고 싶어.
0: 좋아. 우리도 궁금해.
2: 그럼 가자. 날 따라와.
0: 우와, 재밌겠다. 스키 수영이 엄청난걸.
2: 다 왔어. 여기가 우리 학교야.
0: 멋지다. 안은 어떻게 생겼어?
2: 안녕.
3: 어? 오, 안녕.
2: 제 담임 선생님 카프르 선생님이시죠? 근데 저밖에 안 온 거예요?
3: 아, 그래, 지금까진. 어젯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못 오고 있는 것 같구나. 모두를 만날 생각에 무척 기대했는데.
1: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한다면 학교를 이동시키면 되죠. 헛!

0: 조종장치야. 그걸로 학교를 움직이면 돼. 한번 해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페달로 다리를 작동시키고 레버로 방향을 틀면 돼.
1: 멋지다. 걸어다니는 학교라니.
2: 반 친구들 주소는 모두 여기에 적혀있단다.
1: 그럼 친구들을 데리러 가볼까요?
3: 세상에! 저게 뭐야?
4: 하, 첫날부터 학교에 못 가다니 너무 속상해.
1: 어? 슈퍼 윙스? 안녕! 어서 타! 학교 갈 시간이야! 우와! 멋지다!
0: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다시 세워줄게! 미끄러지면서 가자!
2: 더 데리러 가면 돼. 키마라고 봉우리 동쪽에 있는 다리 너머에 살고 있어.
1: 기다려 키마. 가자.

0: 곡설로 다리가 무너지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이제 어떻게 학교에 가죠, 아빠?
1: 이제 모두 모였구나. 바르샤, 학교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주겠니?
2: 물론이죠, 카트르 선생님. 출발!
0: 우와, 대단하다. 학교를 정말 잘 조종하는구나.
2: 넌 최고의 조종사야. 고마워. 그럼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서 가볼까?

0: 그렇지! 바로 그거야! 스키! 바르샤는 스키를 잘 타잖아! 거대한 스키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바르샤! 그걸 타고 움직여봐!
1: 그래! 할 수 있어!
2: 좋아! 한번 해볼게!
1: 엄청나게 크게!
0: 넌 할 수 있어, 바르샤!
2: 걱정 마, 나만 믿어!
0: 좀 더 재밌게 해볼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점점 무거워지네!
1: 내가 도와줄게!
3: 친구들을 학교에 데려다줘서 정말 고맙구나, 슈퍼윙스.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모두 잘 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론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6: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모두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덤덤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사과는 맛있어.
1: 여기는 뱅구의 마음속.
0: 많이 먹어. 누구나 마음속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 이름은 바로 사과나무. 뱅구가 누군가한테 미안함을 느끼면 새로운 사과가 뾰로롱 하고 열린다. 어? 힝구, 뱅구가 또 뭐 잘못했나 봐. 힝구.
2: 아이참 뱅구야, 그림에 물을 쏟으면 어떡해.
0: 우스. 미안해. 실수야, 실수. 미안, 미안. 좋아, 미안.
3: 이마에 홍 났어.
0: 마리아, 미안해. 그런데 마리 너도 조심했었어야지. 딴 데 보고 다니니까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히는 거잖아.
2: 아이, 뱅구야. 그래도 너 때문에 마리가 다쳤잖아. 얼른 마리한테 사과해.
0: 그렇죠. 아까 사과했거든. 그리고 내가 미안해라고 했으면 너희들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야 친구지.
2: 친구. 아니, 뱅구. 그런가? 우리가 너무했나?
3: 근데 사과를 받았는데도 왜 계속 기분이 나쁘지?
2: 나도.
3: 아빠라.
2: 어떡해. 많이 아파?
4: 벌레가 너무 많이
0: 울었어. 이게 다 사과야? 어? 근데 사과가 다 왜 이러지? 반밖에 안 남았네.
5: 말로만 미안하다 하는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여. 그건 반쪽짜리 사과여. 난 어디 가서 사과라고 할 수도 없어.
6: 계속 남탓만 하는 게 무슨 사과다냐. 지가 뭘 잘못한지 지가 알아야 참사과란 게.
7: 그 나는 사과도 아니요.
6: 아유, 이런 것도 사과라고.
8: 아유, 이 정도면 사과가 아니고 사과이가 사과.
9: 사과나무 이름표 저거 확 떼버려 그냥.
8: 아유, 이름표.
0: 어떡해, 어떡해.
7: 사과는 무슨 사과야?
8: 이게 사과야.
0: 사과들아. 사과야.

0: 오, 절로 가볼까?
1: 가자.
0: 좋아요.
2: 오! 오! 우와, 이게 뭐야? 정말 멋지게 생겼다.
1: 그치? 이거 하늘이가 어린이 창의력 대회 나가려고 만든 거래.
0: 정말? 진짜 만져보고 싶게 생겼어. 어? 하늘이 꼭 만지지 마세요. 참,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더 만지고 싶단 말이야. 아, 그럼 하늘이 몰래 살짝만 만지면 괜찮지 않을까?
1: 어? 반대. 하늘이가 알면 큰일 나.
0: 아이 참, 그러니까 하늘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살짝만. 아 진짜 딱 한 번만. 어?
1: 안 돼.
0: 아 진짜 딱 한 번만 만지면
1: 안 된다니까.
0: 아 딱 한 번만.
1: 아니 소리야.
0: 딱 한 번만.

0: 어떡해.
1: 아, 댕구야.
2: 아, 그건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1: 이게 뭐야? 어떡해. 이거 하늘이가 일주일 동안 만든 건데. 누가 이런 거야?
3: 나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0: 댕구, 네가 그랬어?
4: 그게 그러니까. 맞다. 조아랑 나랑 장난치고 있는데 조아가 날 딱 믿는 바람에 이게
3: 뭐?
4: 이렇게 됐지 뭐야. 그냥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화 풀어라.
0: 야, 김댕구, 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몰라?
4: 진짜 아니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그리고 그럼 네가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야지.
1: 너 지금 네가 잘못해놓고 내 탓하는 거야?
2: 그래 김댕구, 네가 잘못했잖아.
5: 맞아. 하늘이가 고생해서 만든 건데 얼마나 속상하겠어.
6: 맞아.
4: 좋아야, 너도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사과해.
1: 뭐? 김댕구, 너 진짜 끝까지 남 탓만 하고. 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말렸지.
4: 그래.
1: 왜 그래? 정말.
4: 내가 참 미안하다. 됐냐?
1: 그게 사과야?
2: 그게 사과야?
4: 그래, 이게 내 사과야. 어쩔래?
2: 야, 김댕구, 그건 사과도 아니야. 절대 용서 못해, 절대로. 내가 강아지를 잘못 봤어.
1: 정말 어이가 없어.
4: 안돼, 사과나무가 완전히 시들었어. 어떡해.
7: 우린 이제 들렸어. 아이고, 사과 주네.
8: 잘 있어라, 댕구야.
4: 사과나무야, 안돼, 무조건 살려야 돼. 사과나무야, 자, 물 먹고. 안돼, 죽으면 안돼. 어떻게든 살아야 돼. 물 많이 먹어. 어떻게? 난 분명히 사과했다. 사과를 안 받은 건 하늘이다 뭐. 치, 흥. 사과네.
9: 아이고, 자, 이건 먹을 수도 없게 됐네 이거. 버려야 쓰겄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 보자. 아이고, 이 반쪽짜리, 아니 반에 반쪽도 안 되겠네 이거. 아이고, 누가 이런 걸 사과라고 키웠냐. 그 지나가는 개한테 줘야 쓰겄네 이거.
4: 반쪽짜리 사과. 저기 아저씨, 이게 다 뭐예요?
9: 보면 몰라. 사과잖아, 사과.
4: 그런데 아이고. 사과가 왜 이래요?
9: 벌레를 먹어서 그래요. 이런 것을 사과라고 줘봤자 죽어도 욕먹는겨.
4: 아유, 저런,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9: 사과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이것이 다 내 잘못이요.
4: 네, 아니, 벌레가 사과를 먹었는데 왜 아저씨 잘못이에요? 벌레 잘못이죠.
9: 아유, 그야. 이 벌레가 사과를 파먹을 때까지 안 잡아준 게 잘못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물을 제때 안 줘가지고 이렇게 시들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잘못이요, 내 잘못. 아이고. 원래 남 탓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요. 나가 뭘 잘못했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해야지. 다음에 잘하는 거고.
4: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9: 아이고, 아니 뭘 이런 걸 사과라고 들고 있어? 아유, 참. 가만 있어봐. 보자. 가만 있어보자. 자, 요 놈으로 가져가. 아이고, 사과를 줄 때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줘야지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요.
4: 제대로 된 사과? 아저씨, 감사합니다.
9: 그려. 아유, 네 집 겐지 말귀를 참 잘 알아듣는구만.
1: 나 망가졌어. 얼마나 속상할까.
3: 그러니까. 나도 속상해.
1: 나도.
3: 하늘아.
1: 하늘아, 괜찮아?
0: 전 이제 댕구랑 절대 친구 안 해요. 내일 모레가 대회인데 댕구 때문에 다 망쳤어요.
6: 아유, 저 하늘이가 정말 많이 속상했겠네. 아니, 근데 댕구 얘는 어디 간 거야?
4: 저기, 하늘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0: 네가? 네가 뭘 잘못했는데?
4: 하늘이가 만든 발명품 내가 쳐서 망가뜨렸어. 정말 조심했어야 했는데.
10: 사과 잘하는 방법 하나.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해요.
4: 그리고 내가 망가뜨려놓고 좋아탄만 했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10: 사과 잘하는 방법 둘. 남 탓을 하지 않아요.
4: 하늘이가 힘들게 만든 발명품인데

0: 망가뜨려서 많이 속상했지. 정말 미안해.
1: 사과 잘하는 방법 셋. 속상한 상대방 마음에 공감해줘요.
2: 그럼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거지?
0: 응, 절대 안 그럴게.
1: 사과 잘하는 방법 넷.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요.
0: 내 사과 받아줄래?
2: 알았어.
0: 그리고 좋아야. 조아한테도 진짜 미안해. 내가 쳐서 망가뜨려 놓고 괜히 혼날까봐 무서워서 조아탕만 했어. 정말 미안해.
2: 괜찮아, 댕구야. 사과해줘서 고마워.
0: 정말 미안해.
3: 하늘아.
2: 네?
3: 이제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
2: 네. 아까까지 엄청 화났었는데 댕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니까 화가 풀렸어요. 댕구 너 다신 그러지 마.
0: 다시는 안 그럴게.
2: 댕구가 다신 안 그런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3: 그래, 얘들아. 진짜 사과는 미안해보다 잘못했어가 먼저야. 그리고 다음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이 아주 중요해. 약속. 얘들아, 우리 하늘이 발명품 다시 만드는 거 다 같이 도와줄까?
4: 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킹킹.
0: 주물한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 집중호,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이름을 배워요.

0: 재미있는 플레이 타임. 머리
1: 머리
0: 어깨
2: 어깨
0: 무릎
1: 무릎
0: 발
1: 발
0: 눈
2: 눈
0: 귀
1: 귀
0: 입
1: 입
0: 코
1: 코
0: 좋아요. 이번엔 손가락
1: 손가락
0: 팔꿈치 팔꿈치 배
1: 배
0: 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덕덕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오늘의 이야기는 용감한 탐험가들 그들의 위대한 모험을 가능하게 한 그것 나침반이다 눈은 크게 뜨고 나침반을 가까이 들여다보자 나침반은 언제나 동그라미 속에 바늘이 있는 모양 시계처럼 생겼다 바늘의 뾰족한 끝은 교통 표지판에 그려져 있는 화살표를 닮았는데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막막할 때 나침반은 어떻게 방향을 알려주는 걸까?

어두운 밤의 길찾기. 하늘에 보이는 건 별들뿐인데 어느 별을 따라가야 하나? 여기? 저기? 북극성이 보이는 방향. 그곳이 바로 북쪽. 예로부터 북극성은 밤하늘의 길잡이였다. 그런데 별이 보이지 않는 밝은 낮에는? 그래, 바로 지금 나침반이 필요하다. 빨간 화살표에 집중. 나침반에 표시된 동서남북. 북쪽을 나타내는 N을 빨간 화살표에 맞추면 나머지 방향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도, 이것도 나침반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북쪽? 그렇다. 나침반을 어디에 놓아도 화살표 끝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킨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화살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킬까? 어? 가위 옆에서 바늘이 움직인다. 새로 된 가위날에 이끌리는 나침반. 마치 자석 같다. 철을 끌어당기는 자석. 그런데 나침반 바늘에도 철가루가 달라붙는다. 정말?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옹. 자석은 N극, S극 같은 극끼린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린 철석 끌어당겨 붙는데 나침반 바늘 자석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확인해보자. 진짜 자석이었다. 빨간 바늘은 S극에 이끌리는 N극. 자석의 N극에 이끌리는 흰 바늘은 S극. 자석이 없을 때 N극인 빨간 바늘이 일제히 바라보는 방향은 강력한 S극. 그곳은 지구의 북극이었다. 북쪽은 S극, 남쪽은 N극을 띠는 거대한 자석과도 같은 지구.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침반. 탐험가들이 지구 곳곳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던 것도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서 존재할 수 있었던 아주 작은 자석. 나침반 덕분이었다.

자석의 힘을 재빨리 감지해 휘리릭 움직이는 나침반 바늘. 나침반에서 바늘만 꺼내 바닥에 놓아두면 방금 전까지 움직이고 있던 바늘이 멈춰버린다. 움직이지 않는 바늘을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해보자. 바닥과 닿아 있는 부분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마찰력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해야만 움직이는 자석. 이 자석을 공중에 띄워 마찰력을 없애면 나침반 바늘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가느다란 핀 위에 올려놓아 저항 줄이기. 아주 약한 지구 자석의 힘도 예민하게 감지해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바늘 끝. 여기에 과학이 있다.

잠깐, 우리의 탐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침반이 처음으로 발명되었다고 전해지는 중국. 중국에서 발명되었다 전해지는 옛날 나침반은 네모난 판 위에 자석으로 만든 물건이 올려져 있는 모양. 이 나침반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물건은 숟가락, 돋보기, 국자 중 어떤 모양이었을까?

옛 중국의 나침반에서 방향을 가리킨 물건은 국자 모양. 천연 자석으로 만든 국자의 손잡이가 가리키는 방향이 남쪽이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모양의 나침반은 훗날 작고 편리한 모습이 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미래를 바꿔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 깊어가는 가을, 도실도실 연그러가는 가을 열매, 밤이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 붉게 단장할 준비를 하는 나뭇잎, 모두에게 풍요로운 계절 가을.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미는 밤. 잘 익은 밤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시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밤 발견. 잠깐, 그런데 궁금하다. 밤송이엔 왜 가시가 있을까?

뾰족뾰족 밤가시. 이 가시만 없으면 밤을 쉽게 꺼낼 수 있을 텐데. 밤가시 대체 왜 있는 거냐? 울창한 밤나무숲 여기저기 보이는 연둣빛 밤송이들. 아직 여물지 않은 이 밤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밤가시 끝부분이 조금씩 갈색으로 말라간다.

아직은 덜 익은 파말. 시간이 흘러 반짝이는 갈색으로 익어갈 때쯤 연두색이었던 밤송이 가시도 갈색으로 변했다. 따끔. 갈색이 된 가시는 꽤 강력하다.

밤나무 숲 가득 떨어진 밤송이들. 어? 그런데 저건? 다시 털로 몸을 보호하는 고슴도치였다. 고슴도치를 닮은 밤송이도 혹시 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가시의 비밀은 이 작은 알밤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설마 이 속에 비밀이? 보고 또 보면 알 수 있을까?

잘 익은 밤송이에서 굴러나온 밤알 한 개. 이 밤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뻗어나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밤나무로 자란다. 밤이 싹을 틔워 자라난 밤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룬 것. 밤 하나하나가 씨앗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고? 증거가 또 있다. 바로 여기 밤의 아랫부분. 이곳은 원래 밤과 밤송이가 연결돼 있던 자리. 밤은 이 자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던 소중한 씨앗이라는 것. 부드러운 속껍질 위에 단단한 껍질을 한 겹 더 두르고 있는 밤. 밤이 가시 안에 숨겨져 있는 건 그 속에 담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밤나무에 씨앗이면서도 동물에게도 귀중한 식량이 되는 밤. 날카로운 밤송이 가시도 청솔모 앞에선 속수무책. 하지만 밤의 계절은 짧기만 하고 청솔모는 겨울에도 밤을 먹기 위해 땅속 여기저기에 열심히 숨긴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찾겠지?

문제는 자기도 못 찾는다는 것.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찾으려고 해도 어디 숨겼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정설모가 여기저기 숨겨둔 밤을 못 찾은 덕분에 밤나무는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릴 수 있게 됐다. 모든 숲의 시작은 살아남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하나의 씨앗이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밤나무의 열매이자 씨앗의 역할을 하는 밤. 밤처럼 열매이면서 동시에 씨앗인 것은 잣, 은행, 둘 중에 어떤 것일까?

0: 잣은 잣나무의 열매이면서 잣나무로 자랄 수 있는 씨앗. 솔방울처럼 생긴 단단한 껍질로 씨앗을 보호한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의 은행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은행나무로 자라난다. 정답은 잣과 은행 모두 열매이면서 씨앗. 밤송이에서 찾은 씨앗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생각의 씨앗을 뿌릴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에롬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 꽃니? 꽃니
4: 꼬니가 지도에 표시된 곳에 보물이 있을 것 같다며 같이 찾으러 가자고 하네요.
6: 너무

0: 꼬니가 무언가를 발견했나봐요.
1: 어?
0: 어? 이건 크레파스네요.
2: 꼬니?
3: 아니.
2: 꼬니.
4: 꼬니.
2: 꼬니.
3: 써니, 써니.
0: 니니키즈 친구들이 크레파스를 보고 옛날 생각에 잠겼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0: 언니!
1: 언니! 이곳은 어디일까요?
2: 언니? 언니? 언니! 언니?
1: 어!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는 싱크대가 있네요.

0: 이것도 미니키즈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이네요. 이번에는 미니키즈들이 놀이터에 왔어요. 이곳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1: 언니, 언니,
2: 써니, 써니.
0: 어? 이건 종이블럭이네요.

보니까 진정한 보물은 이 물건에 깃든 추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미니 퀴즈들이라고 말해요. 꼬니가 진정한 보물을 찾았네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요, 미니 퀴즈.

0: Oh, my baby.
1: Happy. Shark family. Daddy shark. Mommy shark.

0: What kind of dinosaur are you?
1: My name is Brachiosaurus. I am herbivore.
0: Hello, carnivorous dinosaur friends.
2: Hello.
0: Hello, herbivorous dinosaur friends.
2: Hello.
0: I had so much fun today. Bon appetite.
3: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신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1: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1, 2,

Ha!

Let's go!

0: 어? Mr. Handy!
1: Mr. Handy!
0: 어?
1: Mr. Hand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순한 길게,
2: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소식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7: 얼굴엔
10: 순한 킹킹.
7: 중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대표 재난기비 국민행동대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구의 풍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데?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good idea.
1: What is it? What?
0: A house.
1: A house?
0: Yes.

없어.

0: draw the sound? Okay.
1: What is thi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술물엔
2: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2: 우와, 도장 세 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두 번째 과제 완료.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장작을 모아서 캠프파이어 준비하기.

0: 무슨 일이니, 도도? 어?
1: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Hunter Ice Cream Truck.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예미 투 트라이 잇. 아.
6: 와! 와!
5: Is it good?
6: Yes. I love plums. Yum yum.
5: Nope, sorry. That was the last one.
6: Oh, plum! Plum!
5: We only have plum seeds.
6: Plum seeds? Oh, plum seeds!
5: Oh, you want to plant them?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칭송.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오케이, 바로 출동하겠음.
1: 어? 출동? 우리 어디로 가나요?
2: 네, 지금 바다에 입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하러 가고 있습니다.
1: 네?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2: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 혹시 이 헬리콥터가 수색 구조 헬리콥터?
2: 네, 수색 구조 헬리콥터입니다. 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우와!

0: 용의자를 찾겠습니다.
1: 저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0: 전기선 열선 장비를 작동하겠습니다.

0: 하나요?
1: 네,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조합니다.
0: 호이스트요?
1: 네, 맞습니다.
2: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곳에서 구조대원이
1: 호이스트를 체결하고 현장에 직접 내려갑니다.
0: 아, 헬리콥터에서 줄을 이용해서 직접 내려가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0: 너무 무서운데요?

0: 서비스 정리 완료. 문 닫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환자 의식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적용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호흡하기 편하게 저희가 산소 좀 드리겠습니다.
2: 우와! 헬리콥터 안에 응급물품이 다 갖춰져 있잖아.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였어. 우와, 멋지다.
3: 인명구조 완료. 복귀하겠습니다.

0: 요새 구조 헬리콥터의 호이스트 덕분에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멋지다 멋져. 그런데 어떻게 저 둘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밝혀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어디든 출동해서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수색구조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지.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비밀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호이스트에 있어. 호이스트 덕분에 구조대원은 헬리콥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직접 내려갈 수 있어. 구조대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서 이 호이스트를 타고 다시 헬리콥터 위로 올라와. 이 작은 호이스트는 최대 272kg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커다란 냉장고 두 대 무게랑 같다고.
0: 뭐? 냉장고 두 대? 우와, 놀랍다 놀라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끌어올려?
1: 그건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가 이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야.
0: 도르래?
1: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야. 바퀴에 걸린 줄에 물건을 달고 줄의 반대쪽 끝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도르래 끝에 물건을 달고 줄을 잡아당겨.

0: 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이거 맞지?
1: 맞아. 이런 걸 도르래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에 줄을 고정하고 한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0: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0: 아, 호이스트도 이렇게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구나. 그런데 호이스트에 모터는 왜 달려있어?
1: 응, 모터는 호이스트가 아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호이스트로 사람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0: 아, 이제 호이스트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야. 어? 어, 설마 또 출동하나 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간다! 당장에 강한 국민의 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근데 오늘은 댕댕 간호사가 안 보이네.
3: 네, 댕댕 간호사 오늘 휴가예요. 오랜만에 쉰다고 바닷가로 놀러 간다던데요.
2: 아유 참 재미있겠어.
1: 나도 당장이라도 바닷가로 달려가고 싶다. 거북 할아버지, 딩딩 선생님이 검사실로 들어오시래요.
2: 아유 무슨 검사를 또 한다고. 나 다녀올게.
3: 검사 잘 받으세요.
2: 아유 고마워.
1: 천천히 가세요.
4: 지하 간호사, 똑똑 간호사!
3: 댕댕 간호사,
1: 무슨 일이야?
4: 아파, 너무 아파!
3: 다리가 왜 그래? 긁힌 거야?
4: 그게 내가 바닷가 가서 수영을 하다가 그게 아! 일단 참아볼게. 근데
1: 저희 병원 간호사인데 병원까지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5: 네.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6: 오늘의 간장 댕댕 간호사와 해파리. 해파리가 댕댕 간호사를 쐈어요.
4: 아파, 너무 아파.
1: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4: 그게 모처럼 휴가에 날도 너무 좋아서.
7: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거든.

와, 아름답다. 바다의 천사인가? 난 홀린 듯이

0: 나갔지.
1: 이게 말로만 듣던 해파리인가봐. 우와, 너무 신비롭다. 안녕, 해파리야. 사람아, 살려줘. 난 그냥 다가갔을 뿐인데 갑자기 날 쐈다고.
2: 뭐? 아무 이유 없이? 해파리 씨!
3: 아,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 저도 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 네?
3: 근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될 텐데요. 계속 독이 퍼질 텐데 어쩌지?
2: 독이요?
4: 전 상자 해파리예요. 간 모양이 상자처럼 네모나 상자 해파리죠. 전 약한 파도에도 이리저리 떠밀릴 정도로 정말 약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가와 위협을 느끼면 저도 모르게 독침을 쏘죠.
2: 독침?
4: 15개의 촉수 안에는 쏘이면 치명적인 독침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물고긴 단 2초 만에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 이렇게 마비시킨 김에 우린 먹기도 하죠.
3: 아이, 버그스 미안해.
4: 사람도 다가오면 독침에 쏘이는 순간 심장마비, 호흡곤란으로 5분 만에 사망하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정신을 잃고 물에 빠져.
2: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4: 죽기도 하죠.
1: 죽는다고요? 안 돼! 딩딩이, 딩딩이 불러와!
2: 검사 중에 어떻게 와!
1: 그럼 너라도 뭐 좀 해봐. 소독, 빨리 소독해!
2: 소독! 아, 알았어! 어? 생수로 소독!
1: 아파, 아파!
2: 너 아파? 상처에 박힌 독침 때문인가? 잠깐만! 카드로 독침을 긁어낼게.
5: 저의 생수 붓고 카드로 독침 긁어낸 건 아니지?
6: 생수로 소독하고 카드로 긁었는데?
5: 뭐? 그럼 독이 더 빨리 퍼져서.
1: 딩딩.
5: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1: 사망.
5: 어떡해, 어떡해. 자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먼저 10분 정도 바닷물에 소독하고 1번 차갑게 얼음 찜질을 한다. 2번 뜨겁게 온 찜질을 한다.
2: 흥, 아픈데 뜨거운 거 되면 더 아프지 않나? 1번, 차갑게 얼음 찜질!
5: 우와! 또또또또 땡! 정답은 2번, 뜨겁게 온 찜질을 한다! 뜨거워. 상처를 생수로 씻으면 독이 더 빨리 퍼져! 상처는 바닷물로 10분 정도 소독하는 게 좋아. 그리고 얼음 찜질보다는 뜨거운 온 찜질. 독은 열에 약해서 쉽게 분해되거든. 그리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꼭 병원에 와야 해. 알았지?
1: 뭐야? 나 살아있는 거야?
5: 빠르게 병원에 와서 다행이었어. 치료해서 이제 괜찮을 거야.
1: 고마워, 딩딩. 이게 다 해파리 때문이야. 내 휴가도 다 망치고. 아니, 내가 무슨 먹이에요? 난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갑자기 왜 날 쏜 거냐고요.
3: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독을 쓸 수도 있어요.
0: 네?
3: 제가 치명적인 독을 품은 건 제가 약하기 때문에.
2: 아, 참! 아까부터 왜 자꾸 약하대? 그렇게 강력한 독을 쏘면서.
1: 맞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3: 제가 왜 치명적인 독을 품었겠어요?
4: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해파리는 몸을 보호하는 두꺼운 피부가 없어요. 오죽하면 몸이 젤리 같다고 젤리피쉬라 부르겠어요. 여리디 여린 몸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는데 만약 어설프게 독을 쏘면 오히려 연약한 우리 몸이 찢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에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품은 거예요.
3: 약한 몸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가까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1: 그래서 갑자기 피스 하고 쏜 거였구나.
3: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간호사님이 엄청 발버둥쳐서 여기 이렇게 상처 났잖아요. 선생님, 저 여기 상처 좀 봐주세요.
5: 제가 다가갈 테니까 막 자동적으로 피스 막 이렇게 쏘고 그러지 마세요.
3: 아, 네, 조심해 볼게요.
7: 컹컹 컹컹컹컹 킁킁 킁킁킁킁. 아, 여기서 해파리 냄새가 나는데.
2: 아, 거북 할아버지, 댕댕 간호사가 해파리한테.
5: 어? 아니, 어? 해파리 씨 어디 갔지? 어? 해파리 씨.
7: 킁킁 킁킁킁킁.
2: 해파리 씨, 뭐 하세요?
3: 여기서 문제. 해파리의 천적은 1번 바다거북, 2번 개복치.
1: 에? 아니, 강력한 독을 가진 해파리도 천적이?
2: 거북 할아버지를 보고 숨은 거 보면 1번 바다거북?
7: 맞아. 에이, 그런데 개복치도 천적이야.
0: 개복치도요?
7: 바다 거북과 개복치는 해파리를 먹는 대표적인 동물. 바다 거북은 피부가 두꺼워서 해파리 독이 안 통하지. 개복치도 몸집이 크니 쏘여도 별 영향이 없다지.
3: 독친!
7: 거북이한테는 안 통한다니까.
3: 아, 아는데 너무 가까이 오셔서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7: 아이, 근데 요즘은 나도 해파리가 무서워.
0: 왜요?
7: 아이,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아유, 덥다. 옛날엔 여름이라도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인가? 아이, 수온이 높아져서 산소도 너무 부족해. 아이, 근데 어디서 해파리 냄새가. 허거너!
5: 으아! 해파리 때 엄청 많아!
3: 해파린 수온이 높고 산소가 부족해도 잘 살죠. 그리고 해파린 한 번 산란할 때 많게는 수만 개의 알을 낳아요.
2: 수만 개나?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0: 여름에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었어.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2m까지 자라니 때로 있으면 천적인 나도 너무 무서워.
1: 2m나?
0: 그렇게 많다가도 가을이 돼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전부 죽고 말지.
2: 너무 아쉬워하지 마. 내년 여름에 또 만날 거야.
3: 그럼 여기서 문제. 죽은 해파리는 독침을 쏠 수 있다. O일까? X일까?
4: 죽었는데 어떻게 독침을 쏴? 그쵸, 거북 할아버지?
0: 나도 잘 몰라. 어차피 나 쏘여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5: 근데 문제를 낸 거 보면 쏘나?
0: 안 쏘나?
5: 쏘냐?
0: 안 쏘나?
5: 쏘냐?
3: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하시죠.
6: 해파리들이 죽으면 해변으로 떠밀려 오기도 하죠. 가을이 되면 죽은 해파리들이 해변으로 많이 떠밀려 올 거예요.
7: 그 무섭다는 해파리? 근데 죽었나 보네?
6: 죽고 나서도 얼마 동안 촉수의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독침을 발사하죠. 그러니까 죽은 해파리도 독침을 쏠 수 있다.
3: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해파리는 자동적으로 독침을 발사... 혹시 죽은 해파리를 봐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0: 살아있을 때도 독침을 쏘고?
8: 죽어서도 독침을 쏘고?
5: 해파리 귀신보다 무서워.
0: 그러니까 말이야.
3: 난 거북 할아버지가 더 무서워.
5: 자자, 그 찢어진 데 좀 볼까요?
4: 보세요.
3: 근데
4: 잠깐. 이쪽으로 바짝 붙여주세요.
5: 너무 멀리 가지 말고.
4: 바짝 붙여주세요.
5: 저 볼게요.
4: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9: 해파리님, 찢어진 데 수시로 연고 바르세요.
6: 감사합니다, 지하 간호사님. 뭐예요?
4: 네? 아, 저희 여름철 해파리 조심 영상 찍는데 같이 찍으실래요?
6: 해파리 조심요?
4: 자, 됐다.
5: 지금 되고 있어?
4: 큐!
5: 자, 여름철 해수욕장! 해파리가 있다는 방송이 나오면 절대 수영하지 않기!
0: 수영을 하다가 혹시 해파리가 보이면 바로 물 밖으로 나가기!
9: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해파리도 절대 만지지 않기!
6: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푸스! 쏘니까 알아서들 조심하세요.
0: 모두 해파리 조심하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경험아, 나 치과 가야 돼. 가기 싫은데.
1: 호민아, 하나도 안 아파. 겁먹지 말고 어서 다녀와.
2: 훈민아, 어서 가자.

0: 재밌겠다. 새 장난감은 훈민이랑 같이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1: 과자 먹어야지.
0: 훈민이도 이 과자 먹고 싶어 했는데. 아니야. 훈민이가 없으니까 신이 안 나. 훈민이랑 노는 게 즐거운데. 훈민이랑 떨어져 있으면 슬퍼. 훈민이랑 있는 게 참 좋은데. 그래, 훈민이에게 내 마음을 편지로 써보자. 난 아직 한글을 많이 못 써. 무슨 방법이 없을까?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어? 이!
3: 야!
2: 정우마, 안녕?
0: 안녕?
4: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훈민이랑 노는 게 즐거운데 떨어져 있으면 슬퍼. 뭐든 훈민이랑 함께하고 싶어. 이런 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순 없을까?
2: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3: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5: 대화의 밭!
2: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6: 우리 집에 가서 강아지랑 놀고 과자도 나눠 먹을래?
7: 정말? 와, 신난다!
6: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다 말해. 내가 다 물리쳐줄게. 기쁨이가 슬프면 나도 슬퍼.
7: 왜?
6: 왜냐하면
0: 이거 뭐라고 말하지?
7: 왜?
6: 아니야.
7: 뭐가 아니야? 그럼 아까 한 말 다 아니야?
6: 아니, 그게 아니고.
7: 주리가 아니라 그랬잖아.
6: 기쁨아, 그게 아니라.
2: 주리가 기쁨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다 말해놓고선 아니야 라고 하다니.
4: 상황에 맞는 말이 생각 안 나서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어.
3: 기쁨이가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 주리가 아니야 라고 하니 무척 속상해하는군.
2: 주리도 속상해하긴 마찬가지야. 여긴 아니야.
7: 신난다!
6: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다 말해. 내가 다 물리쳐줄게. 기쁨이가 슬프면 나도 슬퍼.
7: 왜?
6: 왜냐하면
0: 뭐라고 말하지?
7: 왜?
6: 괜찮아.
7: 응? 갑자기? 뭐가 괜찮아? 주리는 내가 슬퍼도 괜찮아?
6: 아니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7: 주리가 방금 괜찮아 그랬잖아.
6: 그건...

0: 답답해.
1: 나도 답답해.
2: 주리가 정말 답답하겠군. 자기 마음을 표현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야.
3: 주리가 괜찮아 라고 말하니 서로 갸우뚱하며 답답해하고 있어.
4: 주리의 마음이 기쁨이에게 전달되지 않아.
3: 여기도 아니야.
1: 신난다.
0: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다 말해. 내가 다 물리쳐줄게. 기쁨이가 슬프면 나도 슬퍼.
1: 왜?
0: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기쁨아, 사랑해.
1: 주리야, 나도 사랑해.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0: 그래, 우리 이제 짝꿍.
1: 우리는 기쁨.
0: 주리.
2: 오호, 둘의 마음이 잘 통했군. 주리가 기쁨이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했어.
3: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기쁨이와 주리의 얼굴이 모두 환해졌어.
4: 둘이 더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아.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6: 서서 한 대씩.

0: 사랑해.
1: 사랑해. 저장 완료. 사랑해. 정은이의 손으로.
2: 사랑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정음아, 나 충치 치료하고 왔어. 나 안 울었어.
1: 훈민아, 응? 너무 보고 싶었어.
0: 내가 훈민이를 많이 많이 사랑하나 봐.

0: 정말?
1: 응.
0: 나도 그래. 정음아, 나도 많이 사랑해.
1: 사랑해.
0: 사랑해.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사랑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0: 사랑해, 냠냠.
1: 아가, 요 녀석.
0: 할아버지, 사랑해.
1: 그래, 근데 할아버지께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사랑해요.
0: 할아버지, 사랑해요.
1: 그래, 나도 사랑한단다.
0: 그럼 안녕히 계세요.
1: 아유, 귀여운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랑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랑해.
0: 어른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
1: 사랑해. 오늘은 정음이 혼자 있는 날. 정음이는 훈민이가 생각나요. 훈민이랑 놀면 더 재밌어. 훈민이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 훈민이랑 있으면 행복해. 이런 마음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사랑해가 나왔어요. 훈민아, 사랑해. 훈민아, 사랑해. 훈민아, 사랑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지 마. 할아버지와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 놀이 시작! 자, 첫 번째 문제. 나는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2: 추운 겨울?
1: 나는 눈을 굴려서 만들어요.
3: 정음!
1: 네, 정음!
3: 정답은 눈사람입니다.
1: 딩동댕!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나는 짝꿍이랑 같이 다녀요. 나는 털실로 만들었어요. 나는 손을 따뜻하게 해요.
3: 훈민!
1: 네, 훈민!
3: 정답은 눈사람 만들 때 이거 꼭 있어야 돼. 나도 알아.
4: 장장 장자로 시작하는 말.
3: 나도 안다니까. 정답은
4: 정답이라네.
1: 정답이라네.
3: 나도 다 아는데. 퀴즈 그만할래.
1: 훈민아.
3: 나도 다 아는데 정음이가 자꾸만 답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속상해.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5: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호민아, 안녕?
5: 안녕.
6: 무슨 일이니?
5: 정음이가 퀴즈 정답을 자꾸 알려주려고 해서 속상해. 나도 맞힐 수 있는데.
6: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도와주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7: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8: 대화의 법!
6: 나는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도와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9: 와, 새 스케치북이다.
1: 와!
9: 이름 써봐야지. 지읒이 우를 만나 죽, 리을이 이를 만나 리.
1: 나도 내 스케치북에 이름 써야지. 기억이 이를 만나 기. 쌍비비.
9: 내가 이름 써줄까?
1: 어? 어? 그래?
9: 쌍비읍이 을을 만나 뿌, 뿌가 받침미음을 만나 뿜. 기쁨. 왜? 마음에 안 들어?
1: 그게 아니라
10: 나도 내 이름 쓸 수 있는데 속상해.
6: 기쁨이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쓰고 싶어해.
11: 그런데 주리가 써준다고 했을 때 왜 그래? 라고 했을까?
7: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6: 주리는 기쁨이가 허락한 줄 알고 도와줬는데.
7: 도와준 주리도 곤란한 표정이야.
6: 여긴 아니야.
1: 내 스케치북에 이름 써야지. 기억이 이를 만나 기. 쌍비읍이
9: 내가 이름 써줄까?
1: 하지 마.
2: 나는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왜 화내?
1: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거야?
6: 주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쁨이가 거절을 했군.
11: 하지만 너무 화를 내면서 말했어. 도와주려던 주리는 오히려 놀라서 울고 있어.
7: 거절을 할 땐 말투와 표정이 중요한데 주리가 속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11: 여기도 아니야.
1: 기억이 이를 만나 기. 쌍비.
9: 내가 이름 써줄까?
1: 응? 하지 마.
9: 응?
1: 나도 쓸 수 있으니까 내가 할게. 기다려줘. 쌍비읍이 을을 만나 뿌. 뿌가 받침 미음을 만나 뿜. 기쁨.
2: 와, 잘 썼다.
9: 기쁨.
6: 기쁨이가 주리의 눈을 보고 분명하게 자기 마음을 말했어.
11: 그 말을 들은 주리의 기분도 안 나빠 보여.
7: 기쁨이야, 주리. 둘 다 기분이 좋아졌어.
6: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자꾸 도와주려고 할 땐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표정으로 말해야 하는군. 하지 마, 라고 말이야.
8: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0: 하지마.
1: 저장 완료.
2: 하지마.
1: 훈민이의 손으로.
3: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하지 마?
1: 어? 훈민아! 퀴즈 놀이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2: 내가 정답을 맞히려는데 정음이가 자꾸 답을 알려주니까 속상해서 그랬어.
1: 그래? 난 그런 줄 몰랐어. 이제 안 그럴게.
2: 좋아. 그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마.
1: 응.
2: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1: 응.
2: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1: 알겠어. 이제 안 할게.
2: 응.
1: 퀴즈 놀이하러 가자.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하지마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4: 냠, 냠, 냠. 하지 마, 냠냠.
3: 아거, 너 요 녀석. 자꾸 그러면 화낼 거야.
4: 할아버지, 하지 마.
3: 할아버지께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4: 네, 네, 네, 네, 네.
5: 아이고, 귀여워.
4: 할아버지, 하지 마세요.
3: 아, 너 얼굴 만지는 거 싫어하는구나. 알았어, 안 할게.
4: 그럼 안녕히 계세요.
3: 안녕,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하지 마. 친구들, 따라해봐요. 하지마. 끝.
4: 어른께 싫은 마음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3: 하지 마. 오늘은 퀴즈 놀이를 해요. 훈민이가 정답을 맞히려는데 정음이가 옆에서 계속 알려줘요. 정음이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싫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0: 내가 바이킹의 후계자이다!
1: 재미있군. 내가 진정한 전쟁의 신 오딘의 후계자다.
0: 나야말로 진정한 오디신의 후계자이시다.
1: 야,
0: 받아라!
2: 태극!
1: 용이다!
0: 저 나쁜 용을 물리칠 때까지만 휴전하겠다.
1: 좋다. 그 후에 다시 우리의 승부를 가리자.
3: 응?
4: 나쁜 용, 나 안 해!
0: 드래콤, 갑자기 왜 그래?
4: 용은 나쁘지 않아. 착한 동물이라고.
0: 알았어. 이건 그냥 꾸며낸 거라고.
1: 맞아. 이건 그냥 놀이잖아. 드래콩이 얼마나 착한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4: 정말? 알았어. 그럼 계속해볼까?
2: 생카미누! 생카미누!
0: 좋아.
1: 덤비라! 이용이다! 지라!
5: 다들 비켜줄래? 이제 애들 같은 장난은 그만해.
1: 뭐가 장난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0: 맞아. 계속하자.
1: 덤벼라!
6: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
1: 세계 탐험대회 골드랩의 미션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현재 세계리그에서는 치치핑핑팀이 2위를, 탐험리그에서는 에이스 엘리트팀이 1위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의 선전이 보기 좋은데요.
1: 다른 팀들도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0: 세계 탐험대회 오늘의 미션은 뿌뿌! 위기의 바이킹 부족을 구하라! 바이킹들이 사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부족들이 떠나고 있다고 해요.
1: 어머, 무슨 일일까요?
0: 글쎄요, 역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2: 그럼 이번 미션도 행운이 함께하길 빌게요. 안녕, 뿌뿌!
3: 바이킹 부족이 떠나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4: 노빔, 바이킹 마을에 대해 검색해줘.

0: 바이킹들이 사는 마을 뒤 산 꼭대기에서 알 수 없는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이킹들이 섬기는 오딘신이 화가 난 거라며 불안해하다가 하나 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얼른 마을이 흔들리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바이킹 산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너무 무섭다.
2: 바이킹들은 아주 용맹하다고 들었는데 모두 떠났다니 믿을 수 없어.
3: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는 건 아닐까?
4: 괴물이라니, 어떤 괴물이라도 이 도깨님이 나가신다. 얘들아 가자.
5: 좋아.

0: 대장, 이거 뭔가 불길해, 불길해.
1: 뭐가 불길하다는 거야? 지치 녀석을 이기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지.
0: 하지만 여기 너무 음침하고 무서워.
1: 떨지 말라고.

0: 있어. 더 이상 바이킹산으로의 비행은 불가능합니다.
1: 어쩔 수 없지. 여기서부터 걸어가자. 문제 없지.
2: 난 여기서 맛있는 바이킹식 청어 요리랑 바이킹 전통의 버터유 쿠키를 준비할게.
3: 살카비 물고기 좋아, 쿠키 좋아.
1: 고마워 사요. 미션을 꼭 해결하고 올게.
3: 새콤한 꽃향기 좋아.
1: 어? 저기 누군가 있어.
4: 바이킹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했잖아. 너희들은 누구냐?
1: 야, 꼬맹이잖아.
4: 꼬마 아니야. 이래 봬도 바이킹이시다. 안녕. 나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핑핑이라고 해. 우린 바이킹 마을을 생긴 일 때문에 여기 왔어.
1: 긴장하지 마. 우린 바이킹 부족을 도와주려고 왔어.
4: 우리 마을은 지금 많이 위험해.
5: 이게 무슨 소리지?
1: 방금 이게 무슨 소리야?
4: 이 소리 때문이야. 며칠 전부터 땅이 흔들리고 커다란 소리가 들려서 마을 사람들 모두 두려워했다고.
1: 용감한 바이킹들도 떠나버리다니.
4: 그런데 넌 왜 여기 있었어?
1: 바이킹 족장님을 찾고 있었어. 족장님이 우리 아빠거든. 걱정이 돼서 왔어.
6: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1: 부리부리팀?
6: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이번 미션은 거의 우리의 승리가 확실했는데. 승리가 확실하다니? 너희가 우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3: 우와! 세금이 신난다!
1: 뭐한 거야? 무겁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4: 혹시 내려오는 길에 바이킹 족장 못 보셨어요?
1: 글쎄, 하지만 산 위에 있는 것은 바이킹보다 100배, 1000배, 1000,000배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4: 도대체 산 위에 뭐가 있는 거야?
1: 직접 확인해보시지!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자, 가자!
6: 지코! 지코, 잠깐만!
1: 그만 내려와! 어서!
6: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열기구가 저렇게 망가졌지?
1: 진짜 오딘신이라도 있는 거야? 어라, 꼬마 바이킹은 어디로 간 거야?
2: 같이 가!
3: 탱금!
7: 핑핑, 길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6: 다리가 막 떨려.
4: 조금만 더 참고 가보자. 분명 넓은 길이 나올 거야.
1: 그걸 어떻게 알아?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4: 지도를 확인했거든. 다 되겠네. 얼마 남지 않았어.
7: 설마 우리 앞에

0: 괴물이 있는 건 아니겠지?
1: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괴물은 없다고.
2: 산 꼭대기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3: 안심해. 저건 그냥 다이라고. 어때? 바위가 맞지?
2: 그래, 안개 때문에 무서워 보여서 그렇지. 바위가 분명해.
0: 그래, 지치 말이 맞아. 이건 그저 바위일 뿐이야. 자, 예! 얘들아! 얘들아!
1: 도대체 왜 그래?
0: 괴물이야! 괴물!
1: 괴물?
0: 그래! 저기! 괴물!
1: 괴물이다!
0: 괴물이야! 롤로야!
2: 아빠!
0: 아빠?
4: 생카메 물고기 좋아함!
0: 안개 때문에 족정님이 괴물인 줄 알았어요. 나도 너희들을 괴물이라 착각했으니까.
2: 아빠, 여기 너무 위험해요. 그냥 돌아가요.
0: 그럴 순 없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마을은 사라지고 말 거야.
2: 도대체 마을이 왜 흔들리는 걸까요?
0: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산 정상에 무언가 있는 게 분명해.
3: 산 정상이요? 좋았어. 족장님, 이 치치만 믿어주세요.
0: 더 어두워지기 전에 올라가자꾸나.
5: 네?
0: 얘들아, 뭔가 으스스하지 않아?
1: 뭐야, 드래콩, 벌써 겁먹은 거야?
0: 쉿! 조용!
4: 생큼!
5: 생큼아!
4: 생큼!
0: 조심해!
4: 생큼 무서워!
3: 적중이야!
0: 마을을 온통 두려움에 떨게 한 게 바로 너였구나!
2: 아빠, 무서워요.
0: 겁먹을 필요 없다, 롤로야!
1: 용이 왜 저러지?
6: 드래콩, 어떻게 좀 해봐! 너도 같은 용이잖아!
0: 좋아! 지금이 기회다!
2: 잠깐만요! 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6: 그러고 보니 어디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0: 내가 한번 대화해볼게. 어이, 아...

0: 이게 용들의 언어야? 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1: 드래콩, 입 좀 벌려보라고 해줄래?
2: 이절 열어와.
1: 찾았어. 송곳니 하나가 썩어서 그래. 썩은 이를 뽑을 수 있게 좀 도와줘. 고마워, 득해.
0: 뭐라고? 나?
3: 이건 아니잖아.
0: 나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얘들아, 나 도저히 못할 것 같다.
1: 득해, 이대로 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
0: 나 알았어. 한다고. 하면 되잖아. 너무해.
4: 힘내, 도켓. 우린 준비됐어.
0: 됐다, 됐어.
5: 좋아.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줄을 힘껏 당기는 거다. 하나, 둘, 셋!
6: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1: 빠졌다! 저쪽이야!
5: 좋아, 열도 많이 내렸어. 아주 좋아진 것 같아.
7: 고안 이리로 가올게.
0: 나의 집으로 가볼게.
3: 봐봐, 나도 용의 말을 할 수 있다고.
4: 이번에도 우리의 승리야!
1: 이제 바이킹 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3: 얘들아, 저기!
5: 판타스틱과 아니야?
3: 그런 것 같은데?
7: 탱크!
8: 내가 한 발 늦었군. 얘들아, 이번에 너희가 큰일을 했구나.
4: 다 족장님과 롤로 덕분인걸요.
8: 자네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여전하군.
5: 자네도 마찬가지야. 황금별을 찾으러 다닐 때랑 아주 똑같은걸 그래.
8: 황금배라니. 우리가 그럴 때도 있었지.
1: 황금배? 탐험 가려면 누구나 꿈꾼다는 그 황금배요?
5: 그렇단다. 우리도 그 황금배를 함께 찾았었지.
8: 아, 그 배만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3: 시공간을 초월한다고요?
0: 얘들아, 우리도 찾으러 가자.
5: 너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배를 찾아다녔지만 그 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0: 없는 건가?
8: 하지만 말이다. 흩어진 유물 다섯 개를 찾으면 그 황금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0: 나침반이지.
1: 우와, 나침반이 화려하고 멋진걸요.
2: 우와, 굉장해.
3: 맞아, 맞아.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탐험가들은 아직도 그 전설의 유물을 찾아다닌다고 하더구나.
1: 전설의 유물?
4: 사실 우린 너희 할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 전설의 유물에 조금 관심 있기는 하지만.
1: 혹시 티아가 말했던 전설의 유물이 저건가? 할아버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0: 그럼 난 바빠서 가봐야겠구나. 자, 그럼 판타스티코 출발이다!
5: 출발!
6: 감사합니다, 선장님! 안녕히 가세요!
1: 얘들아, 드디어 왔구나!
2: 싸요, 보고 싶었어!
7: 상큼! 어? 상큼이 좋아!
1: 어머! 상큼아!
2: 저건 존 선장님이 힘들게 찾은 나침반이잖아!
1: 얘들아, 나 저 나침반을 본 적 있는 것 같아.
8: 아휴, 치치, 우리 같이 봤잖아. 저건 좋은 선장님의 나침반이라고.
1: 그게 아니라.
4: 맞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방에서 봤었어.
2: 그게 무슨 말이야, 치치.
1: 분명 할아버지도 전설의 유물을 알고 계셨다고.
9: 얘들아, 얼른 와. 사유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놨대.
7: 우와, 상큼이 좋아.
1: 얘들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포드 팡.
4: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술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5: 재밌게 공부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해.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돌아온 스타스톤. 벌써 내일이 공연 오디션이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넌 꼭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0: 정말 멋있었어.
1: 그래, 한번 봐야겠다. 턴이 이렇게밖에 안 되다니.
0: 내가 볼 땐 턴은 완벽해. 그치만 조금 더 웃으면서 하면 어떨까?
1: 선생님도 그러셨어. 동작에만 집중하다 보니 감정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아.
0: 그러네. 동작은 엄청 멋지지만 즐기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네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1: 즐기면서? 행복이라.
0: 레나야, 레나야. 내 마음속에는 레나가 늘 최고의 주인공이야.
1: 아직 완성도가 부족한 것 같아. 더 연습해야겠어.
0: 나도 봐줄게, 루. 와, 아름다운 나비 날겠네. 개, 왜 스피커 영님이 난 안 주고 너만 주신 거지? 나도 가고 싶어.
2: 저리 가, 내가 건드리지 마.
0: 개, 나도 갖고 싶단 말이야.
2: 부럽지.
0: 불공평해. 왜 내 건 없는 건데? 짜증나, 짜증나. 스피커 여왕님, 저도 나비 날개를 갖고 싶어요.
3: 진심이야?
0: 네, 물론이죠.
3: 그럼 잘 봐.
2: 어지러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0: 또 괜찮아?
3: 이래도 갖고 싶어?
0: 아니요.
3: 이 욕망나비는 욕망을 가진 자와 하나가 되어 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 겁먹지 마.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한테만 걸리는 마법이니까.
0: 정말 대단하세요.
2: 너무 어지러.
3: 어서 가서 내 선물을 바랄라 페어리즈에게 전해주고 와.
0: 스피커 여왕님, 맡겨만 주세요.
3: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지.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1: 내가 잘할 수 있을까?
4: 뭐해, 레나야? 왜 넋 놓고 있어?
1: 뭐라고? 잘 못 들었어.
4: 어? 어? 새 이어폰이야? 뭐야? 이어폰인 줄 알았더니 귀마개잖아. 왜 이걸 하고 있어?
1: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 너희도 오디션 끝났어?
0: 응. 네가 못 봐서 아쉽다. 아까 시아가 오디션.
4: 말하지 마. 아참, 레나야. 내가 보니까 이번 공연 주인공은 네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번 공연에 춤이 많다고 하셨는데 춤이라면 우리 별빛 중학교에서 네가 제일 잘 추잖아.
0: 그리고 이번에 주인공은 유리구두를 신는다면서? 레나, 네가 신으면 정말 예쁠 거야.
4: 조심해야지.
5: 어? 뭐 좋은 일 있어? 공연 때문이야?
0: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5: 모두 공연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이번 공연 감독과 내레이션을 맡았으니 모두를 위해서 멋진 공연을 만들겠어.
4: 이번 공연에 감독을 맡으셨다고요?
5: 내가 직접 교장 선생님께 하겠다고 했어. 어때? 내가 감독을 맡게 돼서 너희도 기쁘지? 공연 오디션 결과는 복도에 붙여놨으니까 다들 가서 자기 역할을 확인해봐.
6: 가서 보자.
0: 우리도 가서 보자.
4: 가자, 레나야.
0: 가자.
7: 레나가 발레 슈즈를 안 가져갔네. 얼른 가져다 줘야겠다.
4: 말도 안 돼. 내가 주인공이라고? 잘못된 거 아니야?
0: 난 나무 역할이네. 잘됐다. 난 나무 역할이 제일 좋아.

0: 내가 주인공이면 레나는 무슨 역할이지? 어? 레나는?
1: 내 이름이 없어.
0: 왜 레나 이름이 없지?
2: 정말 이름이 없잖아. 레나야, 어떻게 된 건지 선생님께 여쭤보자.
1: 축하해. 공연 연습 열심히 해.
2: 레나야.
1: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춤을 잘 못 췄나?
2: 레나야, 레나야. 여기 발레 슈즈. 네가 깜빡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
1: 루루링, 나 공연 못해.
2: 왜?
1: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 시아가 이번 공연의 주인공이야.
2: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잘 모르겠어. 동작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2: 레나야, 너무 실망하지 마. 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했어. 이 발레 슈즈가 바로 그 증거잖아.
1: 맞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
2: 레나야,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
3: 목표물 발견. 바랄라 베어리지가 혼자 있어.
2: 정말 다른 사람은 없는 거야?
3: 오.
2: 그럼 시작하자. 가라, 스피커 여왕님의 욕망 나비야.
1: 주인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0: 완벽한 공연이었습니다.
1: 축하해, 레나야. 정말 멋졌어.
2: 이번 공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3: 어? 루?
4: 어서 신거라. 네가 이번 공연의 가장 완벽한 주인공이야. 걸려들었군.
2: 루루링, 이거 봐.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
3: 그 신발 좀 불길한 것 같아.
2: 이걸 신으면 더 완벽하게 칠 수 있겠어.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3: 리나야, 기다려.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 몰랐는데.
5: 유리구두가 정말 예쁘긴 하다, 또.
3: 쓸데없는 말 말고 쫓아가자.
6: 여자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유리 구두까지 신었다.
3: 짜잔! 시아야, 괜찮아?
7: 시아야, 웬디야!
3: 레나야!
7: 내 구두 봐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3: 와, 대단해.
7: 제발 멈춰. 어서 비켜. 내 발이 제멋대로 움직여. 갑자기 연습 방해해서 미안해.
3: 레나야!
6: 와, 굉장하다, 굉장해.
7: 무슨 일이지? 왜 안 벗겨지지? 루루링 말이 맞아. 이 신발 뭔가 이상해. 또 너야?
3: 그 신발 절대 못 벗을 걸 또 너.
7: 뭐야, 그만해.
5: 못 잡겠지.
7: 그만하라.

0: 일단 스피커 여원에게 가서 알려드리자.
1: 레나야, 어떻게 된 거야? 걱정 많이 했어.
2: 이 유리구두를 신은 후부터 몸이 말을 안 들어. 루루링,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역할이 아닌데 괜히 욕심을 부려서 그런가 봐.
1: 나는 레나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아.
2: 고마워.
1: 나 스톤 조각이야. 역시 레나는 대단해. 스톤 조각이 너와 춤추고 싶나 봐. 나도 같이 연주할게.

0: 연방 전에 엄청 행복해 보였어.
1: 나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 어떤 느낌으로 춤을 춰야 할지 알겠어.
0: 르, 레나가 잘할 줄 알았다니까.
1: 내 동작이 얼마나 완벽한지 어떤 역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진심으로 즐겁게 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2: 재미있게 놀고 있구나.
1: 스피커!
2: 순순히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0: 루! 레나야, 어딨어? 어디로 간 거지?
3: 아까 레나가 이상했어. 그렇게 막 흥분해서 춤춘 적 없었잖아.
0: 뿅! 루루링이야!
3: 무슨 일이야? 루루링을 구조신호야, 뿅!
2: 스톤 조각을 내놓으라고.
1: 절대 못 줘.
2: 그렇다면 할 수 없지.
1: 또 내 발.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발할라.
2: 내 허락 없이는 변신할 수 없어. 마법의 유리구두를 신은 이상 내 리듬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지.
1: 어? 스피카! 시아야! 웬디야!
0: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코코링!

0: 빛 나봐. 내년에 불러라 하트.
1: 뮤뮤리 뮤뮤뮤.

0: 거였고.
1: 에이코, 빨리 또
0: 공격해라. 얘들아 조심해. 내 도망쳐. 이 유리 구석 때문에 내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1: 바랄라 마법.
0: 당장 스턴저 가게 내놔. 내 리듬 소리에 따라서 네 친구는 춤추는 걸 멈출 수 없지.
1: 소리?
0: 영원히 말이야.
2: 이제 알았어.
1: 바랄라 마법!
0: 어림없다니까?

0: 천천히 부르고 있어. 마법의 성으로 가자.
1: 응.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2: 모두 거기 서지 못해!
3: 마법의 성이야!

0: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 그만 포기해. 건방진 녀석들,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전남이구나! 바랄라 마법, 도르미파, 샤이니 루나!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마법의 성이 돌아왔어.
1: 흩어져 있던 스타스탄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
2: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0: 우리가 정말 흔했구나.
2: 너희 정말 최고야. 해낼 줄 알았어, 푸. 얘들아, 고마워. 모두 바랄라 페어리즈의 우정과 사랑, 용기 덕분이야.
3: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 너흰 정말 완벽했어.
4: 바랄라 페어리즈,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어.
2: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보는 거지?
4: 응. 끝난 게 아니야.
2: 유미리.
4: 바랄라 마법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거야. 너희가 필요로 하면 우린 언제든 돌아올게.
3: 너희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었잖아. 앞으로도 힘이 되어주면 외롭지 않을 거야.

0: 조건이 실패한 건가요?
1: 다들 내 함정에 걸려들었어. 곧 마지막 계획이 시작될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바랄라 페어리즈.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제...

0: 거예요.
1: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0: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게으른 게 아니야.
13: 에, 수피카 여왕님, 오늘따라 더 빛이 나신다요.
12: 수피카 여왕님은 언제나 빛이 나고 아름다우시죠.
13: 너 왜 날 따라해? 내가 먼저 말했잖아.
14: 그만해.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너희에게 케이크를 주도록 하지. 그런데 한 개뿐이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13: 케이크는 내 거야.
12: 이름이 쓰여있는 것도 아니잖아.
13: 어쨌든 내 거야.
14: 가라, 속도나비야.
12: 이 버스 잡으면 땡이지.
13: 내가 더 빨라.
14: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
12: 그렇게 느려 터져서 뭘 하겠단 거야.
13: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느려진 거지?
12: 네, 럭키. 잘 먹겠습니다.
14: 어디 속도를 높여볼까?
13: 너무 빨라!
14: 돌아와라, 속도나비야.
13: 수피카 여왕님, 손에 들고 있는 시계는 뭔가요?
14: 이건 속도나비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계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빨라지고 반대로 돌리면 느려지지. 이게 있으면 바랄라 페어리지의 이동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
12: 역시 여왕님은 대단하세요.
14: 받아라. 바랄라 페어리지를 여기로 데려와 속도나비를 이용해서 스톤 조각을 찾아야겠다.
13: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힘을 모아 열려라 서원의 문.
14: 바랄라 페어리즈, 이번에는 너희도 내 말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야.

0: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네. 여보세요?
1: 시아야, 네가 깜빡했을까봐 전화했어. 오늘 우리 셋이 아침 청소 당번이잖아.
0: 아, 알고 있어. 알람 시계까지 맞췄는걸.
1: 그럼 늦지 않게 와. 레나도 거의 다 왔을 거야.
0: 아, 알았어. 딱 10분만 더 자고 일어나면 되겠다.

0: 전화야.
1: 시아야, 지금 어디야? 왜 아직 안 와?
0: 가는 중이야. 금방 도착해.
1: 어?
2: 시아야, 아직 집에 있는 건 아니지?
0: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가고 있다니까.
2: 그래? 밖인데 이렇게 조용하다고?
0: 여기 신호가 잘 안 잡히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시아야. 내 말 들려?
0: 여보세요? 얘들아, 잘 안 들려. 금방 갈게. 귀찮게. 왜 자꾸 재촉해? 배고프네. 어? 포퍼린 건가? 맛있는지 하나만 먹어볼까? 하나는 괜찮지. 우와! 맛있네. 잠깐. 배가 든든해야 청소도 할 수 있지. 정말 맛있다.
3: 목표물 발견.
1: 바로 시작하자. 가라, 속도 나비야.
0: 근데 포퍼링은 어디 갔지? 맞다, 이럴 때가 아니지. 애들이 기다리잖아. 와,
1: 거의 다 왔어. 금방 도착할 거야. 끊어. 20분이면 도착하니까 괜찮아.
0: 포퍼링은 어디 있는 거야?
1: 여기 있었구나.
0: 이 잠꾸러기, 정신 차려.
1: 몇 시야? 아침 먹어야 되는데.
0: 지금 나가야 하니까 나중에 먹어.
1: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3: 그럼 시작해볼까 또.
0: 얘들아, 안녕.
1: 나왔어, 푸.
0: 너희 왜 그래? 9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직 늦은 건 아니잖아.
2: 안 늦었다고? 나랑 웬디가 1시간이나 기다렸어.
0: 어?
1: 지금 10시야.
0: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2: 넌 항상 지각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0: 학교까지 자전거로 빨리 달려서 왔단 말이야.
2: 일어나서 게으름 피우다 온 거 아니야?
1: 그래, 시아야, 일찍 일어난 거 아니었어?
0: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
2: 우리가 전화하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아침밥까지 느긋하게 챙겨 먹고 나왔겠지, 맞지?
0: 아니야, 자전거 타고 오니까 안 늦을 자신 있었어. 그런데 왜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모르겠어.
2: 이유야 뻔하지. 게으름 피우니까 그러지.
0: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
3: 마법시계 효과 최고야. 뚜
1: 바랄라 페어리들을 놀리는 재미가 쏠쏠하네. 이제 그만해. 시작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서둘러서 청소하면 분명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거야.
0: 비켜, 칠판부터 닦아야지.

0: 장난 좀 쳐볼까? 느려져라. 다 했어.
1: 어? 어?
0: 시아야, 빨리 해야지.
2: 어? 어? 시아야, 너 너무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야?
0: 게으름 피우다니. 너 열심히 닦고 있다고. 안 그래, 웬디야?
3: 그게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기는 해.
0: 너희 생각은?
2: 네가 바닥 청소해. 어? 꾸물거리지 말고.
0: 꾸물거린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4: 이번에는 내가 할래. 빨라져라.
2: 시아, 너 정말?
3: 시아야, 왜 그러는 거야?
0: 나도 모르겠어.
4: 너무 재미있는데 한번 더 해볼까 또?
2: 전부 너희들 짓이었구나.
4: 아니야.
0: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똑바로 말해.
4: 힘을 모아 열려라 사원의 문. 우리만 안녕.
2: 뭔가 이상한데.
0: 가자. 무슨 속셈인지 확인해야겠어. 뭐해? 빨리 들어가자. 유인 작전에 성공했었기.
4: 얼른 수피카 여왕님께 이 소식을 알리자 뚜.
0: 도망갔잖아.
3: 시야가 너무 느려.
2: 이러면서 꾸물거리지 않는다고?
0: 내 잘못이 아니야. 아까 그 못된 요정들이 꾸민 일이라고.
2: 그러니까 넌 잘못이 없다는 거야?
0: 쟤들 짓이라고. 내 말 믿어. 진짜야.
3: 우리 한 번 더 놀려볼까? 빨라져라.
0: 잘 봐봐. 달리려고 해도 몸이 앞으로 안 나가. 예?
3: 너희 괜찮아?
0: 뭐지? 갑자기 또 빨라졌네.
3: 얘들아, 위로라! 위험해! 어서 피해!
0: 조심해!
2: 고마워.
0: 조각이었구나. 다행이다.
2: 혹시 또 다른 스톤 조각이 있는 건가?
0: 한번 따라가 보자.
3: 어디 있는 걸까?
0: 스톤 조각이 빛나고 있어. 대왕 포도네?
3: 우와! 스톤 조각인가?
2: 아무래도 이 안에 스톤 조각이 있는 것 같은데?
0: 왜 웃어? 포도알 때문에 미끄러진 거야.
3: 얼른 밀어놔!
2: 고통은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대.
5: 아, 아주 재밌게 놀고 있구나.
0: 스피카, 왜 또 온 거야?
5: 몰라서 묻는 거야? 당연히 스톤 조각 때문이지.
0: 절대로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5: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0: 달빛 마법!

0: 거기서!
1: 샤야, 같이 가!
0: 시아야,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2: 조심해야지, 바랄라 페어리즈.
0: 좋아할 것 없어.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발사!
2: 마법이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에 써먹겠어?
0: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2: 괜히 힘 빼지 말고 얌전히 스톤 조각을 내놓으시지.
0: 웃기지 마!
1: 잠깐!
0: 어? 어?
3: 나랑 웬디가 스피커한테 접근하면 시아 넌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줘.
2: 빨리 끝내버려야지.
3: 가자!
2: 내 상대가 될 것 같아?
1: 지금이야!
0: 발사!
1: 조준을 잘해야지.
0: 미안, 실수.
2: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
0: 웬디야, 레나!
2: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0: 내 트윙클봉!
2: 이제 그만 포기해. 얌전히 스톤 조각을 내놓으면 네 친구들을 풀어줄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봐.
0: 스톤 조각을 치면 안 돼!
1: 시아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3: 생각해보자. 어떻게 날 조종하는 걸까? 잠깐, 그러고 보니 스피커 손에 있는 저건 뭐지? 바로 저거구나. 일단 주위를 분산시키고 나서 바로 그거야. 스톤 조각을 줄게.
0: 어? 아. 자, 받아.
1: 어?
2: 그래, 순순히 넘기면 좋잖아. 전기를 뿌리다니. 스피커 어둠의 마법.
0: 미안하게 됐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1: 샤야, 스톤 조각이야.
0: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2: 여기서 못해.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한잡이잖아.
0: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2: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도 탈 테니까!
0: 예!
3: 이제 보니 시아 너도 마음만 먹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네?
0: 당연하지. 하려고 하면 빨리 움직일 수 있어. 잘됐다. 이제 게으름 피우는 버릇은 고친 거지? 게으름 피운 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 있지. 그래서 포도 먹다가 좀 늦게 나온 거야. 어?
4: 진짜 아침밥 먹다가 늦은 거야?
0: 다음엔 안 그럴게. 나머지 청소는 내가 다 할게.
4: 시아야, 힘내.
0: 얘들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5: 네가 나머지 청소 다 한다고 말했잖아.
0: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어.
4: 이젠 게으름 피우는 버릇도 고친다고 했으니 빨리 마치고 같이 놀자.
0: 어? 누가 나 좀 도와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하게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식물엔
13: 덤덤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우리가 사는 크레센트 섬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며 다섯 개도 아닌 자그마치 여섯 개의 층에
1: 안 들었어요.
0: 뭐 위에 있죠? 크리스탈 지층 위에 있죠.
1: 진짜 재밌지 않아?
2: 어? 너무 재미있네.
3: 조용히 좀 해줄래? 낮잠 좀 자자.
2: 어? 지금 몇 시인지 알아? 5
3: 4
2: 3 2
3: 1
2: 점심 시간이다! 예!
0: 일부러 틀리게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 크레센트 섬은 7개의 크리스탈 층 위에 있는데.
1: 7개요? 네? 우와! 기대하시라! 역대 최고의 샌드위치 등장! 땅콩버터랑 잼은 최고라니까 좋아!
2: 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했어.
3: 풀이랑 풀? 자, 이건 내가 처음 만들어본 도시락이야. 오랫동안 시장을 돌아다닌 끝에 단골 생선 가게에서 최고의 재료를 얻었어. 그것도 공짜로. 이게 말이 돼? 이런 걸 버리다니.
4: 그냥 오늘은 매점에서 다른 걸 사 먹는 게 어떨까?
3: 왜? 너도 먹고 싶어서? 그럼 같이 먹자.
2: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너랑 입맛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3: 사람 음식은 너무 따분해.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냄새거든. 먹어봐. 꿀맛일걸?

0: 다들 어디로 갔나 가서 보고 올게.
1: 괜찮아. 뭐 그냥 혼자 먹으면 돼.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준비됐어. 다 준비됐다고.
2: 그래서 가디언즈를 해치울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가져왔다고.
3: 공개합니다. 무시무시한 프랑켄캣 머리통이다.
2: 내 눈엔 별로 무시무시하지 않은데. 뭐 그래도 크네.
4: 또 쓸모없는 발명품이 하나 더 생겼군요.
2: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는데 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가 없군.
5: 지몬 얘긴 무시해. 로카님도 감동하신 것 같아.
3: 정말? 하긴 감동 안 할 이유가 없지. 따끔한 맛을 보여줄 때다.
2: 따끔한 맛을 보여줄 차례란 말은 나만 알 수 있어.
3: 죄송합니다.
2: 이제 따끔한 맛을 보여줄 차례가 됐다. 어서 빨리 들까. 따끔한 맛을 보여주라고.

0: 공포스러운 음악이 꼭 필요해?
1: 프랑켄캣 출동!
0: 내 말이 그치? 차라리 고양이랑 있는 게 나아. 인간들은 눈치를 너무 봐. 맞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내 생각도 그래.
2: 너 혹시 지금 후추랑 소금이랑 얘기해?
0: 글쎄,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어? 사과할 타이밍이긴 해.
2: 아, 그건 아니긴 한데. 응?
3: 가디언즈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2: 혹시 도시락 냄새를 맡은 거 아니야? 미안.
4: 블라인 퓨전!
5: 대체 저게 뭐지?
2: 이제 소라는 그만 피우는 게 좋을걸? 크레센트 섬의 가디언즈로서 명령한다!
6: 명? 옷이 정말 멋지다. 야, 그 시계는 어디서 구했어?
0: 고마워. 평생 차고 다니던 건데.
2: 속지 마! 일부러 우릴 속이려고 저러는 거야.
0: 원래 착한 애일 수도 있잖아.
2: 악당이 어떻게 착하냐?

0: 바지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더 큰 사이즈도 있어.
1: 캔캔캔 집중해. 가디언즈를 부셔버려. 어?
0: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2: 클로스업.
1: 완벽해. 내 차를 박살냈잖아. 시몬이 옳았어. 너는 쓸모없는 몬스터야.
0: 그러니까 내가 몬스터라고?
1: 아니면 뭔 줄 알았는데?
0: 못됐어. 너도 못됐어.
2: 난 영웅이라서 아니거든.
0: 날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들 못됐어.
1: 또 돌아오마. 빨리 출발해.
2: 사나운 몬스터도 물리치고 악당들도 쫓아버리고 오우수업도 안 늦고 갈 수 있겠어. 좋았어.
3: 그건 그런데 저 몬스터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1: 프랑켄캣이 북쪽 숲으로 가고 있어. 따라가. 프랑켄캣은 가디언즈 파괴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
4: 맞는 말이다.
1: 맨날 저렇게 들어?
4: 그래, 듣고 있다. 이제 너인 빠즈, 시몬과 베라를 보내 잡아오라고 시켰다. 내가 직접 다시 교육시켜서 프랑켄캣을 진정한 몬스터로 만들겠다.
1: 시몬과 베라가 우쭐대는 꼴은 못 봐줘. 우리가 먼저 프랑켄캣을 찾아서 고치는 거야. 더버 모드! 장피에서 못 살겠네.
5: 난 학교 특종을 취재하러 갈게. 몬스터가 소방차를 부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소방차를 타고 달리며 빵빵 하고 싶었더나? 그 후엔 숲에서 발견됐대.
3: 전혀 무시무시한 악당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아. 그치? 내가 조사해봐야겠어.
2: 조사단이 뭘? 아, 샤샤! 뭘 조사할 건데? 아, 같이 가! 저기 있다. 자, 2라운드 준비할까?
3: 저 몬스터 울고 있는 거야? 괜찮아?
0: 야옹아, 난 야옹이가 좋아.
2: 샤샤를 괴롭히지 마. 후회할 줄 알아?
0: 괴롭히는 거 아니야. 쓰다듬는 거지.
3: 얜 그냥 좋아서 그래, 마일로. 내 생각엔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
0: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1: 프랑켄캣!
0: 야옹이들이 어디 갔지?
1: 네가 걱정할 고양이는 딱 하나, 나야.
0: 넌 나빠. 나한테 때려 부수게 시키고.
1: 다 때려 부수는 게 우리 일이야. 넌 그러라고 만들었어.
6: 썬데이는 널 만들어줬어. 은혜에 보답해야지.
0: 그렇지만 난 몬스터는 될 수 없어.
1: 왜 없어? 빨리 배우면 돼. 시몬과 베라가 나타나기 전에.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부터 해봐.
0: 아이고, 싫어. 선데이,
7: 기회는 충분했어.
1: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밖에선 쓰다듬지 마.
2: 차라리 이게 잘 된 거잖아, 안 그래? 프랑켄캣은 자기 가족한테 돌아갔으니까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잖아.
3: 네가 몰라서 그래. 프랑켄캣은 우리가 필요해. 내가 프랑켄캣을 구해줄 거야.
2: 가디언즈는 절대로 커다란 사고 뭉친 몬스터를 구해주지 않아.
3: 이번엔 아니야. 또 네가 돕기 싫으면 나 혼자 할게.
5: 얘들아!
2: 어?
5: 몬스터는 사라졌어?
2: 샤샤가 그러는데 몬스터가 아니래. 구출하겠다고 갔어. 이상해.
5: 뭐가 이상한데?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게 자기 같았나 보지. 샤샤한테 상관없다는 걸 보여줘봐.
2: 어?
5: 샤샤는 다르다고. 프랑켄캣도 다르고. 둘 다 속상할 거야. 가서 달래줘.
2: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0: 한번 노력해볼게 좋은 뭐 아니 나쁜 몬스터 언젠가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어.
1: 아, 난 이미 네가 자랑스러워 프랭키. 네가 몬스터가 되고 싶지 않으면 몬스터 안 해도 돼.
2: 제안만 해.
1: 솔직히 루카님 명령을 따르다 보면 짜증날 때가 많거든.
0: 내가 만약 영웅이 되고 싶다면 가디언즈처럼 그리고 멋진 바지도 입고.

0: 영웅이 되고 싶으시다.
1: 썬데이, 네가 만든 최악의 발명품이겠는데?
2: 썬데이를 괴롭혔다가 날아서 해.
0: 괴롭히면 어쩔 건데, 히어로 애송이.
2: 클로썬!
1: 제발 입조심 좀 하랬지.
3: 여기 있었네. 괜찮아?
4: 놓쳐버렸어.
3: 내가 도왔어야 했는데. 물론 우린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 예를 들면 아까 네 도시락은 진짜 끔찍했거든. 그래도 우린 뗄 수 없는 한 쌍이야. 가자, 구출할 악당이 있잖아.
4: 괜찮겠어?
3: 당연히 안 괜찮지. 근데 네가 볼 때 좋은 생각 같다면 할게. 가디언즈 포에버?
4: 가디언즈 포에버!
5: 어떻게 됐어?
6: 빌라의 피자!

0: 대체 누굴 구해줘야 되지?
1: 아... 이제 큰일 났다. 루카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알아?
2: 뭐, 이 정도 구경거리라면 혼나도 돼.
3: 어디 갔지?
2: 썬데이랑도 싸울 건 아니지?
4: 응? 쟤는 안 싸워도 우린 싸우지!
0: 우리가 좀 도와줄까, 프랑켄캣?
3: 그럼 나야 야옹벽하지.
1: 가디언즈 구호를 쓰잖아? 사태가 심각한데?
0: 있지는 보면 좋아할 텐데.

우와, 두 벌을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선대, 이걸 사면...

0: 어떻게 됐어?
1: 마침 잘 왔어. 프랑켄캣은 발레복을 입었고 기차도 운전했고 이젠 기차를 모는 댄서가 됐어.
0: 멋진데?
2: 이건 말도 안 돼.
3: 지원군이 필요해.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4: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기지?
5: 다 함께!
4: 좋은 생각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없어?
0: 좋은 생각이 있어. 쇼핑하러 가볼까?

0: 여기서 나가자. 어서.
1: 프랑켄캣, 넌 우리랑 같이 가야 해.
2: 썬데이, 어떻게 하지?
3: 넌 이제 발레복을 입고 기차를 모는 히어로야, 프랭키.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2: 난 세상을 탐험해보고 싶어. 모든 걸 보고, 모든 게 되면서, 또 멋진 바지도 사고 싶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3: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잘 지낼 수 있지.
2: 걱정 마. 난 프랑켄캣이잖아. 난 천하무적이야. 네가 잘 만들어줬잖아.
1: 우는 거야?
3: 아니 무슨... 그냥 크리스탈 워리어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그래.
4: 아, 그럼 난 이만 버스 타러 가볼게.
2: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하루였어.
5: 넌 하루밖에 안 살아보지 않았어. 근데 엄청나긴 했어.
2: 너희는 서로가 있으니까 행운아야.
5: 알아?
2: 나도 너희처럼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0: 있잖아, 우리.
2: 마일로, 샤샤. 너희는 정말 최고야.
5: 잠깐, 방금 우리 진짜 이름을 불렀어?
0: 어떻게 알았어?
2: 왜 다들 너희를 못 알아보는 거지? 다들 진짜 바본가 봐. 계속 연습해볼게.
3: 아, 프랭키랑 우리가 함께한 모든 모험이 그리울 거야.
1: 난 그 몇 시간이 진짜 악몽 같았는데.
3: 뭐?
1: 나도 그리울 거야. 넌 기분 전환할 게 필요하겠어. 이건 어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3: 와, 진짜 멋진 생각이야. 더 멋지고 무시무시한 프랑켄캣을 만들 거야. 이번엔 발은 4개에 다리는 6개로, 또 머리에는 거대한 뿔을 달면 어떨까?
5: 혹시 안 먹을 거야? 그거?
0: 배가 안 고파. 프랑켄캣이 보고 싶어.
6: 먹어보고 싶구나.
5: 아니야.
6: 아주 눈꽃만큼만 먹어봐. 또 알아? 막상 먹어보면 마음에 들지.
5: 꼭 먹어야 해.
0: 아니.
6: 어?
5: 있지, 이거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는데?
0: 고맙지만 난 내 샌드위치면 돼. 너 많이 먹어?
7: 우후! 훌륭한 슈퍼히어로란 뭘까요? 특별한 능력? 멋진 의상?
2: 오, 이 바지 진짜 마음에 드는데.
7: 능력과 바지 말고 다른 걸 수도 있죠.

아, 힘 조절을 잘하면 모두를 지키는 능력 아닐까요?

0: 워워워. 슈퍼히어로가 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휴.
1: 있지? 뭐 하고 있어?
0: 얘기 중이야.
2: 있지. 어? 네가 필요해. 악당들이 또 난리야.
0: 글로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진정한 슈퍼히어로 아닐까요?
2: 있지?
0: 지금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주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옥스포드 향.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향.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말로 조심해.
1: 샤샤. 샤샤, 마일로라고 하지 마. 우리 정체가 들통나잖아.
0: 그럼 너도 샤샤라고 하지 마.
1: 이런.
2: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
3: 루카님이 그러셨는데 딱 보면 알 거랬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0: 악당들이 소중한 유물들을 다 부숴버리기 전에 막아줘!
1: 뭔가 멋진 영웅 이름 없나? 이건 어때? 난 옐로우, 넌 레드.
4: 근데 넌 좀 주황에 가깝고 난 약간 핑크 아닌가? 이건 어때? 난 원, 넌 투.
1: 왜 내가 투야? 넌 원인데? 뭔가 좀 더 화려한 건?
5: 매셔와 스타일로? 싸울 거야 말 거야?
1: 악당들은 왜 성질이 급할까? 좋아, 속도를 올려줄게. 이런, 아직 슈퍼스피드에 적응이 안 돼.
4: 나한테 맡겨.

0: 내 슈퍼파워에 적응 중이라서.
1: 오늘 일을 후회하게 해주마, 가디언즈들아! 루카님이 복수해 주실 테니까!
0: 아이고, 무서워라!
2: 대체 그 대단하신 루카님이 누굴까?
0: 글쎄,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
3: 뭐라고? 또 실패했다고? 더군다나 감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들어와.
4: 놈들은 가디언즈였습니다, 루카님.
3: 그런 변명이 아니라 성공했단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썬데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머리 뚜껑 열리는 거 보고 싶나?
5: 혹시 저건 고대 문 같은 거예요?
3: 내가 찾아냈어. 그 오랜 노력 끝에 너희에게 새로운 인물을 주겠다. 이제 땅을 팔 차례다.

0: 아침마다 이렇게 영웅 노릇하다가 학교에 늦겠어.
1: 너무 따분해. 나만 집에 있고. 넌 맨날 학교 가잖아.
0: 방학 끝나고 학교 나간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거든.
2: 점심 챙겼니?
0: 네?
2: 고양이 밥도 줬고?
0: 네?
2: 봉봉이는?
0: 너 아까 아침 먹었잖아.
2: 난 출근한다.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하거든. 이따가 보자.
1: 만약에 내가 너랑 같이 학교에 가면 어떨까?
0: 아니,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아직 진짜 사람 같지도 않고 학교에 고양이는 출입 금지란 말이야.
1: 하지만 난...
0: 아니, 절대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3: 여러분 소개할게요. 새로 전학 온 샤샤예요. 샤샤, 이쪽은 헤더란다.
4: 안녕.
3: 그리고 로미오.
5: 내가 바로 이 학교의 왕이야.
3: 제.
6: 좋았어.
3: 안녕. 그리고 있지란.
7: 안녕, 전학생. 당연히 난 널 오늘 처음 봤겠지?
3: 마일로가 샤샤에게 학교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면서?
1: 걱정 마. 사람이 되는 법을 잘 배우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 않겠어?
0: 그러다가 네가 고양이란 게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래?
7: 뭐라고? 샤샤, 고양이 좋아해? 나도 그렇거든. 우린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하네? 공통점이 정말 많다.
1: 어쨌든 너의 첫 수업은 학교에서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8: 흥미진진한 지리학 현장 학습을 가는 날이죠. 우와, 고대 유물을 탐사하다니 두 배로 신난다. 와우, 역시 지리학은 최고야.
1: 어? 레오 삼촌?
2: 어?
0: 그래, 레오 삼촌 맞아. 근데 넌 우리 삼촌 처음 보잖아. 얘는 샤샤예요.
2: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얼마 전 샤샤랑 고양이를 데려왔거든.
0: 아, 왜 학교 버스를 운전해요?
2: 버스를 고치고 있었는데 원래 운전하던 분이 보행자 안전교육을 들으러 가셨거든.
1: 그래?
2: 그래서 내가 대신 왔어. 반갑구나, 샤샤. 모두 타렴!
5: 예전 학교 버스는 버스 등받이가 젖혀졌고 엄청 큰 텔레비전까지 달려있었어.
2: 뭐야, 겨우? 난 멋진 휠체어 경사로를 달았지. 전부 전동으로 작동하게 했고 또 이런 것도 있어.
8: 음악 좋은데.
1: 새로 전학 온 샤샤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0: 아, 난 잘 모르겠는데.
8: 크리센트 섬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나 궁금하죠?
0: 아, 아무도 안 궁금한데.
8: 아주 오래됐죠. 얼마나 오래됐냐면 너무 오래돼서 그 오랜 역사를 설명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1: 궁금하지 않아? 악당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0: 쉬, 이건 현장 학습이야. 그런 호기심은 가지면 안 돼.
1: 난 살짝 둘러보고 올게.
0: 샤샤, 어디 가? 첫날부터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아, 금방 오겠지, 그치?
1: 아니, 가자. 악당들은 이걸 찾고 있었나 봐.
0: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고대 동굴로 들어가든가.

0: 오래된 오이잖아. 왜 하필 오이야? 딱 질색인데.
1: 와.
2: 벼룩이잖아. 바글바글해.

0: 기이한 역사가 전부 담겨있는 전설의 책인 것 같아.
1: 정말 엄청나다. 뭔 소린지 이해한다면 더 좋겠지만.
2: 전설에 따르면 한때 크레센트 섬은 매우 진화한 하이브리드 고양이 인간들이 다스렸는데 그들이 호모케티아냐.
1: 그럼 우리처럼? 근데 어떻게 됐어? 또 응? 얘들은 뭐야?
0: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 사라졌어.
1: 미안.
0: 이것들은 호모케티안 제국의 사라진 크리스탈 워리어일 거야. 군대를 지배하는 자가 크레센트 섬을 다스린다.
1: 멋지다. 어떻게 깨워?
0: 이 고대 문자는 진짜 읽기 어렵다. 근데 무슨 조정 장치가 있나 봐. 지배자의 성격을 워리어에 집어넣는다?
1: 이게 그건가?
2: 그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 그러게, 누가 여기 들어오래?
3: 크리스탈 워리어의 동굴은 내가 발견했어.
4: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동굴을 발견한 사람은 나야.
1: 내가 사진 찍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먼저
5: 일루카님은 크레센트 섬의 비밀의 수호자이자 호모케티안 제국의 마지막 집사로 크리스탈 워리어의 동굴을 찾아낸 건 이놈이지.
1: 그냥 고양이잖아.
5: 그냥 고양이. 난 루카님이시다. 크레센트 섬의 비밀.
1: 그래, 접시. 다 들었어. 그래도 고양이잖아.
5: 접시. 난 접시가 아니야. 난 집사야. 이런 모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미기 인간. 그것도 너희처럼 조그만 인간들한테는. 부하들아, 빨리 잡아. 야. 내 조종장치를 훔쳐가잖아. 어서 빨리 되찾아와.
2: 에도? 우릴 따라왔어?
1: 아니,
0: 얘들아, 악당이 쫓아오는 거 알지?
6: 다른 학생들은 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7: 아, 저기 오네요.
2: 삼촌, 수학 수업에 늦으면 안 돼요. 서둘러 주세요.
7: 내가 업데이트한 기능.

0: 그럼 고대 크리스털 워리어를 찾는 거랑 고양이 악당들한테 뒤쫓기고 멋진 버스를 타고 섬에서 경주하는 것 말고는 학교에서 또 뭘 해?
1: 수학.
0: 워리어를 찾고 악당에 쫓기고 말지. 이건 어떻게 쓸까?
1: 모르는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0: 뭐 별일 있겠어? 학교는 재밌네. 따분한 것들만 빼면. 이제 뭐해?
1: 숙제?
0: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0: 어라? 신기한데?
1: 그러게. 신기하네.
2: 아까 조종장치를 건드렸을 때 샤샤의 호기심 많은 성격이 워리어들에게 전달됐나 봐.
3: 어딘가 끄는 버튼이 있을 거야.
0: 어?
3: 어? 봤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별일이 있겠어.
4: 샤샤. 드디어 나의 시대가 열렸다. 크리스탈 워리어들을 조종하는 자가 크레센트 섬을 지배할 것이다.
1: 학교가 문을 닫았어.
2: 쇼핑몰도 문 닫았고.
3: 생선 가게도 문 닫은 거야? 어떡해, 긴급 상황이야.
2: 그래도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는 예상할 수 있잖아.
3: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처럼 행동해서 그래. 난 인간 세상이랑 안 맞아. 다시 고양이들이랑 사는 게 낫겠어. 내 자리로.
2: 샤샤, 잠깐만. 루카가 마음대로 하게 할 순 없어. 이런 사고를 친 건
1: 그게 누구겠어, 샤샤지.
2: 그건 중요치 않아. 너인 이제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야. 루카를 무찔러야 해.
1: 다른 방법은 없어?
2: 없어. 이제 너희가 나설 차례야.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고. 바로 영웅이 나설 차례지. 가디언즈가 나설 차례. 그러니까 양양 히어로 타임?

0: 정말 멋지다. 가서 해치워.
1: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여긴 우리 고양이들의 땅이었고 모든 게 비릿하고 훌륭했지.
2: 아, 또 나 때는 말이야.
3: 지난번 처럼 한 시간 동안 하진 않으면 좋겠는데.
1: 인간 세상이 사라진다면 우린 크레센트 섬을 예전 그 아름답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어. 고양이,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섬으로. 물론 다스리는 건 내가 해야겠지.
4: 누구 마음대로 접시.
1: 몇 번을 말해. 내 이름은 접시가 아니야. 난 루카님이시다.
5: 착지 좋은데.
4: 아, 고마워. 연습 좀 했지.
0: 워리어들을 철수시켜.
1: 그래, 그럼.
4: 정말? 너무 쉬운데?
1: 아니, 멍청하게. 오히려 워리어들을 싹 다 불러 모았주마. 고양이 세계를 배신한 너희를 해쳐버릴 수 있게.

0: 말대가?
1: 끝없이 덤벼들어!

0: 너무 많아.
1: 막을 방법이 떠올랐어.
2: 감히 내 워리어들이 날 배신하게 해.
1: 크리스탈 워리어들아, 내가 진짜 재미난 걸 찾았어. 궁금하면 따라와.

0: 어떡하려고?
1: 사고를 수습해야지.
2: 안 돼! 워리어들을 다시 작동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크리스탈이 필요한데?
3: 제가 만약 루카님이라면 천장을 더 걱정하겠는데.
2: 이 싸움을 꼭 끝마치고 싶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게 떠올랐다. 반드시 돌아오마. 가디언즈, 너희 짓밟아 주고 말겠다. 이만 작전상 호텔. 어?
0: 아니, 그게 뭔데? 샤샤!
1: 샤샤는?
4: 우릴 구하려고 모든 워리어들을 동굴에 가두려다가 그만 자기도 갇혔어.
1: 다들 뭘 보고 있어?
0: 아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5: 왜?
1: 뒷문으로 나왔어. 간단해. 고양이 발톱단은 더 많은 모험을 즐기게 될 거야.
4: 그런 이름은 필요 없어. 우린 샤샤와 마일로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근데 정체가 알려지면 안 되니까 작게 말하자.
6: 크롬썸! 아...
1: 왜 크리스탈 워리어 조각을 찾는데 우리가 돌아와서 삽질을 해야 해?
3: 넌 입으로만 삽질하고 있으면서 엄청 큰 워리어 조종장치잖아. 루카님이 이걸 보시면 엄청 칭찬하시겠는데.
1: 어디 인간 부하 주제에? 내가 루카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랄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난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질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식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젤?
16: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질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식물엔
10: 덥덥한 날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탈색 구조 헬리콥터 출동 바람.
1: 오케이, 바로 출동하겠음.
2: 어? 출동? 우리 어디로 가나요?
3: 네, 지금 바다에 입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하러 가고 있습니다.
2: 네?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3: 네, 맞습니다.
2: 그렇다면 혹시 이 헬리콥터가 수색 구조 헬리콥터?
3: 네, 수색 구조 헬리콥터입니다. 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우와, 멋져요, 멋져! 우와, 나 수색 구조 헬리콥터 탑승!
4: 처음부터요, 수색 구조 헬리콥터.

0: 용의자를 찾겠습니다.
1: 어, 저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0: 전기선 액상 장비를 작동하겠습니다.

0: 있다고 하나요?
1: 네,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조합니다.
0: 호이스트요?
1: 네, 맞습니다.
2: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곳에서 구조대원이 호이스트를 체결하고 현장에 직접 내려갑니다.
0: 아, 헬리콥터에서 줄을 이용해서 직접 내려가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0: 너무 무서운데요?

0: 버스 정류 완료. 문 닫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환자 의식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적용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호흡하기 편하게 저희가 산소 좀 드리겠습니다.
2: 우와! 헬리콥터 안에 응급 물품이 다 갖춰져 있잖아.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였어. 우와, 멋지다!
3: 인명구조 완료! 복귀하겠습니다.

0: 술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어디든 출동해서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수색구조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지.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비밀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호이스트에 있어. 호이스트 덕분에 구조대원은 헬리콥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직접 내려갈 수 있어. 구조대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서 이 호이스트를 타고 다시 헬리콥터 위로 올라와. 이 작은 호이스트는 최대 272kg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커다란 냉장고 두 대의 무게랑 같다고.
0: 뭐? 냉장고 두 대? 우와, 놀랍다, 놀라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끌어올려?
1: 그건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가 이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야.
0: 도르래?
1: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야. 바퀴에 걸린 줄에 물건을 달고 줄의 반대쪽 끝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도르래 끝에 물건을 달고 줄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이거 맞지?
1: 맞아. 이런 걸 도르래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에 줄을 고정하고 한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0: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올라온다.
1: 맞아. 호이스트도 이렇게 도르래를 응용해서 줄을 감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해.

0: 아, 호이스트도 이렇게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구나. 그런데 호이스트에 모터는 왜 달려있어?
1: 응, 모터는 호이스트가 아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호이스트로 사람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0: 아, 이제 호이스트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야. 어? 어, 설마 또 출동하나 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간다!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처음으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근데 오늘은 댕댕 간호사가 안 보이네.
6: 네, 댕댕 간호사 오늘 휴가예요. 오랜만에 쉰다고 바닷가로 놀러 간다던데요.
5: 아유 참 재미있겠어.
7: 나도 당장이라도 바닷가로 달려가고 싶다.
8: 거북 할아버지, 딩딩 선생님이 검사실로 들어오시래요.
5: 아유, 무슨 검사를 또 한다고. 나 다녀올게.
6: 검사 잘 받으세요.
5: 아유, 고마워.
8: 천천히 가세요.
9: 지하 간호사, 동동 간호사!
6: 냉장 간호사,
7: 무슨 일이야?
9: 아파, 너무 아파!
6: 다리가 왜 그래? 긁힌 거야?
9: 내가 바닷가 가서 수영을 하다가 그게
7: 어떡해 어떡해. 딩딩 선생님 검사 들어가셨는데 어떡해.
9: 일단 참아볼게. 근데
8: 저희 병원 간호사인데 병원까지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10: 네,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1: 오늘의 간장, 댕댕 간호사와 해파리. 해파리가 댕댕 간호사를 쐈어요.
9: 아파, 너무 아파.
7: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9: 그게 모처럼 휴가에 날도 너무 좋아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거든.

뭐지? 우와, 아름답다. 바다의 천사인가? 난 홀린 듯이 다가갔지. 우와! 아, 이게 말로만 듣다.

0: 팔인가봐. 우와, 너무 신비롭다. 안녕, 해파리야. 살려줘. 난 그냥 다가갔을 뿐인데 갑자기 날 쐈다고.
1: 뭐? 아무 이유 없이? 해파리 씨.
2: 아,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 저도 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 네?
2: 근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될 텐데요. 계속 독이 퍼질 텐데 어쩌지?
1: 독이요?
0: 독!
1: 아, 댕댕 간호사! 어떡해!
3: 전 상자 해파리예요. 간 모양이 상자처럼 네모나 상자 해파리죠. 전 약한 파도에도 이리저리 떠밀릴 정도로 정말 약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가와 위협을 느끼면 저도 모르게 독침을 쏘죠.
1: 독침?
3: 15개의 촉수 안에는 쏘이면 치명적인 독침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물고긴 단 2초 만에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 이렇게 마비시킨 김에 우린 먹기도 하죠.
2: 아이, 보고서 미안해.
3: 사람도 다가오면 독침에 쏘이는 순간 심장마비, 호흡곤란으로 9분 만에 사망하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정신을 잃고 물에 빠져.
1: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3: 죽기도 하죠.
0: 죽는다고요? 안 돼! 띵띵이, 띵띵이 불러와!
1: 검사 중에 어떻게 와!
0: 그럼 너라도 뭐 좀 해봐. 소독, 빨리 소독해!
1: 소독, 아, 알았어. 어? 생수로 소독! 독침 때문인가? 어, 잠깐만. 어! 카드로 독침을 긁어낼게. 댕댕 간호사!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2: 저도 몰라요. 저도 독 쏠 줄만 알아서.
1: 어떡해.
4: 여기에요? 여기에요? 저기요?
1: 여기에요?
4: 여기에요?
1: 여기에요? 여기.
4: 댕댕 간호사가 해파리에 쏘였다고? 아, 어떡해. 설마 상처에 생수 붓고 카드로 독침 긁어낸 건 아니지?
2: 어, 생수로 소독하고 카드로 긁었는데.
4: 뭐? 아, 그럼 독이 더 빨리 퍼져서.
0: 딩딩.
4: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0: 사망.
4: 어떡해, 어떡해. 자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먼저 10분 정도 바닷물에 소독하고 1번 차갑게 얼음 찜질을 한다.
0: 아, 좋아.
4: 2번 뜨겁게 온찜질을 한다.
1: 흥, 아픈데 뜨거운 거 되면 더 아프지 않나? 1번 차갑게 얼음찜질.
4: 우와. 또또또또 땡. 정답은 2번 뜨겁게 온찜질을 한다. 어, 뜨거. 상처를 생수로 씻으면 독이 더 빨리 퍼져. 상처는 바닷물로 10분 정도 소독하는 게 좋아. 그리고 얼음찜질보다는 뜨거운 온찜질. 독은 열에 약해서 10분.

0: 보내드거든. 그리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꼭 병원에 와야 해. 알았지?
1: 뭐야? 나 살아있는 거야?
0: 빠르게 병원에 와서 다행이었어. 치료해서 이제 괜찮을 거야.
1: 고마워, 딩딩. 이게 다 해파리 때문이야. 내 휴가도 다 망치고. 아니, 내가 무슨 먹이에요? 난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갑자기 왜 날 쏜 거냐고요.
2: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독을 쏠 수도 있어요.
3: 네?
2: 제가 치명적인 독을 품은 건 제가 약하기 때문에.
4: 아, 참! 아까부터 왜 자꾸 약하대? 그렇게 강력한 독을 쏘면서!
1: 맞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 제가 왜 치명적인 독을 품었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해파리는 몸을 보호하는 두꺼운 피부가 없어요. 오죽하면 몸이 젤리 같다고 젤리피쉬라 부르겠어요. 여리디 여린 몸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는데 만약 어설프게 독을 쏘면 오히려 연약한 우리 몸이 찢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에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품은 거예요. 약한 몸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가까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1: 그래서 갑자기 피스 하고 쏜 거였구나.
2: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간호사님이 엄청 발버둥쳐서 여기 이렇게 상처 났잖아요. 선생님, 저 여기 상처 좀 봐주세요.
0: 제가 다가갈 테니까 막 자동적으로 피스 막 이렇게 쏘고 그러지 마세요.
2: 아, 네, 조심해 볼게요.
5: 컹컹 컹컹컹컹 컹컹 컹컹컹. 아, 여기서 해파리 냄새가 나는데.
4: 아, 거북 할아버지, 댕댕 간호사가 해파리한테.
0: 어? 아니, 어? 해파리 씨 어디 갔지?
4: 어?
0: 해파리 씨.
5: 컹컹 컹컹컹컹.
4: 어? 어? 해파리 씨, 뭐 하세요?
2: 여기서 문제. 해파리의 천적은 1번 바다 거북, 2번 개복치.
1: 에? 아니, 강력한 독을 가진 해파리도 천적이?
4: 거북 할아버지를 보고 숨은 거 보면 1번 바다 거북?
5: 맞아. 에이, 그런데 개복치도 천적이야.
3: 개복치도요?
6: 바다 거북과 개복치는 해파리를 먹는 대표적인 동물. 바다 거북은 피부가 두꺼워서 해파리 독이 안 통하지. 개복치도 몸집이 크니 쏘여도 별 영향이 없다지.
2: 독친!
5: 거북이한테는 안 통한다니까.
2: 아, 아는데 너무 가까이 오셔서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5: 아이, 근데 요즘은 나도 해파리가 무서워.
3: 왜요?
5: 아이,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아유, 덥다. 옛날엔 여름이라도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 아이, 수온이 높아져서 산소도 너무 부족해. 아이, 근데 어디서 해파리 냄새가? 허거너!
0: 우와, 해파리 때 엄청 많아.
2: 해파린 수온이 높고 산소가 부족해도 잘 살죠. 그리고 해파린 한 번 산란할 때 많게는 수만 개의 알을 낳아요.
4: 수만 개나?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7: 여름에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었어.

0: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2m까지 자라니 때로 있으면 천적인 나도 너무 무서워.
1: 아니야! 2m나?
0: 그렇게 많다가도 가을이 돼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전부 죽고 말지.
2: 너무 아쉬워하지 마. 내년 여름에 또 만날 거야.
3: 그럼 여기서 문제. 죽은 해파리는 독침을 쏠 수 있다. O일까? X일까?
4: 죽었는데 어떻게 독침을 쏴? 그쵸, 거북 할아버지?
5: 나도 잘 몰라. 어차피 나 쏘여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6: 근데 문제를 낸 거 보면 쏘나?
5: 안 쏘나?
6: 쏘냐?
5: 안 쏘나?
6: 쏘냐?
3: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하시죠.
7: 해파리들이 죽으면 해변으로 떠밀려 오기도 하죠. 가을이 되면 죽은 해파리들이 해변으로 많이 떠밀려 올 거예요.
8: 그 무섭다는 해파리? 근데 죽었나 보네?
7: 죽고 나서도 얼마 동안 촉수의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독침을 발사하죠. 그러니까 죽은 해파리도 독침을 쏠 수 있다.
3: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해파리는 자동적으로 독침을 발사. 혹시 죽은 해파리를 봐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5: 살아있을 때도 독침을 쏘고
1: 죽어서도 독침을 쏘고.
6: 해파리 귀신보다 무서워.
5: 그러니까 말이야.
3: 난 거북 할아버지가 더 무서워.
6: 자자, 그 찢어진 데 좀 볼까요?
4: 보세요. 이쪽으로 바짝 붙으세요.
6: 너무 멀리 가지 말고.
4: 붙으세요.
6: 볼게요.
4: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9: 해파리님, 찢어진 데 수시로 연고 바르세요.
7: 감사합니다, 지하 간호사님. 뭐예요?
4: 네? 아, 저희 여름철 해파리 조심 영상 찍는데 같이 찍으실래요?
7: 해파리 조심요?
4: 자, 됐다.
6: 지금 되고 있어?
4: 큐!
6: 자, 여름철 해수욕장! 해파리가 있다는 방송이 나오면 절대 수영하지 않기!
10: 수영을 하다가 혹시 해파리가 보이면 바로 물 밖으로 나가기!
9: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해파리도 절대 만지지 않기!
7: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푸스 쏘니까 알아서들 조심하세요.
10: 모두 해파리 조심하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론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8: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내가 바이킹의 후계자이다!
1: 재밌군. 내가 진정한 전쟁의 신 오딘의 후계자다.
0: 나야말로 진정한 오디신의 후계자이시다.
1: 야,
0: 가다라!
2: 용이다!
0: 저 나쁜 용을 물리칠 때까지만 휴전하겠다.
1: 좋다. 그 후에 다시 우리의 승부를 가리자.
3: 응? 나쁜 용? 나 안 해!
0: 드래콤, 갑자기 왜 그래?
3: 용은 나쁘지 않아. 착한 동물이라고.
0: 알았어. 이건 그냥 꾸며낸 거라고.
1: 맞아. 이건 그냥 놀이잖아. 드래콩이 얼마나 착한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3: 정말? 알았어. 그럼 계속 해볼까?
2: 잠깐만요. 잠깐만요.
0: 좋아.
1: 덤비라! 용이다! 자!
4: 다들 비켜줄래? 이제 애들 같은 장난은 그만해.
1: 뭐가 장난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0: 맞아. 계속하자.
1: 덤벼라!
5: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
1: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 미션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현재 세계 리그에서는 치치핑핑 팀이 2위를, 탐험 리그에서는 에이스 엘리트 팀이 1위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의 선전이 보기 좋은데요.
1: 다른 팀들도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0: 세계 탐험 대회 오늘의 미션은 뿜뿜! 위기에 바이킹 부족을 구하라!
3: 바이킹들이 사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부족들이 떠나고 있다고 해요.
1: 어머, 무슨 일일까요?
3: 글쎄요.
2: 역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0: 그럼 이번 미션도 행운이 함께하길 빌게요. 안녕! 뿌뿌!
4: 바이킹 부족이 떠나고 있다고?
5: 도대체 무슨 일이지?
6: 노빔, 바이킹 마을에 대해 검색해줘.

0: 이어서 바이킹들이 사는 마을 뒤 산 꼭대기에서 알 수 없는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이킹들이 섬기는 오딘신이 화가 난 거라며 불안해하다가 하나 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얼른 마을이 흔들리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바이킹 산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너무 무섭다.
2: 바이킹들은 아주 용맹하다고 들었는데 모두 떠났더니 믿을 수 없어.
3: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는 건 아닐까?
4: 괴물이라니, 어떤 괴물이라도 이 도깨님이 나가신다. 얘들아 가자.
5: 좋아.

0: 대장, 이거 뭔가 불길해, 불길해.
1: 뭐가 불길하다는 거야? 지친 녀석을 이기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지.
0: 하지만 여기 너무 음침하고 무서워.
1: 떨지 말라고.
2: 대장, 대장, 저기 좀 봐.
0: 저게 뭐야?

0: 삐리삐리,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 더 이상 바이킹산으로의 비행은 불가능합니다.
1: 어쩔 수 없지. 여기서부터 걸어가자. 문제 없지.
2: 난 여기서 맛있는 바이킹식 청어 요리랑 바이킹 전통의 버터유 쿠키를 준비할게.
3: 달콤해, 물고기 좋아, 쿠키 좋아.
1: 고마워, 사요. 미션을 꼭 해결하고 올게.
3: 새콤이 꽃향기 좋아.
1: 어? 저기 누군가 있어.
2: 바이킹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했잖아.
1: 너희들은 누구냐?
4: 야, 꼬맹이잖아.
1: 꼬마 아니야.
2: 이래봬도 바이킹이시다. 안녕. 나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 핑핑이라고 해. 우린 바이킹 마을을 생긴 일 때문에 여기 왔어.
4: 긴장하지 마. 우린 바이킹 부족을 도와주려고 왔어.
1: 우리 마을은 지금 많이 위험해.
5: 이게 무슨 소리지?
1: 당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소리 때문이야. 며칠 전부터 땅이 흔들리고 커다란 소리가 들려서 마을 사람들 모두 두려워했다고.

0: 용감한 바이킹들도 떠나버리다니.
1: 그런데 넌 왜 여기 있었어?
0: 바이킹 족장님을 찾고 있었어. 족장님이 우리 아빠거든. 걱정이 돼서 왔어.
2: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3: 잠깐!
1: 부리부리 팀!
4: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이번 미션은 거의 우리의 승리가 확실했는데.
0: 승리가 확실하다니?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5: 우와! 대금의 신나다!
2: 뭐하는 거야? 무겁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1: 혹시 내려오는 길에 바이킹 족장 못 보셨어요?
2: 글쎄, 하지만 산 위에 있는 것은 바이킹보다 100배, 1000배, 1000,000배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1: 도대체 산에 뭐가 있는 거야?
2: 직접 확인해 보시지!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자, 가자!
4: 지코! 지코, 잠깐만!
2: 그만 내려와! 어서!
4: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열기구가 저렇게 망가졌지?
0: 진짜 오딘신이라도 있는 거야?
2: 어?
0: 어라, 꼬마 바이킹은 어디로 간 거야?
6: 길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4: 다리가 막 떨려.
1: 조금만 더 참고 가보자. 분명 넓은 길이 나올 거야.
0: 그걸 어떻게 알아?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1: 지도를 확인했거든. 다 되겠네. 얼마 남지 않았어.
6: 설마 우리 앞에 괴물이 있는 건 아니겠지?
0: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괴물은 없다고.
1: 산 꼭대기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2: 안심해. 저건 그냥 바위라고. 어때? 바위가 맞지?
1: 그래, 안개 때문에 무서워 보여서 그렇지. 바위가 분명해.
6: 그래, 지치 말이 맞아. 이건 그저 바위일 뿐이야. 자, 예잇!
7: 롤로야.
8: 아빠.
7: 아빠.
5: 생각해 물고기 좋아.
6: 안개 때문에 족장님이 괴물인 줄 알았어요.
7: 나도 너희들을 괴물이라 착각했으니까.
1: 아빠, 여기 너무 위험해요. 그냥 돌아가요.

0: 그럴 순 없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마을은 사라지고 말 거야.
1: 도대체 마을이 왜 흔들리는 걸까요?
0: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산 정상에 무언가 있는 게 분명해.
2: 산 정상이요? 좋았어! 족장님, 이 치치만 믿어주세요!
0: 더 어두워지기 전에 올라가자꾸나!
2: 네!
0: 얘들아, 뭔가 으스스하지 않아?
2: 뭐야, 드레코, 벌써 겁먹은 거야?
0: 쉿! 조용!
3: 생금!
0: 생금아!
3: 생금!
0: 조심해!
3: 생금 무서워!
2: 적중이야!
0: 마을을 온통 두려움에 떨게 한 게 바로 너였구나!
1: 아빠, 무서워요.
0: 겁먹을 필요 없다, 롤로야!
4: 용이 왜 저러지?
2: 드래코, 어떻게 좀 해봐! 너도 같은 용이잖아!
0: 좋아! 지금이 기회다!
1: 잠깐만요! 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4: 그러고 보니 어디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0: 내가 한번 대화해볼게. 어이야! 이야 마이 아우 아우.
2: 뭐야, 이게 용들의 언어야? 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1: 드래콩, 입 좀 벌려보라고 해줄래?
0: 이절 열어와.
1: 썩은 일 뽑을 수 있게 좀 도와줘. 고마워, 토끼.
2: 뭐라고? 이건 아니잖아. 나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얘들아,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
1: 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
2: 알았어. 한다고 하면 되잖아. 너무해.
4: 힘내, 도켓. 우린 준비됐어.
0: 좋아!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줄을 힘껏 당기는 거다! 하나, 둘, 셋!
5: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0: 좋아, 열도 많이 내렸어. 아주 좋아진 것 같아.
1: 그만! 이리로 가올게. 나의 집으로 가볼게. 오. 봐봐, 나도 용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좋았어! 이번에도 우리의 승리야! 이제 바이킹 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2: 얘들아, 저기!
0: 판타스틱화 아니야?
2: 그런 것 같은데?
3: 탱크!
4: 내가 한 발 늦었군. 얘들아, 이번에 너희가 큰일을 했구나.
2: 다 족장님과 롤로 덕분인걸요.
4: 자네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여전하군.
0: 자네도 마찬가지야. 황금배를 찾으러 다닐 때랑 아주 똑같은걸 그래.
4: 황금배라니. 우리가 그럴 때도 있었지.
5: 황금배? 탐험 가라면 누구나 꿈꾼다는 그 황금배요?
0: 그렇단다. 우리도 그 황금배를 함께 찾았었지.
4: 아, 그 배만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2: 시공간을 초월한다고요?
6: 얘들아, 우리도 찾으러 가자.
0: 너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배를 찾아다녔지만 그 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6: 없는 건가?
4: 하지만 말이다. 흩어진 유물 다섯 개를 찾으면 그 황금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침반이지.
2: 우와, 나침반이 화려하고 멋진걸요.
0: 우와, 굉장해. 맞아, 맞아.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탐험가들은 아직도 그 전설의 유물을 찾아다닌다고 하더구나.
2: 전설의 유물?
7: 사실 우린 너희 할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 전설의 유물에 조금 관심 있기는 하지만.
2: 혹시 티아가 말했던 전설의 유물이 저건가? 할아버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4: 그럼 난 바빠서 가봐야겠구나. 자, 그럼 판타스티코 출발이다.
8: 감사합니다, 선장님. 안녕히 가세요.
9: 얘들아, 드디어 왔구나.
0: 싸요, 보고 싶었어.
3: 상큼. 상큼이 좋아.
5: 어머, 상큼아.
0: 저건 존 선장님이 힘들게 찾은 나침반이잖아.
2: 얘들아, 나 저 나침반을 본 적 있는 것 같아.
6: 아휴, 치치, 우리 같이 봤잖아. 저건 좋은 선장님의 나침반이라고.
2: 그게 아니라.
7: 맞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방에서 봤었어!
0: 그게 무슨 말이야, 치치?
2: 분명 할아버지도 전설의 유물을 알고 계셨다고!
5: 얘들아, 얼른 와! 사요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놨대!
3: 우와! 잔금이 좋아!
2: 얘들아, 같이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줄무랑
2: 덥덥한 말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식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2: 순한 긴긴.
11: 중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나도 잘할 수 있어.
15: 바퀴케팔로사우루스?
14: 응. 오늘은 바퀴케팔로사우루스의 정보를 수집하러 갈 거야.
15: 우와 정말? 바퀴케팔로면 박치기 잘하는 공룡 맞지? 맞아. 머리에 이렇게 혹이 있는 공룡.
16: 아, 근데 새끼는 혹이 없었지.
14: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바퀴케팔로를 만나러 가볼까?
17: 어? 다시 들었네. 아, 이러면 관찰을 할 수가 없는데. 아, 렉스한테 열매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렉스? 나야! 더모!
18: 어?
17: 렉스! 안 들려? 이동 중인가? 왜 연락이 안 되지?
16: 렉스형! 어?
18: 여기도 없네. 도모형, 혹시 렉스형 못 봤어?
17: 못 봤어. 마침 부탁할 게 있어서 통신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네.
18: 뭔데? 뭘 부탁하려고?
17: 관찰에 필요한 열매인데 다시 들어버려서 렉스한테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지.
18: 내가 가져다 줄까? 어? 우르르 행성에 있는 거 맞지?
17: 이 열매 서식지는 렉스만 아는 곳이라 찾기 힘들 거야.
18: 아닌데, 나도 찾을 수 있는데.
17: 괜찮아, 로키. 마음만 받을게. 다른 열매부터 관찰해야겠다.
18: 나도 렉스 형처럼 잘할 수 있는데.
15: 나 혼자 가서 찾아볼까? 나도 할 수 있다고.
18: 여기 파키케팔로가 있다고?
16: 신난다. 파키케팔로를 만났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
14: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
15: 두고 봐. 렉스 형보다 더 빨리 열매를 찾을 테니까.
18: 근데 모양이 어땠더라? 사과같이 생긴 열매였어.
15: 좋아, 가보자.
16: 어?
18: 대체 열매는 어디 있는 거야?
16: 어?
18: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혼자서 있네? 근데 무슨 공룡이지?
16: 안녕, 난 로키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8: 길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엄마랑 떨어졌어? 진짜 아무도 없나?

둘이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얘 엄마 눈 아닌 것 같아. 그쪽엔 큰 공룡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해. 날 따라와.

0: 저것 봐! 파키케팔로다!
1: 박치기를 하고 있어.
2: 어? 근데 저 파키케팔로는 행동이 좀 이상한데?
1: 그러게,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3: 잠깐만, 응?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0: 뭐? 새끼가 사라졌다고?
3: 이 근처에서 함께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나 봐.
2: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0: 렉스, 우리도 같이 찾아보자.
1: 그래, 저번에 살타사우루스 새끼도 우리가 찾아줬잖아.
3: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어른 파키케팔로랑 달리 새끼는 머리가 납작하고 뒤통수에 뾰족한 돌기가 솟아있어. 다들 잘할 수 있지?
2: 물론이지. 걱정 마, 우리가 꼭 찾을게.
1: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0: 아, 몰라 몰라. 우선 꼬마야 엄마를 찾아줘야지. 근데 넌 무슨 공룡이니?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야.
2: 걱정 마, 내가 엄마를 꼭 찾아줄게. 난 레스형 다음으로 멋진 다이노 대원이거든. 나만 믿어.
1: 어?

0: 이쪽에서 새끼의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1: 이것 봐, 발자국도 있어.
2: 어? 근데 발자국이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
1: 그러게, 이건 무슨 발자국이지? 누구랑 같이 있나?
0: 아무래도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1: 너도 배고프구나. 이 근처에 뭔가 먹을 만한 게 있으려나?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긴 풀이 훨씬 많을 거야. 여기도 없는 건가?
2: 어? 어? 어디 가는 거야?
0: 얘들아, 빨리 쫓아가보자.
1: 맛있어?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엄마 찾아줄게. 꼬마야, 빨리 도망쳐!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여기 있으면 위험해! 위험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도망쳐!
2: 로키랑 파킹 게 별로야!
0: 대체 무슨 일이지?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위험해! 늦으면 난 떨어져! 렉스! 레이더포! 대신! 렉스! 슈퍼 발코니! 비바부,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서 끌어올리자.
1: 띵!
0: 하나, 둘, 셋!

0: 잘했어, 로키.
1: 근데 로키, 저 공룡이 파키케팔로인 걸 정말 몰랐어?
2: 깜빡 잊었어. 다 크고 나면 새끼 때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말이야.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놀랐지.
3: 아니야,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4: 엄마 파키케팔로도 무사히 새끼를 찾았고.
3: 근데 렉스, 새끼 파키케팔로는 왜 혹이 없는 거야?
0: 새끼들은 아직 혹이 필요 없거든. 파키케팔로사우루스들은 영역 다툼을 할 때 머리에 혹이 있는 어른끼리만 박치기를 한다고 해.
1: 아, 그렇구나. 어쨌든 역시 박치기는 파키케팔로가 최고라니까.
2: 그러게, 나도 아까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 파키케팔로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와!
4: 로키, 아프리카!
0: 로키!
2: 괜찮아?
5: 렉스? 여기 있었구나.
0: 토모, 무슨 일이야?
5: 열매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려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왔지. 어? 로키! 그 열매는? 뭐야? 로키, 네가 찾은 거야?
6: 내가 뭐라고 했어? 나도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아이고, 어지러워.
4: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3: 내 말이.

0: 얘들아, 카드가 완성됐어.
1: 우와, 바뀐 개발로 사우루스 카드다.
0: 오늘도 다들 즐거웠어?
2: 응, 너무 좋았어.
3: 맞아, 로키 때문에 뛰어다니긴 했지만.
4: 근데 로키는 어딨어?
3: 그거 봐, 나도 할 수 있다고.
1: 어? 뭐야? 자고 있는 거야?
0: 아무래도 많이 피곤했나 봐.
1: 밤하늘의 선물 오로라. 얘들아, 안녕.
0: 어, 너희들 왔구나.
1: 지금 뭐 하고 있어?
0: 응, 라일리나 사우라를 보고 있었어.
1: 어? 라일리나 사우라?
5: 라일리나 사우라는 추운 극지방에 사는 공룡이야.
3: 우와, 예쁘다.
1: 이게 뭐지?
6: 이건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야.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5: 운이 좋으면 종종 볼 수도 있어.
1: 걱정하지 마, 루카스. 앤디하면 행운, 행운하면 앤디. 이 앤디와 함께라면 오로라를 꼭 볼 수 있을 거야.
0: 라일리나 사우라의 서식지 정보를 수집하려던 참이라 우르르 행성에 가야 하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2: 물론이지.

0: 이대로는 걷기 힘들겠어.
1: 설마 너희 도와줄 친구들을 잊은 건 아니지?
2: 어? 아하! 비바보?
3: 비비!
4: 바비!
3: 부!
5: 비?
6: 바비 부!
0: 우와! 비바보다!
3: 안녕, 비비!
5: 비비? 비비!
6: 바비, 바비!

0: 알았어, 알았어. 나도 반가워.
1: 부도 잘 지냈지?
0: 렉스, 근데 비바부도 미끄러워하는 것 같아. 무사히 타고 갈 수 있을까?
2: 걱정 마. 비바부에겐 아주 특별한 힘이 있거든.
3: 특별한 힘이라고?

0: 눈썰매로 변신했어. 정말 멋진데?
1: 그럼 라일리나 사우라를 찾으러 가볼까?
2: 응!

0: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1: 난리나 싸우라는 어디 있지?
2: 온통 눈으로 덮여 있는데 찾을 수 있을까? 어? 비바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비바보, 어딜 가는 거야?
0: 거기서, 비바보!
3: 같이 가! 철 메모드야!
1: 우와, 엄청 크다!
2: 장화도 엄청 커!
1: 어? 다리에 뭐가 붙어있는데?
0: 새끼 라엘이나 싸우라잖아!
3: 아, 비바보가 새끼 라엘리나의 꼬리를 빨면하고 쫓아간 거였나봐!
1: 안녕, 라엘리나야! 왜 거기 붙어 있어? 라엘리나 사우라가 곧 떨어질 것 같아!
0: 내가 갈게!
3: 눈보라 속은 많이 위험할 텐데.
0: 비바보, 라엘리나 사우라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지?
2: 비바비우.
0: 좋아, 라엘리나를 찾자.
1: 비바보, 부탁할게. 비.
2: 비바비우. 비바보 찾은 거야?
3: 이건 라엘리나의 흔적이야.
1: 어?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0: 여기 협곡이라 위험한데?
3: 응.
0: 라엘리나를 어서 빨리 찾는 게 좋겠어.
1: 응. 어? 저기 라엘리나 사우라야!
0: 어? 멈춰! 비바보! 거긴 위험해! 잘못하면 협곡으로 떨어질 수 있어! 도모! 라엘리나한테는 내가 갈 테니까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
3: 어!
0: 엑스! 에드퍼! 갱신!

0: 왜 그래, 렉스?
1: 라일리나가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
0: 정말 다행이야.
1: 내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엑스, 슈퍼 갈고리, 발사!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엄청 귀엽게 생겼는걸?
2: 응, 눈이 정말 커.
3: 좋아. 맞아.
1: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눈보라가 잦아들어야 해.
0: 아,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이글루를 만드는 건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0: 눈보라가 그쳤어.
1: 그러게, 다행이야.
2: 어? 그새 날씨가 좋아졌네?
3: 비비,
4: 바비.
0: 라일리나의 집을 찾아줘야 하는데 어딘지 몰라서 정말 큰일이야.
1: 그럼 어떡하지?
0: 우선 라일리나 사우라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보는 거야. 어때?
3: 비비!
4: 바비!
1: 여긴가 보다.
4: 라일리나가 어디로 가는 거지?
0: 잠깐만! 라일리나는 시력도 좋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볼 수 있구나. 지금 집을 찾아가고 있나 봐.
1: 우와, 대단하다. 우리 따라가 보자.
0: 좋아.
3: 바비.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우와, 라일리나 사우라가 사는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2: 겨울이면 라일리나들은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땅속에서 생활한다고 해. 어때, 멋지지?
3: 꼭 땅속의 이글루 같아.
0: 맞아, 이제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야.
3: 어? 저기 봐, 오로라야.
1: 그것 봐. 역시 행운하면 이 앤디라니까. 행운하면 앤디. 앤디하면 행운.

0: 자, 라일리나 싸우랑 카드야.
1: 고마워, 렉스. 라일리나 싸우라 덕분에 멋진 오로라를 볼 수 있었어.
2: 밤하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것 같아.
3: 다 내 덕분이라니까.
2: 그 순간에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4: 나도야.
2: 우린 갈게, 렉스.
3: 어? 나도 같이 가.
0: 잘 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6: 이젠 우리의

0: 아이들도 EBS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칠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오늘의 이야기는 용감한 탐험가들, 그들의 위대한 모험을 가능하게 한 그것, 나침반이다. 눈은 크게 뜨고 나침반을 가까이 들여다보자. 나침반은 언제나 동그라미 속에 바늘이 있는 모양. 시계처럼 생겼다. 바늘의 뾰족한 끝은 교통 표지판에 그려져 있는 화살표를 닮았는데,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막막할 때 나침반은 어떻게 방향을 알려주는 걸까?

어두운 밤의 길찾기. 하늘에 보이는 건 별들 뿐인데 어느 별을 따라가야 하나? 여기? 저기? 북극성이 보이는 방향. 그곳이 바로 북쪽. 예로부터 북극성은 밤하늘의 길잡이였다. 그런데 별이 보이지 않는 밝은 낮에는? 그래, 바로 지금 나침반이 필요하다. 빨간 화살표에 집중. 나침반에 표시된 동서남북. 북쪽을 나타내는 N을 빨간 화살표에 맞추면 나머지 방향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도, 이것도 나침반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북쪽? 그렇다. 나침반을 어디에 놓아도 화살표 끝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킨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화살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킬까? 어? 가위 옆에서 바늘이 움직인다. 쇠로 된 가위날에 이끌리는 나침반. 마치 자석 같다.

저를 끌어당기는 자석. 그런데 나침반 바늘에도 철가루가 달라붙는다. 정말?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옹. 자석은 N극, S극 같은 극끼린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린 철석 끌어당겨 붙는데 나침반 바늘 자석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확인해보자. 진짜 자석이었다. 빨간 바늘은 S극에 이끌리는 N극. 자석의 N극에 이끌리는 흰 바늘은 S극. 자석이 없을 때 N극인 빨간 바늘이 일제히 바라보는 방향은 강력한 S극. 그곳은 지구의 북극이었다. 북쪽은 S극, 남쪽은 N극을 띠는 거대한 자석과도 같은 지구.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침반. 탐험가들이 지구 곳곳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던 것도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서 존재할 수 있었던 아주 작은 자석, 나침반 덕분이었다.

자석의 힘을 재빨리 감지해 휘리릭 움직이는 나침반 바늘. 나침반에서 바늘만 꺼내 바닥에 놓아두면 방금 전까지 움직이고 있던 바늘이 멈춰버린다. 움직이지 않는 바늘을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해보자. 바닥과 닿아 있는 부분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마찰력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해야만 움직이는 자석. 이 자석을 공중에 띄워 마찰력을 없애면 나침반 바늘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가느다란 핀 위에 올려놓아 저항 줄이기. 아주 약한 지구 자석의 힘도 예민하게 감지해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바늘 끝. 여기에 과학이 있다.

잠깐, 우리의 탐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침반이 처음으로 발명되었다고 전해지는 중국. 중국에서 발명되었다 전해지는 옛날 나침반은 네모난 판 위에 자석으로 만든 물건이 올려져 있는 모양. 이 나침반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물건은 숟가락, 돋보기, 국자 중 어떤 모양이었을까?

옛 중국의 나침반에서 방향을 가리킨 물건은 국자 모양. 천연 자석으로 만든 국자의 손잡이가 가리키는 방향이 남쪽이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모양의 나침반은 훗날 작고 편리한 모습이 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미래를 바꿔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 깊어가는 가을, 도실도실 연그러가는 가을 열매, 밤이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 붉게 단장할 준비를 하는 나뭇잎, 모두에게 풍요로운 계절 가을.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미는 밤. 잘 익은 밤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시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밤 발견. 잠깐, 그런데 궁금하다. 밤송이엔 왜 가시가 있을까?

뾰족뾰족 밤가시. 이 가시만 없으면 밤을 쉽게 꺼낼 수 있을 텐데. 밤가시 대체 왜 있는 거냐? 울창한 밤나무 숲 여기저기 보이는 연두빛 밤송이들. 아직 여물지 않은 이 밤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밤가시 끝부분이 조금씩 갈색으로 말라간다.

아직은 덜 익은 밤알. 시간이 흘러 반짝이는 갈색으로 익어갈 때쯤 연두색이었던 밤송이 가시도 갈색으로 변했다. 따끔 갈색이 된 가시는 꽤 강력하다.

밤나무 숲 가득 떨어진 밤송이들. 어? 그런데 저건? 가시털로 몸을 보호하는 고슴도치였다. 고슴도치를 닮은 밤송이도 혹시 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가시의 비밀은 이 작은 알밤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설마 이 속에 비밀이? 보고 또 보면 알 수 있을까?

잘 익은 밤송이에서 굴러나온 밤알 한 개. 이 밤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뻗어나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밤나무로 자란다. 밤이 싹을 틔워 자라난 밤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룬 것. 밤 하나하나가 씨앗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고? 증거가 또 있다. 바로 여기 밤의 아랫부분. 이곳은 원래 밤과 밤송이가 연결돼 있던 자리. 밤은 이 자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던 소중한 씨앗이라는 것. 부드러운 속껍질 위에 단단한 껍질을 한 겹 더 두르고 있는 밤. 밤이 가시 안에 숨겨져 있는 건 그 속에 담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밤나무에 씨앗이면서도 동물에게도 귀중한 식량이 되는 밤. 날카로운 밤송이 가시도 청솔모 앞에선 속수무책. 하지만 밤의 계절은 짧기만 하고 청솔모는 겨울에도 밤을 먹기 위해 땅속 여기저기에 열심히 숨긴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찾겠지?

문제는 자기도 못 찾는다는 것.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찾으려고 해도 어디 숨겼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정설모가 여기저기 숨겨둔 밤을 못 찾은 덕분에 밤나무는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릴 수 있게 됐다. 모든 숲의 시작은 살아남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하나의 씨앗이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밤나무의 열매이자 씨앗의 역할을 하는 밤. 밤처럼 열매이면서 동시에 씨앗인 것은 잣, 은행, 둘 중에 어떤 것일까?

0: 잣은 잣나무의 열매이면서 잣나무로 자랄 수 있는 씨앗. 솔방울처럼 생긴 단단한 껍질로 씨앗을 보호한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의 은행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은행나무로 자라난다. 정답은 잣과 은행 모두 열매이면서 씨앗. 밤송이에서 찾은 씨앗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생각의 씨앗을 뿌릴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9: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홈 사이언스.

0: What's that sound? Draw it, Miss Pen.
1: Draw the sound?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관대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나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적들의 공격을 받은 디아몬은 위기에 빠지는데, 과연 링커들은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1: 오늘은 S링커와 A링커의 첫 합동 훈련이다. 배우도 참여해서 좋네.
2: 네.
1: 모두 잘해보자.
3: 네.
4: 각자 자리로 이동.
3: 형석이 좀 어때?
5: 입원한 지 보름 넘었지?
6: 이제 살만한가 봐. 농담도 하고.
5: 다행이다. 에이, 실패.
3: 발사! 이 오빠를 잘 봐.
5: 잘 보라며.
3: 이게 아닌데. 영주, 누구야?
7: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5: 오호, 영준 오빠?
3: 어, 너 명준!
5: 이번에 세나 언니야!
7: 잘하네요, 선배. 어? 방금 뭐야?
6: 세나 진짜 빠르다.
5: 야!
7: 아이쿠, 죄송해라.
5: 내 공격하면 어떡해?
7: 선배가 피할 줄 알았어요.
5: 뭐? 해보자는 거지? 세나 언니 또 명중! 언니 최고!
7: 그래, 한번 해보자.
5: 언니 괜찮아?
6: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아, 세나가 엎드릴 수 있었는데.
3: 용진이 쟤 반칙 아니야?
7: 저게 왜 반칙이야. 좀 얍삽하긴 했지만. 계란으로 밥을 쳐라. 이건 내 거야.
6: 까불고 있어.
3: 와, 세발다 명중. 우와.
5: 역시 세나 언니 완전 짱.
7: 나를 밀치고 타깃을 명중하다니.
6: 그러니까 나 건드지 말고 적이랑 써.
7: 선배님 실력은 인정할게요. 역시 유전자가 남다르네요.
6: 뭐야? 너나 잘해.
7: 쟤 뭐라는 거야?
6: 세나 유전자 얘기하지 않았어?
5: 유전자? 전부터 무슨 얘기야?
3: 우와, 타고난 애들끼리 제대로 붙었구나.
8: 아니, 내가 껴야 제대로 붙는 거지. 자, 간다.
6: 어째 조용한가 했다.
7: 쟤 왜 저래?
9: 야, 도안아. 도안, 대답해. 무슨 일이야?
10: 괜찮습니다. 다시 할게요.
9: 와!

0: 계속 그러는 건 아닌데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면서 숨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자다가 한 번씩 가위 눌려서 깨기도 하고요. 혹시 그것 때문인가 싶어서. 그럼 제 맘대로 의무실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1: 임상실험을 충분히 했으니까 그것 때문 아닐 거야.
0: 그럼 저 괜찮은 거죠?
1: 그래, 아마도 심리적인 문제일 거다. 형석일도 있었고.
0: 그럼 전 이만.
1: 또 하나, 견디기 힘들면 이전에 너로 돌아가도 된다. 그러고 싶네.
2: 정말 최설은관님이 도안이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일까요?
3: 아무리 최설은관이 뛰어나다 해도 도안이에게 잠재력을 기대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2: 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제2의 유진이 탄생한 수준인데...

0: 대표님.
1: 수고 많으십니다. 메인 컴퓨터에서 링커들 신상 기록 좀 열람하려고요.
0: 네?
1: 그것도 최사령관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나요? 제가?
0: 아닙니다. 기본 신상만 보시는 거죠?
1: 그럼요.
0: 이쪽으로 오시죠.
1: 아, 바쁘실 텐데 일들 보세요. 제가 금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0: 도안이에게 무슨 짓을.
1: 당장 도안이 신체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럽시다. 제가 도안이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0: 네.
2: 아이나, 세나는?
3: 배 안 고프대.
2: 그렇게 훈련하고 어떻게 배가 안 고파?
3: 언니!
2: 안 고플 수가 없지.
4: 네 동생 어딨어?
5: 경납고에 있을 거야.
3: 세나 언니!
2: 쟤 왜 저래?
6: 티렉스 하모라고 특별한 건 없구나.

0: 선배님?
1: 한 번만 더 내 유전자 얘기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0: 난 또 뭐라고. 일단 놓고 얘기하시죠. 별것도 아닌 일에.
1: 난 분명히 경고했어. 다음엔 바로 주먹이야.
0: 그게 컴플렉스였군요. 그렇게나 완벽해 보이더니.

0: 싫어요.
1: 도하나, 내말 이해 못하겠니? 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도 알아야지.
0: 알고 싶지 않아요.
1: 갑자기 검사를 하자니까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네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우리가 널 도울 수 있어.
0: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1: 도하나.
0: 달라진 내가 좋아요. 절대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0: 언니, 자?
1: 아니, 왜?
0: 용진이 오빠 때문에 화 많이 났어?
1: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
0: 언니, 용진이 오빠가 한 말이...
1: 아이나, 나중에 다 말해줄게. 나중에.
0: 꼭 말해줘야 돼. 나 이제 어린애 아니니까.
1: 응, 그럴게. 지금은 자.
0: 잘자, 언니.

0: 도안이와 심층적인 상담을 거친 후에 공황장애로 결론지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공포를 능가한 수준.
1: 정신적 문제다. 그거군요.
2: 그렇다는군.
1: 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전장에 보내시지 마시죠.
2: 그건 저희가 알아... 상담 진행 사항을 보면서 판단할 생각이야. 이 사람과는 의견 참고하지.

0: 괜찮아?
1: 응, 살짝 삔 거야. 한번 다쳤던 데라 그런지 자주 그래.
0: 아니, 다리 말고.
1: 다리 말고 뭐?
0: 형석이.
1: 재훈아, 흔들리지 마. 우리가 디아머를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택했어. 우리가 택한 삶이야.
2: 형들, 여기 계셨네요. 한결형, 제이제님이 찾으세요.
1: 응, 그래.
0: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
3: 너무 힘드니까 마음을 숨기는 거겠죠?
0: 정말 그럴까?

당분간 쉬어. 널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젠 널 원망하고 증오할 텐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

0: 준비시켜.
1: 네?
0: 못 들었나?
1: 하지만 이사령관님께서...
0: 알겠습니다.
2: 드립코피 접종 완료. 드레스 코피 접종 완료.

0: 전투는 지난번에 퇴각한 걸 만회하려고 JJ 측이 총공세를 펼칠 거다. 조심해 다들.
1: 수중장비 이상무! 수중장비 이상무!
2: 산소통 이상무!
1: 출동합니다!

0: 티사우루스.
1: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2: 그룹에서도 유전자 복제에 실패한 모사사우루스를. 갈수록 흥미로워지는데.
3: 한결,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4: 카이저 측이 해저에서 전투 가능한 모든 병력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S링커, A링커 총 출동했는데도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5: 게다가 모사사우루스까지. JJ가 작정을 하고 준비했군. 최후의 결전을.
6: 기어의 도안이를 전투에 투입시키다니.
3: 어디 있는 거야? 한결! 한결! 어디가?
7: 쟤 조심해!
8: 아! 도안이 똑바로 해!
0: 도안아, 위험해! 얘들아, 도안 오빠 못 괴롭히게! 혼내줘! 도안 오빠 괜찮아?
9: 어, 고마워.
10: 왜 이러지? 심장도 안 아픈데.
11: 도안이가 오늘 너무 부진한데요?
4: 교감 수치는 어때? 교감 수치도 형편 없습니다. 훈련생 수준입니다.
0: 도안아, 넌 빠져있어. 너 뭔가 이상해.
10: 그럴 순 없어. 형석이 목까지 해야 되니까.
0: 제발, 너까지 잃고 싶지 않단 말이야.
12: 그래 도안아, 우리가 네 목까지 싸울 테니까 너는 그냥.
0: 태우야! 너 산소통이 뜯길 뻔했어.
13: 내가 상대할게. 한결, 어떻게 형석이를 다치게 할 수 있어? 변명이라도 좀 해봐.
12: 전쟁 중에 적을 공격한 게 무슨 변명이 필요하지?
13: 용서 못해!
12: 주지 않는다!
13: 우리 몸치!

0: 형.
1: 진아, 어떻게 해? 링커들, 세나부터 연달아 공격한다.
2: A6 미사일 발사. 미사일이 통하지 않아요.
1: 오사사우루스는 지뢰에 걸려들었으니 다른 사이보그 트리케라 톱스를 공격해.
0: 네, 공격해볼게.
3: 구조대가 도착해 한결 생체 신호 확인 중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안녕.
1: 안녕.
0: 안녕. 기차 출발. 우와, 공룡 기차다.
1: 빈자리에 공룡을 곁에우자.
0: 여기 색깔 규칙을 보면
2: 패턴을 찾아보자. 빨강, 파랑, 빨강, 파랑.

0: 이번엔 내가 해볼게.
1: 패턴을 찾아보자. 분홍, 분홍, 연두, 연두, 분홍.

0: 이번엔 내 차례.
1: 한 번을 찾아보자. 노랑 보라.

0: 난 분홍.
1: 난 연두.
2: 난 파랑.
1: 그리고

0: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이거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 걱정하라 없는 도리
1: 내가 이거 완전 고양이 바다에 헤엄치는 사람 같네
2: 무진 비바람을 스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난다
3: 스님 배고프다
0: 끝내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아이고
2: 매일 예불 드리랴 녀석들 돌보랴 스님 하루가 너무 짧다는데 이제 막 요생 2개월 차 녀석들부터 서슴지 않게 살생까지 저지르는 캣초딩 녀석들까지 하나 둘 셋 넷 어우 많아도 너무 많다 스님과 아홉 냥이들의 사찰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은 공기 맑은 홍천에 위치한 한 사찰 스님 아침부터 뭔가 분주해 보이는데요 스님이 드실 차라고 하기엔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뭘 만드시는 건지?
4: 오순이하고 갑순이 날이 어려가지고 이 분유를 먹여야 돼요
2: 온도 확인까지 꼼꼼하게 하면 분유 만들기 완성
0: 아이고 이거 배고파서 이제 나와 있는 거야 이거
2: 스님의 손길 아래 맛있게 분유를 먹는 여녀석 바로 꽃순입니다 반가워
4: 오 맛있게 잡다 아유 맛있다 옳지
3: 아왜 이 맛이다 냥
2: 꽃순이의 식사가 끝나고 또 다른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스님 한 마리가 더 있었네요 야 묘생 2개월 차 귀염 뽀짝함을 자랑하는 갑순입니다 갑순아 많이 먹으렴 꽃순이와 갑순이는 절에서 태어나 길러졌다는데요
4: 거의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놈은 엄청나게 크고 거의 몸집이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꽃순이는 애보 크고 그 다음에 우리 갑순이는 좀 적고
2: 덩치는 다르지만 하는 행동은 영락없는 악갱이들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소화할 시간 엎치락 뒤치락 녀석들 잘도 노네요
3: 아예 오늘은 내가 이겼다냥
2: 그리고 이 녀석들을 지켜보고 있는 미숙이 녀석들의 어미라네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엄마 미숙이 등판 녀석들 언제 싸웠냐는 듯 어미 미숙이에게 달라붙기 바쁜데요
3: 역시 아니 엄마 자식 최고라오
2: 너네 방금 분유 한 통 다 비우지 않았니? 그럼 스님 여태 미숙이 육아를 스님이 도와주신 거였어요?
4: 미숙이는 말 그대로 이제 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너무 어릴 때 조그만하게 태어나니까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딱 정상이 되고 그러면서 애도 잘 놓고.
2: 스님에겐 늘 아픈 손가락 같은 미숙이. 그래서 새끼 낳고 잘 지내는 모습이 대견하답니다. 그 시각 절 한쪽에서 발견된 한 녀석. 아니, 두 녀석이네요. 온몸으로 깨발랄함을 나타내는 녀석들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더니 대웅전 앞에 자리를 잡은 이 녀석 묘생 4개월 차 깨발랄 절정 시기를 달리고 있는 생 그런데 생아 너 혹시 신성한 대웅전 앞에서 살생하고 있는 거니?
3: 살생이 뭐다냥
2: 그런 생을 지켜보다 곧바로 자리를 뜨려는 이 녀석은 생과 함께 태어났다는 사 사야 너는 저런 거 따라하면 안 돼?
4: 색깔도 그렇고 이래서 좀 의미 부여를 좀 하자 이래서 생과 사를 그래서 니는 생이고 니는 사다 생이야 하고 이러 부르면은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가 라고 묻고 사야 이러면은 나도 언젠간 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고양이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2: 어느 날 길냥이가 절에 낳고 간 녀석들을 거두어 키웠다는 스님 덕분에 건강히 자란 생과 사는 둘도 없는 단짝이라는데요.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죠. 미숙이의 품을 빌려 녀석들도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버려져 스님이 거두었다는 멍순이. 그리고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못난이 둘, 못난이 하나. 마지막으로 멍청이까지.

0: 백락사의 냥이는 모두 9마리. 스님은 녀석들이 속세에서의 아픔을 모두 떨쳐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1: 뭐 우리 고양이는 너무 자유방임을 해놔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가끔 내가 부러워요. 그 정도로 아주 활발해.
0: 점심 공양을 마치고 스님 어딜 가시나 했는데, 아하, 스님 텃밭에 떨어진 밤을 주우러 오셨군요. 여기저기 널린 밤을 줍는 스님 곁에 어느새 생과 미숙이가 스님을 찾아왔는데요. 미숙이에 대한 스님의 애틋한 마음을 아는지 녀석도 스님이 가는 곳마다 꼭꼭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2: 아, 이리 와봐.
3: 예, 한 마디 못 묻어도 가면서 가지. 니는 어디 밭에만 나갔다 오면은, 응? 진대물에 뽕 있어. 이렇게 열어놓고, 구멍에 진대물이 되고. 아이고, 이게 진대물이 이 안에 있으면 막 핏바람 이렇게 커지는 거야. 가끔 이렇게 털도 만져봐야 돼. 어? 아이고. 아이고, 잘생겼다. 아.
0: 밤이 참 실하네요, 스님.
1: 아, 우리 고양이 밤 따져 피다.
0: 어라, 스님. 고양이들한테 밤도 주시는 거예요?
1: 뭐, 갈라먹는 거죠, 뭐. 시체에 깔린 게 밤이니까 우리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0: 과연 녀석들 잘 먹을까?
1: 먹어봐.
0: 밤 냄새를 맡아보는가 싶더니 곧바로 공양을 시작하는 녀석들. 생각보다 입맛에 맞는 모양인데요.
3: 밤 줬는데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으라, 미숙아. 많이 먹으라. 고생했다.
0: 스님과 콩 한쪽, 아니 밤 한쪽씩 나눠먹는 행복한 사찰 생활. 어쩌다 묘연이 시작된 걸까?
1: 고양이가 예뻐서 하나 얻어다 키우다 그 이제 이름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가 이제 정말 뭐 하도 사랑아 사랑하고 부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이 이제 쌓였겠습니까?
0: 과일가게에서 데리고 온 스님의 첫 고양이 사랑이. 이름에 걸맞게 녀석에게 듬뿍 사랑을 쏟았다는 스님. 5편의 칼럼을 기고할 정도로 그 마음이 깊었답니다.
4: 몇 시간씩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을 때는 사랑이와 대화도 나누며 온몸을 맡기고 재롱 뜨는 모습에 행복해하면서 풀을 뽑고 또 뽑습니다.
1: 그런데 제가 한껏 내가 멀리 가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스님 놀라지 마세요. 사랑이가 갔어요. 이렇게. 아니 갈 수가 없는데 왜 갔냐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는 게, 앞에 이제 버스도 다니고 이러니까.
0: 그렇게 사랑이를 가슴 한켠에 묻었던 스님. 이후 스님과 인연이 된 녀석들을 돌보다 보니 어느새 대가족이 되었답니다. 다음날.
5: 하이, 잘 잤다.
0: 가장 먼저 잠에서 깬 미숙이. 어느덧 예불을 드릴 시간이 다가왔나 보네요. 스님의 연불 외는 소리와 목탁 소리가 사찰에 울려 퍼지자 어김없이 몰려온 아홉 냥이들. 너네도 예불 드리러 왔니?
5: 사찰냥이라면 예불은 기본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0: 스님, 녀석들 좀 기특한 것 같아요.
1: 아이고, 이놈들도 기도하러 왔나.
6: 스님, 애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1: 그러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아는지 모르는지 와서 같이 동참을 하네.
0: 잠시 후 저를 찾아온 신도들. 신도들의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사찰에서 생활하고 있는 양이들이죠.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녀석들.
7: 백락사가 이게 원래 100가지 즐거움이 있는 절이거든요. 근데 100가지 즐거움에 한 가지가 고양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죠.
3: 잘래? 아?
0: 이젠 고양이를 보러 절에 오는지 부처님을 뵈러 절에 오는지 헛갈린다는 신도들.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3: 어떻게? 그래.
0: 갑자기 출퇴를 하시는 스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지금 고양이 간식 사러 가요. 고양이가 사료만 먹다가 맛있는 간식을 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0: 아유, 온통 고양이 생각뿐이시네요. 그 시각 절에선 아가아가 꽃순이가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요. 꽃순아, 왜 그러니? 뭔가 결심한 듯 돌아서는 꽃순이. 자갈을 파내기 시작하는데. 아하, 녀석 많이 급했던 모양이구나.
5: 후, 참느라 혼났다냥.
0: 급한 일을 해결한 녀석, 용변의 위치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그런데 뒤처리가 영.
5: 이렇게, 이렇게, 끝이.
0: 한편 사도 배변 활동의 한창인데요. 아, 녀석 시원하게도 싸는구나. 그래도 오빠라고 덮는 손길이 꽃순이보다는 야무지네요. 그렇다 해도 어느새 똥밭이 되어버린 사찰.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스님이 돌아오고.
3: 야, 간식 먹자. 이리 와. 문트라야, 간식 먹자.
0: 시내에서 사온 간식을 곧바로 나눠주는데요.
3: 먹자.
0: 스님이 선사한 속세의 맛에 무아지경에 빠진 녀석들. 그런데 뒤늦게 녀석들의 흔적을 발견한 스님.
3: 아이고, 너무 새끼들. 온전시에 똥밭을 만들어놨네. 똥산한 거 봐라. 냄새며.
0: 아깽이들이요, 잘 못 덮더라고요.
1: 다 똥밭이에요. 걔네들이 뭐 화장실 개념이 있겠습니까? 싸고 싶은데 싸면 그거 화장실이고. 이거 똥을 싸는데 그냥. 형식은 이렇게 덮어요. 폼만. 근데 이게 잔디밭에다 이게 똥밭을 만들어놨으니 이거 어떡하냐고요. 치워야지.
3: 많이 먹더만은 또 똥도 많이 쌌어. 그래, 이거는 그, 이래다 남의 때 던지면 그럼 되겠지. 똥 치웁시다. 똥을 그런 밭에 해놓으면.
0: 배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녀석들 덕분에 어느새 하루 일과에 용변 치우기가 추가되었다는 스님. 그런데, 아우, 스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떡하니. 생아, 너 설마. 아하, 결국 저질러버렸네.
6: 참 형식적이네, 그거. 어디 모래밭에 갔다든지.
3: 아, 웃기는 놈이네, 그놈.
0: 곧바로 도망가는 녀석. 스님, 괜찮으세요?
1: 가린 놈도 있고 못 가린 놈도 있고. 뭐 다 똑똑하면 뭐 세상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걔가 뭐 본능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커가면서 뭐 가리기도 하고 그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0: 어느덧 해탈의 경지에 이른 스님. 하지만 아홉 마리의 고양이들을 돌보다 보면 때때로 지치기도 한다는데요. 때문에 스님에게도 가끔은 번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3: 내가 이거 완전 고양이 바다에 헤엄치는 사람 같네.
0: 스님과 아홉 마리의 고양이들,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스님의 번뇌를 해결해줄 야옹신이 백낙사를 찾았습니다.
3: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이고, 먼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8: 고양이부터 나가겠습니다.
3: 아이고, 되게 잘생기셨네요. 아,
0: 예. 야옹신, 아홉 냥이들 잘 부탁드려요.
8: 고양이 한 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3: 그래요, 예. 요게 아~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게 갈색이
8: 네.
3: 생야, 그다음 검은색은 사야.
8: 하야. 걔네들은 대략 한 5주? 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3: 큰 애는 꽃순이. 큰 애는 작은 애는 갑순이.
8: 완전 애기들도 있고 뭐 4개월 있고 네, 네. 6개월 있고 엄마 고양이 있고 좀 다양하네요.
0: 먼저 녀석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8: 아유, 잘 먹네요.
3: 에헤이, 고기 맛 알았다. 큰일 났다 이제.
9: 에이, 저래서 이제 이놈들.
8: 아, 그렇죠. 네. 여기서 고기를 줄 수가 없죠. 네. 저래서.
9: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새끼 때는 암놈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예. 크니까 이제 이게 순놈이에요.
0: 어머, 꽃순이의 성별 논란? 정말 꽃돌이? 야우신 얼른 확인해 주세요.
8: 아, 예, 얘는 남자에 맞습니다.
9: 예,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8: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문 있잖아요.
9: 예예예. 예, 예.
8: 항문이 있고 예. 여기 밑에 생식기가 있잖아요.
9: 예예. 예.
8: 항문하고 생식기하고 길수록 수컷이고요.
9: 아,
8: 짧으면 암컷입니다.
9: 아, 그렇습니까?
8: 네.
9: 아,
8: 왜냐면 여기가 고환이 생겼어요.
9: 예, 예, 예, 예.
8: 근데 만약에 붙어 있다, 예, 예. 그럼 암컷이.
9: 암컷이고. 네.
8: 아마 꽃돌이가 맞을 것 같아요.
9: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8: 근데 얘는 눈곱도 안 끼고 보면.
9: 예, 예, 예.
8: 괜찮아요. 모지에도 좋고. 지금 얘도 건강해. 특히 얘는 되게 건강해 보여요. 이 친구 제일 건강해 보여요.
9: 네.
8: 얘는 진짜로. 보통 눈곱도 안 끼고 귀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제일 활발하고.
0: 그러고 보니 녀석 아까 사마귀 사냥도 척척 해냈었죠. 생은 쌩쌩하다오. 하지만 스님이 항상 신경 쓰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요요요 요것들.
3: 새끼, 예, 다 두 마리 있는 것들.
0: 고양이들에게 묻었던 진드기인데요. 냥우신 이건 괜찮나요?
8: 그것도 되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손으로 떼시는 거는.
9: 내가 위험한 거예요? 고양이가 네. 위험한 거예요? 아, 오, 내가?
8: 네, 뭐, 스님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간혹 진드기 중에는 네. 이게 사람한테도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9: 아.
8: 이게 예방도 해주셔야 되고
9: 네.
8: 그다음에 꼭 빗 같은 걸 이용해서 떼주시는 게 좀
9: 아, 빗 가지고요?
8: 네. 한 달에 한 번씩 발라주는 제품이라서 한번 꼭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애들 간식 있잖아요, 지금. 간식 있는 거 주시는 동안 제가 이거를 바르도록 할게요.
0: 고양이들이 간식에 한눈 팔린 틈을 타 녀석들에게 꼼꼼히 기생충 예방약을 발라주는 양신. 녀석들 이제 안심이네요.
9: 고마워라. 잘 먹고 예방약 치료하고. 아이고, 오늘 기쁜 날이고 고마운 날이네.
0: 다음으로 스님을 번뇌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 문제. 여기저기 배변을 누는 녀석들 탓에 온 사찰이 똥밭이 되었는데요. 스님은 괜찮다 하셨지만 사실 고양이 응가 냄새가 상당히 고약하잖아요.
8: 아, 얘네들이 배변을 못 가리는구나.
9: 아직 어릴 때는 그러더라고요. 심할 때는 요 주변이 전부 똥밭이 되는 거예요, 얘들.
8: 아.
9: 그래가지고, 뭐 내가 맨날 똥 치우러 다니고.
8: 아, 이유를 알겠어요.
9: 이유를요?
8: 여기가 네. 자갈밖에 없어요.
0: 사찰마당에 깔린 자갈이 문제라고요?
8: 보통 5주 때 고양이가 자기가 대소변을 볼 재질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저기까지 올라갈 얘네들은 어떤 체구라던가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친 자갈 위에서 지금 보는 성향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0: 한번 환경을 살펴볼까요?
8: 꽃순이하고 다른 양이가 이쪽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흔적 보면 이것도 대변이나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9: 그렇죠.
7: 이 밭이
8: 아, 여기가 똥밭이 돼가지고 지금 주 동선이 밥 먹고. 쉬고 물 마시고 놀고 이런 공간들인데 이 외에도 이게 덮을만한 흙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화장실 선택을 여기를 한 것 같아요.
0: 아, 이제야 이유를 알았네요.
8: 여기 이런 박스가 있으니까요.
9: 네네.
8: 이런 박스 같은 거 이용해서
9: 예.
8: 약간 높기는 한데
9: 네.
8: 여기다가 테이프로 붙이고
9: 예예.
8: 조금 화장실로 쓸 수 있게끔 여기다가 조금 모래를 담아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9: 예, 예, 예.
8: 이 정도면 충분히 양이들이 쓸 수 있거든요.
9: 예.
0: 상자에 고양이가 좋아할 모래를 반 정도 채워주면 화장실 만들기 끝.
8: 이 정도 딱 싸놓으면 괜찮거든요.
0: 야옹신이 만들어준 간단 화장실. 이제부터는 거친 자갈밭 말고 정해진 화장실에서 배변 훈련하자꾸나.
8: 여기 한번 놔두시고요.
9: 예.
8: 밥 먹는 데랑 놔두면은 밥 먹고 나서 이쪽 와가지고 아마 이 근처에서 여기 선택해서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9: 알겠습니다. 네.
8: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 뽀송뽀송하다.
2: 그런데 스님이 남 모르게 소가리를 해왔던 문제가 있다는데요.
3: 내가 나가면 아마 절로 가면 해요, 오빠.
2: 바로 스님에게 곁을 주지 않는다는 녀석들. 바로 요 나란히 삼총사들입니다.
0: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거리를 두는지.
2: 일단 근처에 와 있는 녀석부터 친해져 보기로 했는데요.
4: 대표님, 쟤한테 특히 무심히 던져주세요. 하나씩 던져주세요. 못난이한테.
2: 그런데 간식도 피해버리는 못난이 1. 냥신 뭔가 발견한 듯 하죠?
4: 쟤는 위에서 접근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네요. 저 친구는?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낮게 던져줘야겠다. 얘는 낮게 던져줘야지 먹네요. 이렇게 낮게. 소리에도 예민하고, 못난이는.
2: 반복해서 낮게 간식을 던져줘라.
4: 그래도 가까이 오네요.
2: 조금 편해졌나 본데요.
4: 그리고 먹는 동안 더 계속 보상이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2: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5: 어? 더 왔다.
2: 이때 스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못난이 1. 아이, 조금만 더 가까이 가봐.
0: 아, 왔다. 먹는다. 이제.
5: 먹어요? 네. 이야, 꼬리가 올라갔죠, 지금. 수직으로. 네, 네. 스님한테. 네. 꼬리 끝도 스님한테 올라간 거는 네. 많이 친해진 거예요, 지금. 바로. 아... 이때 뭐 친해졌다고 바로 막 만지거나 네. 쓰다듬으면 안 되고요. 그냥 네. 조용히 주시면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2: 스님에게 향한 꼬리가 녀석의 마음을 대변해주네요. 스님, 이젠 녀석과 친해질 수 있겠네요? 어느덧 마지막 솔루션. 아홉 냥이들을 돌보느라 번뇌에 빠진 스님에게 냐옹신이 꼭 당부할 것이 있다는데요.
4: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중성화 수술 사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고양이 경우에는 교미배란 자극을 해가지고요. 자극이 있으면 배란기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엄마 고양이, 그러니까 암컷, 그다음에 6개월 정도 됐을 때 다른 고양이들, 특히 수컷 이런 애들부터 빠르게 조금 중성화 수술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요즘 지자체에 이제 그런 제도가 있네요.
5: 네, 맞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4: 항상 양이들 이렇게 또 부처님 마음으로 항상 챙겨주시고 자비롭게 애들 사랑으로 좀 보살펴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감사할게요.
0: 아유,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다음날.
3: 그 집에 키우는 고양이 그 중성화 수술 가능한가요?
2: 아홉 고양이와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신청한 스님.
0: 뭐 억지로는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뭐 그냥 항상 자유롭고 편안하게 얘네들도 내 그런 마음을 알고 뭐 제가 편안하게 그냥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2: 양이들도 스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스님, 아홉 마리 고양이들과 소중한 인연 잘 이어나가시길 녀석들 잘 부탁드립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권력은 부패하는 걸까요?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이 권력에 이끌리는 걸까요? 왜 많은 이가 스트롱맨을 선택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브라이언 클라스는 지난 10년간 500명이 넘는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이유와 권력을 욕망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됐죠.
4: And too often the wrong people are attracted to power. Those are the people we describe as power hungry.
3: 나쁜 권력자는 감시하고 최고의 사람을 권좌에 올리는 방법. 브라이언 클라스에게 들어봅니다. Then the world is scattered among the great thoughts that have been gathered. Some thoughts take us to a far distant place.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
2: 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 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브라이언 클라스는 지난 10년간 500명이 넘는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이유와 권력을 욕망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됐죠.
1: And too often the wrong people are attracted to power. Those are the people we describe as power hungry.
0: 나쁜 권력자는 감시하고 최고의 사람을 권좌에 올리는 방법. 브라이언 클라스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을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금.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0: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2: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0: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2: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 있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3: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4: 아버지.
3: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4: 92점.
3: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4: 이문세의 소녀.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왔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4: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0: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내일의 꿈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소방관 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불 끄는 이미지. 위험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고 그냥 영웅이죠.

0: 나이는 00년생 올해 26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형 면허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애기 소방관입니다.
1: 애기 소방관?
0: 예.
2: 그냥 장난기 많은 아저씨. 제가 장난을 많이 쳐요, 주변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3: 대구 장비타임 먹는다 이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4: 네. 저희 삼형제의 아빠로서, 그리고 저희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적인 그런 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샴페오. 골고리, 골고리.
1: 구할 수 있어요.
2: 네. 매일매일 듣기 평가.
3: 안녕하세요. 예비소방관 김나모입니다. 항상 제가 봤던 거는 제 3자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서 보는 소방관이었어요. 쉽게 마주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켜줘. EBS 명예소방관.

0: 에이미입니다.
1: 미리 말씀하세요.
2: 친구자분 여보세요.
3: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은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신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4: 불꽃이 보이나요?
1: 신고자분 주유소 관계자분 되세요? 기름차라고 합니다. 기름차.
4: 기름차가 배를 잡았대요.
5: 여기 북구본부. 구조대상자 발견 47. 우리 고양구조 헬기 필요하대요.
2: 어때요 지금? 환자 호흡 있어요 없어요? 구급차 왔어요? 신고자분 저한테 상황 좀 알려주세요. 죄송한데요.
4: 계속 소리만 지르셔서 협조가
6: 전화. 제가 영상통화 걸어서 환자분 상태 확인할게요.
7: 하나, 둘, 셋, 넷. 환자분 쓰러지신 모습 언제 보신 거예요?
3: 119 신고 전화가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출동 상황을 관제하는 22년 차 소방관을 만났습니다.
8: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이희선입니다. 한 14년 정도 구급대원을 했어요. 지금 여기 119 종합상황실로 온 지는 4년하고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기 상황실에 오려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하고 와야 돼요. 일반인이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관들이 전화 접수도 받고 관제도 하고 응급처치도 하고 보고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베테랑 소방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소방관으로 일하기 전에 신고가 접수되는 과정이 궁금해서 상황실을 먼저 찾았습니다.
9: 매일 보통 신고 몇 통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8: 지금은 조금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네. 1,400건, 1,600건 사이?
9: 이게 적은 거예요?
8: 적죠. 많을 때는 막 2,000건 넘게 들어오는데. 현재 화염이나 불꽃은 보이지 않는데 연기가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구급차하고 탱크차 추가 비발 예정. 급자는 하나명, 병원 이송 예정 47. 한국말이었어요.
9: 한국말 아닌 줄 알았어요. 전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47이라고 아까
8: 하셨는데
9: 47이 뭐예요?
8: 알았다.
9: 47이 알았다.
8: 그리고 비발은 출동하는 거.
9: 아, 비발은 출동.
8: 47, 현재 고양간 내 구급차가 없어서 장은 급차가 비발해주세요. 양주소방서치. 어디? 교화? 네, 상황실근무자 소방 이선입니다. 지금 산악사고 하나 있어가지고. 구조 등반 중인가요?
10: 네, 지금 등반 중.

0: 몇명 등반 중이에요?
1: 구조대 1명, 승군부처 2명.
0: 아, 구조대 8, 8명, 구급대 2명, 47.
2: 구조 대상자를 찾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 중입니다.
0: 여기 북부본부. 구조 대상자 발견 47. 헬기 이송은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47. 고형 구조 헬기 필요하대요. 고형 구조 헬기 요청 완료. 헬기 작업실 위치 선정해서 본부 공용폰으로 보내주세요.
3: 왜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즐겨서 주변에 있는지도
4: 조용히 내가 하는 일을 널리 알리지 말라. 조용히. 근데 저희 집 식구들도 그래요. 요즘 오늘 바빴어? 그러면 그래? 우리 동네 구급차도 안 보이던데? 약간 이런 느낌?
3: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2: 긴급한 신고 상황들을 하나하나 침착하게 처리하던 그때 유난히 어려운 무전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0: 여기 북부본부. 지차 47.
4: 이럴 때잘안 들리잖아요.
3: 네.
4: 저도 안 들리거든요. 다시 듣는 거예요.
3: 다시 들어도
4: 대답하고.
3: 모르겠던데요?
4: 불터주기 행사로 출차한대요. 듣기 평가. 매일매일 듣기 평가.
5: 전 소방관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일상과 되게 먼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실 소방관을 만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2: 신고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소방관은 현장보다 먼저 이곳에 있었습니다.
6: 그 출동대 전파하고 빨리 올라가러 그럴게요. 예.
2: 이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관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소방서로 출근하는 첫날입니다.
7: 안녕하세요.
8: 안전.
7: 안전!
8: 오늘부터 출근하게 된 김남호 반장인가요?
7: 네, 반장이라.
8: 아, 그럼 제가 반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9: 소방위 김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 차 소방관 김장현입니다. 4년 3개월 정도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군경력 특채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KDRT라는 해외 긴급구호대, 국제구조대의 업무를 또 하고 있고요.
2: 오늘의 베테랑, 14년 차 김장현 소방위입니다.
8: 제가 어떤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면 될까요?
9: 반장님은 우선 요 앞에 보이는 펌프 차량을 탑승을 하실 건데요.
8: 네.
9: 화재 출동,
8: 화재 출동,
9: 구조 출동,
8: 구조 출동,
9: 생활 안전 출동,
8: 생활 안전 출동.
9: 거기에 더해서 이 차량은 화재 진압 이러한 그 업무들뿐만 아니라 펌퓰런스라는 업무를 같이 하겠습니다.
2: 펌프차는 주로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인데요. 오늘부터 제가 타게 될 이 차는 펌뷸런스입니다.
9: 반장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출동 나갈 수 있는 장비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8: 아, 진짜요?
9: 네. 장비 보러 가실까요?
8: 네, 알겠습니다. 소방차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처음이에요. 네.
9: 여기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출동 대원들이 장비를 보관하는 장비함이고요. 네. 과장님 장비하고 장비함을 마련해뒀습니다.
8: 이제 네. 제가 앞으로 쓰면 되는 장비인가요?
9: 네, 맞습니다. 이 장비를 이제 착용을 하고 현장에 나가십니다.
8: 그러면은 장비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9: 방화복.
8: 방화복.
9: 방수와.
8: 방수와.
9: 그리고. 방수 장갑.
8: 방수 장갑.
9: 화재 진압용 장갑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화재 진압 장갑. 그리고 화재 진압용 헬멧.
8: 아.
9: 화재 진압용 헬멧의 특징은 뒤쪽에 스커트가 있어갖고 아, 목 부위의 열을
5: 보호해주는.
9: 보호해주는
5: 헬멧이 두 가지 종류네요?
9: 네, 맞습니다. 구조 헬멧.
5: 아,
9: 구조 헬멧. 구조 활동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조 헬멧이 따로 있습니다.
2: 헬멧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화재 현장에서는 방화 헬멧. 그 외 현장에서는 구조 헬멧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방화복입니다.
5: 보통 그럼 화재 현장 나갈 때만 많이 입나요?
9: 주로 화재 현장에서 많이 입긴 하는데요.
5: 네.
9: 교통사고 현장. 그곳에 저희가 맨몸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구조 대상자를 꺼내 갖고 와야 되는데 저희 신체에 손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방화복 상의 또는 상의 하의를 착용을 하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5: 차 안에 넣어놓나요, 보통?
9: 네, 요거는 차량에 적재를 하고요.
5: 네.
9: 임찬용 반장님.
10: 계세요.
9: 저희 차량 적재는 네. 현장 출동을 같이 나가게 될 우리 임찬용 반장이
5: 안녕하세요. 네,
10: 안녕하십니까.
9: 적재하는 네. 거를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희 팀에서 제일 막내 직원입니다.
5: 아,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9: 네.
5: 임찬용 반장님한테
9: 궁금한 거 모르는 네. 거 있으면은 저희 임찬용 반장한테 네. 질문하면은 잘 알려줄 거고요.
5: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9: 우리 반장님. 같이 현장 출동을 나가셔야 되니까 우리 막내 반장을 위해서 이름표를 준비했습니다.
5: 제 이름? 오, 예. 제 이름 써있네요?
9: 예. 김남호 반장님,
5: 네.
9: 이제부터 이름표를 달고 네. 저랑 같이 출동 나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현장 활동 같이 한번 해보시죠.
5: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5: 감사합니다. 네.
9: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5: 아, 이러니까 근무교대 할...
9: 출동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2: 급하게 첫 번째 출동을 나갑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출동 중인 차 안에서 통화를 진행합니다.
11: 집 안에 가스불을 좀 올려놓고 문을 잠고 외출을 하신 것 같아요.
2: 가스불을 끄기 위해 문을 개방하는 출동은 생활안전 출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스불을 장시간 켜둔 채 방치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죠.
12: 가스불이 열리네요. 여기 입구는 거의 다 그냥 번호 다 등록해놔서.
5: 아, 번호가 다 등록돼 있어요?
12: 긴급자동차는 앞에 번호가 들어가서.
5: 아, 그게
12: 등록돼 있어서.
5: 아.
2: 998로 시작하는 소방차의 번호판 덕분에 무인 차단기를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현장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13: 문 개방했으면
14: 네. 죄송해요. 가스를 켜놔서
15: 뜯고 아니면 내가
14: 사람 불렀으면 뜯고 할 텐데
13: 네네.
14: 가스렌지 때문에 불렀어요. 이거 지금 막 끌어갖고 이걸 올려놔서
16: 밸브 잠글게요.
14: 겁나요. 날씨도 모르게 생각 처음입니다.
16: 잘하셨어요.
14: 이거 때문에.
16: 부르셔야 돼요.
2: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빠르게 출동한 소방관의 대처로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9: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현장을 도착을 해야지 큰 불씨가 되기 전에 작은 불씨에 막을 수 있고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게 소방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출동을 나가게 되면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게 공동주택 현관, 출입구, 공동문 있잖아요. 자동문. 119 패스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각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현관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키를 등록을 해서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안전하게, 신속하게 구조 대상자분들 구조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 첫 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제 방화복을 확인해야겠죠?
9: 하의를 먼저 착용을 하시고
5: 하의를 먼저 착용을 하고
2: 방화복 하의를 먼저 입고 방화 신발을 신습니다.
5: 하고 벨크로도 해놓고
9: 지퍼하고 벨크로. 자, 상의를 착용하시기 전에 안면부, 얼굴을 보호해주는 두건을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5: 네.
9: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염이 내 몸 쪽으로 오더라도
5: 네.
9: 내 머리 부분을 보호할 수 있게.
5: 이거 입으면 힘들어.
2: 다음은 상의를 입고 헬멧을 착용합니다.

0: 그래서 이걸 입었다고 내 몸이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도 복장은 착용을 해야지 현장에서 열기를 버티면서 화재를 지나면 할 거예요.
1: 기본적인 장비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동을 함께 나가봤는데요. 생각보다 출동 상황이 다양했습니다.
2: 잠깐만 기다리세요.
3: 미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0: 그런 거 있어요?
1: 소방관의 업무를 보면은 구조활동도 하고 생활안전활동이라해서 동물포획, 벌집제거, 그리고 예방활동 등 정말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해주는 그 감사 한마디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적 능력으로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때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큰 위험한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게 더 뿌듯하고 크지 않은 작은 생활 민원을 출동을 나갔다고 해서 뭐 이거는 별 출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모든 출동, 제가 나간 출동 안전하게 활동하고 마무리하고 들어왔을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하지만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기 힘든 출동도 있었습니다.
1: 저희가 살짝 할 것 같고요. 마산 급차 오고 있고요.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고 큰 소리 나서 내다 보니까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2: 합니다. 아, 떨어졌다?
1: 예, 떨어진 것 같습니다.
2: 이거 우리 선착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 쓰지 않게.
1: 예,
2: 알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경찰이 있어요. 경기 중앙 펌프 48 기차 현장 확인을 통보하겠어요. 네, 저희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선착인 것 같아요.
1: 저희 시차 왔습니다.
3: 경기 중앙펌프 현장 안전조치 완료. 이철 좀.
0: 누군가의 마지막을 뒤로하고 소방서로 돌아가는 길. 그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4: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힘들 것 같으니까 보지 말라고.
5: 저희 소방관들이 가는 현장은 사실 안전한 현장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불안전 상태의 현장이었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좀 힘들 때가 있는데요. 한동안 또 저희 마음도 무겁고 그런 경우가 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유독 마음이 무거웠던 하루 끝에도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서의 밤은 이제 시작인데요.

0: 누군가 타고 있다는 신고 전화. 최대한 빠르게 출동해야 합니다.
1: 지금 건물 안쪽에 나무 빠른 소리에 걸려 있는 건데 지금

0: 도로 주변에 있는 목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고
1: 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탄내가 확 나더라고요.
0: 연소가 그렇게 급격하게 발생이 안 되고 네. 바로 소화가 돼서 다행히 연소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좀 주수를 해서 방수를 해서 주변을 좀 적시고 나서 완전하게 진압이 된 거 확인하고 지금 복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인적이 드문 골목, 목재를 태운 작은 불. 대부분의 화재는 이런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소방관에게 가장 위험한 출동 역시 화재 현장이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1: 화재 현장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 열기는 저희가 쓰고 있는 헬멧, 수건, 방화복을 녹여버릴 정도로 강합니다. 그 농연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일반 호흡을 했을 때 세 모금에서 다섯 모금 정도? 그냥 호흡하면은 그냥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제가 사고가 났던 경험이 한번 있는데 4층 높이에서 모든 장비를 다 착용한 상태에서 추락을 했었어요. 제가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그리고 손등이 관통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었는데 현장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은 가끔 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겠지?
2: 경기 중앙펌프 안전조치 완료, 기철 중.

0: 새벽까지 대기 상태인 소방서. 잠을 깨우고 몸을 풀기 위해 팀원들과 가볍게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1: 또 운동하다가 출동 상황 생기면 또 다 출동
2: 바로 나가야 되죠. 네, 바로 나가.
1: 평소에도 운동도 하시고 이런 거요?
2: 네, 이제 근력 운동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벤치 프레스나 덤벨 무거운 걸 드는 운동 겸 훈련 겸 여러 것은 다 현장을 위해서.
1: 그렇죠. 항상 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임용 시험에 포함될 정도로 소방관에게 체력은 중요합니다. 저도 함께 해보기로 했는데요. 재미삼아 막내 반장님과 윗몸 일으키기 대결을 했습니다.
3: 윗몸 일으키기는 저희 소방 채용 시험 볼 때 그 체력 시험에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1: 페널티를 좀, 네.
4: 그러면 한 15개 드리겠습니다.
1: 15개? 오,
4: 네.
1: 아니, 15개면 제가 이길 수도 있죠.
3: 아, 그 15개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윗몸 일으키기는.

0: 매트. 요가 매트를 네. 깔고. 피디님 준비되셨나요?
1: 아니요.
2: 너무 긴장하셔.
1: 지금 여기까지 떨리는 거야.
0: 자,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3: 네.
0: 5, 4, 3, 2, 1, 시작! 30초 경과.
4: 왔어, 왔어, 왔어.
0: 끝! 56, 44.
1: 아, 잘하시는데요? 이겼습니다.
4: 근데 이겼는데 진 것 같지?
0: 56, 44.
1: 이겼습니다.
0: 피디님이 우승하였습니다.
3: 근데 제가 약간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아까 그 15개 페널티가 제가 승리했지만 또 승리한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정정당당한 게 소방관의 정신이잖아요.
1: 맞습니다.
3: 또 한 판 더 해서 그 마지막 판으로 결정하는 게 어떨까.
5: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경기는 달리기입니다.
0: 준비 시작!
4: 우와!
6: 진짜 빨라!
4: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오.
0: 시작.
5: 운동을 함께하고.
3: 아, 힘들어 보이시는데 지금 약간 떨리시는 것 같은데. 오, 약간 발 잡는 것 같은데.
0: 일분경과
5: 식사를 함께하고.
7: 근데 이게 일할 때만 밤을 새니까 네. 충분히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3: 아 진짜요?
1: 젊어서 그런가?
7: 젊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5: 24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켜본 소방관은. 출동이 아닌 순간에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0: SNS나 그런 짤들 보면은 뭔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경보기 때문에
1: 아...
0: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8: 태어날 때부터 소방관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는 그들이 엄청난 초능력이 있거나 엄청나게 뛰어난 신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 아닐까? 쉬는 시간에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고 이런 노력들이 진짜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7: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려운 현장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계속 맞이하고 일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9: 소방관이라서 뭐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현장에서 써야 될 기술들을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하고 한다면 누구나 소방관이 될 수가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방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소방관은 만들어진다.

0: 소방관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찾아 소방학교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화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실화재 훈련장입니다.
1: 소방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8년차 소방관 박지윤입니다. 교육생들이 이제 임용되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불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화재를 진압할지 교육하는 화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참여할 실화재 훈련은 밀폐된 공간에 화재를 경험하고 이해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2: 9.17 화재 진압을 시작할 건데 훈련에 앞서서 주의사항 좀 몇 가지만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부에는 이미 가연성 가스, 그 연기에서도 나오는 복사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어서는 행동 등 돌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3: 네!
0: 안전수칙에 따라 방화복부터 공기통까지 장비 착용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훈련 장소는 화재 현장이 구현된 훈련탑 6층입니다.
4: 필수 밸브 개방! 반드시 밸브 개방!
2: 자, 진입!
0: 먼저 21kg에 달하는 방화복과 공기통을 착용하고 6층까지 올라야 합니다.

0: 준비된 화재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1: 자, 따라와, 붙이고 따라와. 좀만 더 앞으로 와, 좀만 더, 더, 더, 더, 더, 더. 자, 죽어! 자, 지금 우리는 구입실에 돌아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2: 안 보여!
1: 자, 제 랜턴 보이시나요? 지금 랜턴이 제가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천장 좀 바라보세요. 천장면이 보이시나요, 혹시? 자, 이만큼 우리 머리 위에 가연성 가스, 즉 연기층이 지금 축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저희 바닥 보세요. 바닥 비춰보면 다 보이시나요, 바닥?
2: 네.
1: 아래 공간은 아직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연기층에서 연기가 가지고 있는 복사열로 인해서 상층부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자, 낮은 자세를 해야 되는 이유 잘 알겠죠? 네.
0: 이제 불길이 재현된 화점실로 진입합니다.
1: 자, 뒤로 밀착, 뒤로. 뒤로 최대한 밀착해. 자, 이렇게 뜨거운데 여러분들 현장 가면 화점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2: 네!
1: 할 수 있습니까?
2: 네!
1: 자, 지금부터 대부분을 개방하고 뒤로 이동하면서 천천히 탈출하겠습니다. 더 나가, 더 나가. 손님 나가세요. 나가, 나가. 낮은 자세, 낮은 자세.
0: 드디어 화재 현장에서 탈출합니다.
1: 자, 본인 위치로 가세요, 위치로.
2: 위치로.
3: 어떠셨어요?
4: 조심히 가십니다.
3: 괜히 한 것
5: 괜히 한 것 같아요?
3: 진짜, 와.
6: 330번 교육생.
5: 네.
6: 어떠셨습니까?
5: 이러다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6: 겨우 이런 불과 이런 온도에 죽을 겁니까?
5: 공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면서.
6: 예, 맞습니다.
5: 뜨거운 공기 압박이 확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6: 맞습니다. 저 정도 크기의 화염이었으면 밖에서는 그냥 주수해서 끄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온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 구획실 화재 진압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온도가 500도, 600도까지 올라가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지면 안 되고 항상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7: 네!
0: 다음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연기. 농연 속에서 미로를 탈출하는 훈련입니다.
8: 안에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9: 지금 내부에는 총 길이로는 한 115m. 1층, 2층 다 총 틀어가지고 기어 다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서서 걸어 다니는 공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 115m 길이의 미로에는 정해진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8: 근데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셨잖아요.
9: 네.
8: 그럼 어떻게 알아요?
9: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은 지금 우리가 손이 있죠?
8: 네.
9: 손으로 이용해서 교수님께서 다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0: 먼저 짙은 연기 없이 시야만 가리고 탈출을 해봤는데요. 방화통에 공기통까지 착용한 채로 좁은 미로를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9: 내가 머리랑 몸이 통과할 수 없다면 먼저 내고 있는 등지개 쪽으로 등지개부터 먼저 집어넣으세요.
10: 이렇게요?
9: 그렇죠. 등지개가 먼저 통과할 수 있게끔.
10: 안 되는데?
9: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통과를 해야 될지 한번 자 넣고 다시 한번 그렇게 방향 더 낮춰요. 더 낮춰. 더 낮춰. 그렇죠. 자 통과를 해야 돼.
10: 오, 됐다!
9: 자, 그렇죠. 다시. 지금 대상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10: 내가 도전을 한다.
9: 장애물 통과를 하셔야 돼요.
10: 힘들면 안 돼요.
9: 자,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또한 극복하는 거에 훈련의 일종입니다.
10: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
9: 자, 아직.
10: 안 빠지는데?
0: 어쩌죠? 긴 원통 안에 공기통이 끼어버렸습니다.

0: 갑니다! 할 수 있다!
1: 겨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소방학교 훈련생과 같은 강도의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2: 나서!
3: 그렇죠, 좋습니다.
2: 나서!
1: 강도 높은 운동으로 숨이 가쁜 상태를 만들고 연기로 가득한 미로에 진입했습니다.
2: 아, 저 하나도 안 보여.
3: 아, 거기 맞아요?
2: 네.
3: 맞습니까?
2: 맞는 것 같습니다.
3: 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 맞습니다.
3: 네, 그렇게 생각하고.
2: 너무 힘들어.
3: 아, 지금 이 힘든 시기에도 구조 대상자가 지금 330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2: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자, 천천히 호흡하세요.

0: 우는 거 아니시죠?
1: 아니. 말이 안 나. 정말 힘들어서 말이 안 나. 어떻게 이걸 매일 하시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0: 실제 현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뜨겁고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매일 이렇게 불을 끄고 현장을 진압하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화재 진압하고 있겠죠. 예.
2: 그날 저녁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3: 소방학교 다닐 거 어때요?
4: 소방학교? 재밌긴 한데 아무래도 몸 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삭신이 쑤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데
3: 5, 6층까지 또 올라가야 되니까.
5: 실화제 어떠셨어요?
3: 앞이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안 무서웠어요?
4: 무서웠는데 네. 앞에 친구 불빛 들어오는 거 보니까 딱히 무섭진 않고 그냥 한 명 있으니까 걔 믿고 가자. 그리고 제 뒤에 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뒤에서 쳐줘가지고
6: 앞으로 너무 느리게 가니까 앞으로 안 가서 그냥 밀어줬죠.
5: 전 맨 앞에서 과장 잡을 자꾸 했는데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열기가 제일 먼저 오고 그리고 앞에 안 보이는데 이제 다 뒤에서 이제 저만 보고 쫓아오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고 좀 무서웠어요.
3: 소방학교 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걱정 안 했어요?
5: 집에서 좀 위험할 것 같다고 안 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3: 소방?
5: 네, 네. 그래도 응급구조 아까 가가지고 소방 하고 싶어서 일단 구급대원에서 들어왔어요.
7: 진짜
8: 높은 것 같은데요?
9: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8: 이거 일단 떨어지는 낙엄 연습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3: 아니 저거 길이가
7: 저 7m래요, 앞이면.
9: 보는 것보다 더 무섭대요, 올라가는.
7: 올라갔을 때 엄청 흔들린대요. 올라갈 때마다 흔들려요.
9: 더 많이 흔들어지신대요.
7: 상하 좌우로 흔들어 주실 것 같아요.
9: 낙엄 연습 같이 할래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2: 높고 흔들리고 무서운 오늘의 훈련은 사다리 교육입니다. 무서워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사다리 훈련에 진지하게 참여하는데요.
8: 사다리 기대!
2: 저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10: 네. 앞으로 밀면서 사다리 세워주면 양발 교차.
11: 더 길게 돼 어깨까지 당길게요. 네, 이 상태에서
2: 안전을 위한 밧줄까지 고정한 뒤에

0: 중간
1: 사다리를 오릅니다.
0: 작업 자세 완료.
2: 사다리가 어느 정도 흔들려도 몸을 맞춰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0: 맞습니다.
1: 이렇게 사다리 훈련까지 잘 마쳤습니다.
3: 네, 한 손으로 앞으로 가.
4: 앞으로 가.
5: 한 손으로요?
6: 올라가셨어요?
4: 네.
6: 저 밑에서 지지했는데 광배가 싹 땡겨요. 근데 재밌어요.
4: 재밌다고요? 엄청 힘들던데?
6: 네, 재밌던데?
4: 아. 소방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거 어떻게 재밌어? 저기 위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손이 발발 떨리던데?
1: 여기 모인 평범한 이들은 소방관이 되겠다는 꿈을 위해 매일 힘든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사실 어렸을 때 그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해주신 분이 이모부시거든요. 이모부가 소방관이셔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소방관에 대한 직업을 알게 되었고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방관이 되길 꿈꿔왔습니다.
7: 유치원 때 6살 정도쯤에 소방관 분께서 관창 주시고 실습을 했는데 그때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때부터 소방관을 꿈꿨습니다. 힘든데도 그래도 더 되고 싶습니다.
8: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 저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파이팅!
1: 119 신고에 시작부터 출동까지 예비 소방관부터 베테랑 소방관까지 일상을 지키는 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출동 끝났습니다.
9: 이건 나가야 돼요.
4: 가시죠 바로.
10: 많은 뭐 소방관, 예비 소방관들의 얼굴이 그냥 뭔가 스쳐 지나가는데요. 저는 소방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꾸 그냥 저희 가족이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 주변에 똑같은 상황으로 119가 출동을 한다거나 제가 119가 출동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걱정되는 마음 당연히 들겠죠.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다행이다. 119가 갔으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9: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편하게 얘기하면은 구조 대상자가 있고 화재 현장이 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겁이 나지가 않아요.
11: 제가 도망치면은 제 자리를 대신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 번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2: 절대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좀 버텨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좀 소방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를 갖게 됐죠. 2024

0: 200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2: Happy New Year!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웃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습니다.

0: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매년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동해안을 찾아오는 은빛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미리인데요. 많게는 한 번에 3톤 가까이 잡히는 양미리. 접목된 힘까지 다 해야 올릴 수 있는데요.
1: 손아울 것 같아요.
0: 영하의 날씨에도 그곳에서 양미리를 떼어내느라 쉴 틈이 없는 사람들.
2: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0: 남해에서도 1년간 키운 보물을 수확하느라 바쁜데요. 성수기를 맞아 하루 구울 수확량이 30여 톤.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3: 무게가 700kg, 800kg.
0: 밀려드는 주문량에 굴 알맹이를 까는 작업장은 전쟁터와 다름없는데요.
4: 양이 생기게 많으니까.

0: 죄송합니다. 예측해야 돼요.
1: 추위와 싸워가며 겨울바다의 보물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먼저 찾아온 곳은 강원 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 부두에 찬바람이 불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별미 양미리인데요. 생물로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겨울바람에 반건조로 살짝 말려주면 쫄깃함과 고소함이 배가 돼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2: 이제 그날그날 입찰 받아가지고 그날그날 이제 말리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1: 그 옛날 배고팠던 시절, 허기를 채워주었던 양미리 구이, 그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의 발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3: 어디서 오셨어요?
4: 아, 저는
5: 우리는 당진요.
4: 충남.
6: 저울경은 또 양미리가 최고 아닙니까?
3: 도루묵도 있잖아요.
6: 그 옛날에 또 말이 말짱 도루묵이라고 해서.
1: 꽁치와 비슷하지만 식감이 더 부드럽고 비린내도 나지 않아 구워 먹는 것을 최고로 치는데요.
2: 돌돌돌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구우셔야 돼요.
1: 연탄불 앞에서 구워 먹는 재미에 가족과 함께 난전을 찾는 사람들. 내장과 함께 통째로 구워서 한 입에 넣으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풍부해 겨울철 동해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데요.
7: 담백하고 고소하고 최고입니다. 바다의 향이 살아있는 그런 맛.
8: 예전에 시골에서 먹을 때 그 맛하고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먹으니까.
1: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양미리는 1년 중 11월에서 1월까지 딱 세 달간 동해에서 잡을 수 있어 어선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새벽 4시 형제호가 재빨리 바다로 향합니다.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주변을 보니 다른 배들도 바다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3: 지금 나가는 배들을 다 뭐 잡으러 가는 거예요?
9: 양미리요.
1: 경력 30년 차 김재문 선장이 속도를 높여보지만 오늘따라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10: 어제 그저께까지 주의보 내린 상태라 어제하고 오늘 파도가 좀 있습니다.
11: 근데 얼마나 멀리 나가요?
10: 한 5분만 나가면 됩니다. 지금 항구에서 한 10분 거리.
1: 조업 시작 전부터 어장 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12: 이제 자리 잡으려고, 자기 고물로 자리를 잡으려고.
13: 아침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1: 양미리 조업 기간이 이제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아 모두 예민한데요.
10: 양미리가 원래는 45m부터 시작돼서 한 20m까지 들어오는데 지금은 한 23m에서 5m 쪽에 작업을 할 거예요.
14: 준비됐습니다.
1: 그물 넣을 자리를 찾아내자 바로 투망으로 이어집니다. 양미리 조업에 쓰이는 그물은 높이 12m에 길이가 120m인데요.
14: 바로 준비하고!
1: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그물까지 넣나 했더니 갑자기 다시 신중하게 바다를 살펴보는 김재문 선장. 다른 곳으로 배를 이동시켜 다시 그물 칠 자리를 물색합니다.
14: 배를 찍어!
3: 그물 몇 개 넣는 거예요?
9: 규정이 돼 있어서 배 하나는 한 척당 세 개밖에 못 넣어요.
1: 세 개의 그물에 달린 양미리 조업 성패. 그래서 그물 칠 자리 선정에 더욱더 신경을 씁니다. 수심 25m에 120m 길이의 그물을 모래 바닥 위에 펼치듯 깔아주는데요. 그러면 모래 속에 숨어있던 양미리가 아침에 먹이 활동을 하러 나오다 그물에 걸려서 잡히는 겁니다. 투망을 한 후에는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러는 사이 다른 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김재문 선장. 그런데 다들 양미리가 있는 위치는 어떻게 알고 투망을 하는 걸까요?
9: 원래는

0: 고기를 찾아서 놔야 되는데, 어제 고기를 좀 잡은 데라, 그냥 일단 자리 선점하기 위해서 빨리 놓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가져봐.
1: 모래 속에 숨어 있는 양미리를 찾기 위해 최첨단 장비가 동원되는데요.
2: 근데 바람 불속을 보여주고, 고기가 있는 게 없는.
1: 원래는 수중 카메라로 양미리를 찾고 나서 투망을 하지만, 오늘은 경쟁이 심해서 먼저 투망해서 자리부터 잡은 후에 양미리를 찾기로 합니다.
0: 양미리가 지금 모래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자물자기 때문에, 얼마나 묻혀 있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야 투망을 하니까.
1: 양미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수중 카메라를 움직여줘야 하는데요.
3: 오물이 딱 펴진 게 보인다고 이제. 오물이 펴진 게 보이잖아요. 쫙 펴진 게.
1: 모래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포착하려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과 달리 선원들만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있다는데요.
4: 카메라 딱 넣었을 때 카메라가 정지가 되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모래가 꿈틀꿈틀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미리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1: 뚫어져라 화면을 보던 그 순간 작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4: 네, 꿈틀거리는데 있긴 있는데요.
0: 양이 많지가 않네, 양이. 한 마리씩 올라와가지고 일어나고.
1: 투망한 자리에 양미리가 많지 않아서 자리를 옮겨 다시 찾기로 합니다.
0: 카메라 열어서 찍어봐야 돼요. 거기 어디 많이 묻혀있는지. 그거 찾아가지고 국물을 이동시켜야 돼요, 또. 카메라.
1: 모래 속에 숨어있는 양미리는 어군 탐지기로도 잘 보이지 않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수중 카메라로 찾아야 한다는데요.
5: 상황이 어때요?
0: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작업하면은 또 한 3일 바다 상태가 안 좋아서 쉬어야 되는데, 오늘 좀 잡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1: 양미리는 보이지 않고 양미리 잡이 배만 가득한 상황. 이렇게 양미리를 찾아 헤맨 지 어느덧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0: 거기 없어.
1: 나올 듯 나오지 않는 양미리 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0: 해 뜰 때 되면은 이제 모래 속에서 다 올라와요. 그 타이밍에 놓치면은 그날은 꽝이죠. 예.
6: 거기서 있나, 이거? 그물 한 가지 못 넘어서.
0: 없어가지고 지금 고기, 저기, 그물 빼고 있습니다.
1: 결국 애써 친 그물을 올립니다.
0: 재투망. 다시 투망을 해야 돼요.
1: 어부에게 빈 그물을 올리는 일만큼 기운 빠지는 일은 없는데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음 투망을 노려보는데.
0: 그물이 찢어졌어요.
1: 그물이 세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가 찢어져 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7: 그물이 많이 찢어진 거예요?
4: 네, 지금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찢어졌죠. 묶어주면은 그물이 또 내려가다 엉켜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손님들도 이렇게 묶어서 재투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 임시방편으로 찢어진 그물을 묶는 사이 다른 배가 소란스럽습니다.
0: 오박이다, 오박이야.
8: 오박이다, 오박.
1: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양미리가 옆 배에서 먼저 잡힌 상황. 이거 한눈에 봐도 양이 엄청난데요.
7: 다른 거 보면 부러워요.
0: 아유, 고기 잡으러 와서 그럼 많이 잡아야죠. 일단은 자리 선정. 아까 우리 수정 카메라도 고기 찾듯이 누가 그걸 찾아갖고 그 자리는 없느냐.
1: 다시 한번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양미리를 찾아 나서는데, 이번엔 자리 선정이 좋은 걸까요? 양미리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다른 배가 차지하기 전에 재빠르게 투망하는 선원들.

0: 와, 운송. 와, 운송 나갔다. 어구야. 와, 대박 났네.
1: 또다시 다른 배에서 들려온 양미리 풍어 소식.
2: 대박 찾았다.
3: 선장님, 다른 배도 대박 난 듯이.
4: 뭐, 우리도 올려봐야 알겠죠.
0: 부럽죠. 저희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저만큼.
2: 옆에서 많이 잡아도 옆에 바로 옆에 배는 없고 그래요.
5: 은성호처럼 올리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2: 이게 44킬로짜리가 한 50개씩 나와요. 어제 가격으로는 500만 한 600만 원 되죠. 가격이 비쌀 때는 20몇만 원씩 갔어요. 하나에 44킬로에. 요즘은 내려서 좀 그렇죠.
1: 어느새 양미리가 활동하는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그물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5: 이번 그물은 느낌이 어때요?
4: 글쎄요.
2: 옆에서 잡는데 우리도 잡겠죠.
1: 모두의 관심이 그물에 쏠립니다. 그물과 함께 나타난 것은 애타게 찾던 양미리. 양미리는 무리지어 서식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물만 잘 치면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요.
2: 이 정도면 잘 걸린 거예요.
1: 사실 동해에서 양미리로 불리는 이 물고기의 진짜 이름은 액젓 재료로 쓰이는 까다리인데요. 매년 겨울 동해로 산란하러 온 까다리를 잡아서 어민들이 양미리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퍼져서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는군요.
5: 그럼 왜 올리다 정지한 거예요?
2: 예, 기계를 올려야 돼. 내려 내려.
5: 양이 많으면 다른 기계로 올려요?
2: 예, 힘에 붙여서 사람 손에게 올리기가 힘드니까.
1: 끝도 없이 올라오는 양미리 행렬. 이 정도 양이면 오늘 조업은 성공입니다. 도르래를 이용해 당겨도 힘에 붙일 정도인데요. 양미리가 한 번에 많이 잡힐 때는 3톤 가까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봅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런 풍어를 만날지 모르는 일을 몸속에 숨어 있던 힘까지 다 짜내서 그물을 올립니다.
2: 토 나올 것 같아. 양미리가 뭐라고? 숨 좀 돌려. 아,
4: 내가 할게 좀 쉬어. 내리고.
2: 저 뒤에 가.
1: 이러다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닌가요?
2: 옛날에 가라앉았어요. 진짜.
1: 제대로 걷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5: 미끄러워요, 많이?
2: 네.
0: 엄청 미끄러워요.
2: 큰일 납니다.
0: 미끄러워서 정신도 못 잡겠고.
1: 양미리 풍년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쁜데요. 아직 그물이 두 개 더 남은 상황.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항구로 향합니다.
0: 일단은 배다 더 실으면 배도 깔아앉고 위험하니까 일단 한 닭부터 먼저 갔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닭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고기가 많이 걸렸을 때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1: 사천항으로 돌아오자 배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엄청난 양의 양미리가 시선을 끄는데요.
2: 한 장이나 두 장이나
4: 한 장.
2: 아이고 뭐야.
5: 선생님,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2: 많지. 많아. 많다고.
1: 양미리를 부두위로 올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2: 더 올라가.
1: 그물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힌 양미리. 다 씨알이 굵어 최상의 상태인데요.
6: 이런 게 통통한 거예요. 원래 양미리가 다 크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 봐. 색깔. 약간 파릇파릇 나고 금색도 나잖아. 그죠? 싱싱하니까. 왜 금색도 나?
1: 부두가 양미리로 가득 차자 15명의 작업자가 바빠집니다. 그물코에 걸려 잡힌 양미리를 하나씩 떼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5: 어머니 얼굴에 뭐 묻었어요.
7: 양미리를 쥔 알을.
1: 이때 잡힌 양미리 암컷은 알이 꽉 찬 것이 특징이죠.
8: 이제 산란철이 오면은 이제 모래에 파묻혀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산란도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잡히는 거죠, 그물에.
1: 제값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처 하나 없이 떼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머리 걸린 거는 이렇게 싹싹 달아내면 되고 몸에 걸린 거는 이렇게 이렇게 살살 비틀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상처 안 나게 떼게는 게 기술이지.
1: 추위와 바람을 피할 곳도 없지만 묵묵히 양미리를 떼어내는데 몰두하는 사람들.
9: 하고 저거 하고 두 개? 두 개?
1: 떼어낸 양미리를 담아온 사람들에게 뭔가를 건네는 선장.
5: 지금 넣은 건 뭐예요?
9: 이따가 박효나무 현찰.
5: 양미리 코인이에요?
9: 양미리 코인. 이거 하나에 아까 표딱지 하나.
1: 이곳에서는 각자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는데 나중에 계산하기 쉽게 작업량만큼 동그란 플라스틱을 선지급하는 것인데요. 다들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한쪽에서 양미리를 굽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8: 아, 일하는 사람들 간식으로 먹게 굽는 거예요. 안 구워진 건 사실.
1: 추운 현장에서 이만한 간식이 없다는데요.
10: 이렇게 맛있지 뭐.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5: 자, 최선.
9: 자, 얼굴 좀 이렇게 좀 해.
1: 양미리를 떼어내느라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배달도 해줍니다.
7: 아, 잘 먹겠습니다. 아유, 맛있다.
1: 사람들이 양미리와 씨름하는 사이 김재문 선장은 선원들과 형제호에서 뭔가를 정리 중인데요.
5: 오늘 저거 끝이에요?
9: 아니요, 아니요. 나머지 건 뭘 던지러 가야 돼. 9시에. 바다 상황이 안 좋아. 주의보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다 땡겨와야 돼.
1: 풍랑주의보가 떨어지면 두고 온 그물 두 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급히 바다로 향합니다.
11: 바닥 밑으로 오니까 조심해요.
1: 서둘러 두 번째 그물을 올려보는데 이번에도 양미리가 들어있습니다.
9: 정훈아, 기관실 앞으로 바짝바짝 붙여. 그래야 한 각 더 틀린다. 고기 점점 더 맞았다, 야, 이거.
1: 위험을 무릅쓰고 온 선원들에게 동해가 주는 선물일까요?
9: 아, 이 정도도 뭐 적은 양은 아니에요.
12: 이제 세 번째 그물 거 이제 만지러 갈 겁니다. 네.
1: 마지막 그물까지 양미리 풍량. 조타실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김재문 선장이 밖으로 나옵니다.
9: 고기 양이 많아서.
1: 풍랑주의보를 앞두고 있어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려는 것인데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5: 이거 중간에 왜 묶어주시는 거예요?
9: 일 쉽게 하려고.
1: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이라도 훨씬 더 빠르게 그물을 올릴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군요. 온몸에 근육을 써서 올리는 그물. 벌써 세 번째 작업입니다.
5: 힘들지 않으세요?
12: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죠. 배도 고프고 먹기 마르고 콧물도 나고.
1: 계속된 조업으로 녹초가 됐지만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12: 한 3일 주의보 떨어지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잡아서 좀 안심이 되네.
9: 아이, 좋지. 기분 좋지. 그것도 많이 잡아서 좋지 뭐. 다 들었다요. 네.
1: 배 한가득 양미리를 싣고 돌아오자 양미리를 떼어내는 작업자들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신선할 때 판매하려면 일손이 부족할 지경인데요.

0: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1: 좀 적게 잡아서 일이 빨리 끝난 팀들. 다른 배에서 하다가 일이 빨리 끝나서 저희한테 지원 왔습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돕고 합니다.
0: 양미리가 많이 잡히자 힘든 사람은 서른들뿐만이 아닌데요.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양미리를 떼어내는 작업자들도 온몸이 아픕니다.
2: 어깨 아파요, 어깨.
3: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고.
0: 양미리는 신선도 때문에 떼어내는 즉시 무게를 재서 전국으로 실어 나르는데요.
4: 이거 한 박스가 몇 킬로예요?
5: 44kg.
4: 44kg요? 네. 지금 몇 박스 실은 거예요?
5: 21박스.
0: 어느새 1톤 트럭 한 대가 양미리로 채워집니다.
1: 10개요.
4: 뜯어내자마자 바로바로 다 나가네요.
1: 네, 바로바로 싣고 빨리 가야 거기서도 빨리 공장에서 엮어갖고 상품을 만들어서 빨리 판매가 돼야 되니까.
4: 양미리 쪽으로 가면 이제 건조를 시킨 거예요?
1: 그렇지, 건조. 한 두루에 20마리씩 해서 엮어서 건조.
0: 30명의 작업자가 힘을 모은 덕분에 해가 지기 전에 양미리 분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김재문 선장이 고생한 선원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1: 살아있는 거 금방 잡아온 걸로만 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마 접해보기가 아마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껍질만 벗겨서.
0: 양미리 하면 보통 구이인데 회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1: 제가 먹어본 회 중에서는 양미리회가 탑3 안에 들어갑니다.
0: 등푸른 생선인 양미리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은데요.
6: 많이들 드십시오.
7: 고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0: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맛보는 양미리 밥상.
4: 저거요, 저거.
0: 하루하루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양미리 배 선원들의 뜨거운 하루가 지나갑니다.
1: 뭐 잡든 못 잡든 그 두 번째 문제고 뭐 우리 선원들이나 저나 아무 탈 없이 육지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 사고 없을 때.
0: 해산물이 맛있어지는 계절 겨울. 양미리만큼 인기 있는 것이 오동통하게 살오른 굴인데요. 다양한 굴 요리는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그중 굴 탕수육은 주산지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라는데요. 조리하는 대로 다양한 맛을 선사하는 굴. 그 매력에 반해 굴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8: 이 생굴이 유난히 맛있네요. 네, 굴의 신선함 반했습니다. 역시 통영은 굴입니다.
9: 겨울에는 굴을 좀 먹는 편이죠. 굴국밥도 좋아하고요. 네, 오늘 여기 와서 굴탕수육은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0: 하야흐로 굴의 계절. 싱싱한 상태로 따끈따끈하게 쪄먹는 굴찜은 일미로 꼽히기도 합니다.
10: 담백하고 뒷맛이 깔끔합니다. 스카찜은. 그래서 굉장히 스카찜을 굉장히 좋아해요.
11: 내 나이가 올해 73살, 4살이 되는데 겨울마다 많이 먹으니까 건강이 짱입니다.
0: 실제로 굴은 철분과 무기질,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매생이와 함께 끓여주면 최고의 궁합. 연말 숙취 해소에 그만이라죠.
12: 굴은 한겨울에 제일 맛있습니다.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굴이 더 탱글탱글하고.
0: 이렇게 굴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굴 껍데기를 벗겨내는 박신장인데요. 기계로 할 수 없는 작업이라 모두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몇 시에 나오셨어요?
12: 2시 반에요.

0: 나 똑같이 넣어야 돼요.
1: 꿀철이니까 한참 되니까 빨리 넣어.
2: 굴 껍데기 속 알맹이를 온전히 꺼내기 위해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1: 굴 관자. 예. 여기 있잖아, 여기. 굴룬. 여기, 여기 붙어있죠? 이게 굴 껍데기에 붙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거를 떨어뜨려야 물이 닳을까요?
2: 해목이라 할 수 있는 겨울이 시작되면 하루 작업량이 어마어마한데요. 굴과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껍질 채로 된 것만 한 20톤 정도. 작업하면 한 2톤에서 2.5톤 정도 생굴. 껍질 제거한 거. 생굴만.
2: 작업자들의 빠른 손놀림에 산더미처럼 쌓인 굴이 점차 사라지자 밖이 분주한데요.
4: 굴 따러 갑니다.
2: 작업이 끊이지 않으려면 매일 새벽 4시에 양식장에 가서 굴을 가져와야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이동하는 중간에도 틈틈이 준비하는데요. 굴을 수확할 때 필요한 연장도 빈틈없이 정비해 줍니다.
5: 이거는 뭐에 쓰는 거예요?
6: 낫.
5: 낫?
6: 준. 따라.
2: 그새 목적지 근처에 도착한 배.
5: 어느 게 오장이에요?
0: 아, 우리 오장이야.
5: 예.
0: 그냥 조금 더 내려가야 돼. 물을 밑에 따라놓고 위에 이게 얘네 나야 그거 되나.
2: 국내 굴 양식의 70%를 차지하는 경남 통영. 각자 정해진 구역에서 농작물 키우듯 굴을 양식하고 있는데요. 굴을 수확하려면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굴이 연결된 메인 줄의 끝을 찾아 바지선 위로 올려 연결해 주는데요.
0: 땅이야, 저기는 물기라.
5: 이거 지금 어떤 작업이에요?
0: 아, 줄 이제 여기다 그걸 걸쳐야 돼. 그걸 굴로 닦아야 하니까.
2: 이 줄을 배 위로 올려야 하는데 이때 매달린 굴의 무게가 상당하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어서 줄을 도르래에 걸어주면 수확할 준비가 끝납니다.
5: 선생님, 지금 올린 줄은 무슨 줄이에요?
0: 이게 굴단은 줄이야. 우리 달리잖아.
2: 통영에서 양식되는 굴은 수화식으로 키우는데요. 바다에 부표를 띄우고 그 아래 어린 굴을 붙인 조가비를 줄에 매달아 양식하는 방법입니다. 먹이를 주워서 키우는 물고기 양식과 다르게 청정 해역에서 스스로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데요. 그래서 양식이지만 자연산 굴과 다를 바가 없다는군요.
7: 갯벌에서 가리비 껍질에다가 굴 씨앗이라고 그러죠. 그 유생이 들어올 시기에 갯벌에다가 거치를 해놓으면 가리비 껍질에 굴이 붙어요. 먹이도 알아서 먹고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굴이 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2: 이렇게 키우면 굴 알맹이가 크고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년간 키우면 수확이 가능한데요.
5: 굴 하나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돼요?
0: 매장마다 다 되게 150m짜리도 있고 200m짜리도 있고 160m짜리도 있고 매장마다 다.
2: 첫 줄의 길이는 가장 긴 200m. 작업할 양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굴을 기계가 올려준다고 해서 선원들이 편히 쉬는 건 아닙니다. 굴이 올라올 때마다 연결된 줄을 잘라주고 다시 뭉텅이로 붙은 굴을 잘라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0: 아무 데나 잘라줘도 됩니다.
5: 뭉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굴을 너무 길면 안 된다니까.
2: 이렇게 떨어진 굴은 바로 세척기로 들어가 바닷물에 세척되는 동시에 하나씩 분리되는데요. 다시 기계를 타고 이동해 박신장으로 옮기기 쉽게 큰 망 안으로 모아줍니다. 200m짜리 한 줄이지만 거기에 달린 굴이 약 600줄이다 보니 작업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데요.
0: 한 시간 한 반. 뭐 그렇지만 한 25마리입니다.
2: 갑신장에 있는 굴이 떨어지기 전에 가져가려면 기계 속도에 맞춰서 작업해야 하는데요. 그중 가위질을 맡은 작업자는 줄 하나가 다 끝날 때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0: 겨울비를 맞으며 시작하는 두 번째 줄 수확. 곧바로 이어지는 작업에 추위를 느낄 틈도 없는데요. 굴이 큰 망을 채우기 시작하자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가 망 옆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1: 많이 담아가야 될까요? 양을 많이 담아야 될까요?
0: 최대한 많은 양의 굴이 들어가도록 당겨주는 한편 수시로 옆을 살펴서 떨어진 굴을 다시 넣어주는데요. 이곳에서 굴은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바다 농사이기 때문에 소중히 챙깁니다. 망이 빈틈없이 가득 차면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는데요. 이때 사고 발생 위험이 커서 바쁜 와중에도 모두 긴장한 채 집중합니다.
1: 내리는 거 많이 위험해요. 위험하지. 무게가 700kg, 800kg.
0: 노련한 크레인 작업자의 실력 덕분에 다행히 사고 없이 모든 굴을 바지선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지선 한켠에 쌓여가는 부표. 굴에 연결됐던 것으로 내년을 위해 챙깁니다.
2: 저 부표들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1: 예. 내년에 쓸 거니까. 또 내년에 소화시킬 때 써야 돼.
0: 어느새 오전 9시가 가까워진 시간.
1: 아니, 여기. 아니, 끝입니다.
0: 겨울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계속됐던 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서둘러 돌아가는 길.
2: 오늘 작업량이 총 몇 톤이에요?
1: 전체 한 30톤. 껍데기 무게가 있으니까.
0: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오전 9시까지 5시간을 내내 일하다 이제야 한숨을 돌리는데요.
2: 끝나면 기분 좋아요?
3: 네, 좋아요.
2: 안 힘들었어요?
3: 아, 조금 힘들어요. 별로 많이 있어요. 조금 힘들어요.
0: 굴 수확을 하고 돌아와도 선원들의 일은 끝나질 않는데요.
1: 가역을 해요. 이 굴 공장에다가 가역을 해요.
0: 막 수확해온 싱싱한 굴을 선착장 바로 옆에 있는 박신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행히 작업할 굴이 떨어지기 전에 도착했네요. 곧바로 크레인으로 옮기는데 망 하나의 무게가 약 800kg이다 보니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짠우야, 세 개만 더, 세 개.
2: 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1: 예, 예. 아, 지금은 위에 굴이 많지 않습니까?
2: 아, 공간이 없어서요?
1: 예, 예.
0: 작업해야 할 굴이 다시 가득 쌓였습니다.
4: 양이 되게 많으니까 길등없이 계속 해야 돼요. 쉬지도 않고. 되게 힘들어요.
2: 몇 시간이나 걸려요, 이거 다 하려면?
0: 굴도 수산물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생명인데요. 그래서 수확한 지 하루 안에는 박신 작업을 마쳐야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바닥을 훤히 보였던 작업대 위에 다시 쌓이기 시작한 굴 무더기. 그러자 굴 껍데기를 까는 작업자들이 작업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굴 알맹이가 용기에 가득 차자 체에 옮겨 무게를 재더니 팔을 어딘가에 갖다 대는데요. 곧이어 다른 작업자들도 모두 똑같이 행동합니다.
2: 이게 뭐 찍으신 거예요?
4: 이름표.
2: 아, 이거 찍으면 자기 이름 딱 뜨면서 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아.
0: 껍데기 속에서 알맹이를 꺼내는 박신 작업은 양미리처럼 작업자 개인의 작업량에 따라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들 기계 못지않은 속도로 일을 하는데요. 알맹이만 모인 굴은 깨끗한 물에 1차로 씻어내면서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산림에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쉴 새 없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2: 왜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4: 그래, 많이 하죠. 돈 내기니까요.
0: 38명의 작업자가 같은 시간 동안 작업을 해도 숙련도에 따라 작업량은 천차만별입니다.

0: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까세요?
1: 70킬로.
0: 그 정도면 많이 까는 거예요?
1: 아니요.
0: 이거 까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1: 15년이요.
0: 어머니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따세요?
1: 하루에 몇 킬로 못 까요. 우리는 한 60킬로.
0: 몇 년 되셨어요, 지금?
1: 5년이요.
2: 5년차 작업자의 경우 불 껍데기 두 개를 까기까지 걸리는 시간 약 9초. 반면 20년차 작업자는 한 6초밖에 안 걸립니다.
0: 어머님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1: 평양에서 꽃이 다 끌다는 사람은 뭐 그 정도 안 되는데 다 20년 넘은 사람들이죠.
2: 작업하는 내내 불 까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38명의 작업자들이 쉬지 않고 일한 결과 꽤 많은 양의 불이 모였습니다. 빠르게 세척을 한 후 11kg씩 포장을 하는데요. 10kg이 아닌 11kg에 맞추는 이유가 뭘까요?
3: 쪽으로 달고 나면 감량이 나거든요. 감량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장에서는 원래 10kg 원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달아가고
2: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새벽부터 깐 굴을 모아서 경매장으로 향합니다.
0: 오늘 작업한 굴은 바로 오늘 경매하는 거예요?
4: 네, 그렇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2: 경매 시간이 가까워오자 위판장으로 속속 모여드는 트럭들. 통영에서 생산된 굴을 싣고 있는데요.
5: 통영 시내 까시는 민들이 이제 굴을 다 까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분밀히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차들은 계속 들어오는 거고 하루에 한 만 개에서 만 천 개 그 정도 위판이 되고.
2: 오전 11시에 열리는 경매 시작 전에 모든 굴이 위판장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하역 작업자들은 땀을 닦을 시간도 없는데요.
6: 10분 뒤에 경매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정신 없을 거예요. 다. 지금도 계속 쭉 들어올 거니까요.
2: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트럭들. 생산자가 섞이지 않게 정리해놓자 어느새 모인 굴이 탑을 이뤘습니다. 오전 경매에 나온 양만 56톤입니다. 굴이 모이자 중매인들도 바빠집니다. 상품성이 좋은 굴을 차지하기 위해 경매 전에 미리 살펴보는 것인데요.
5: 굴 자체가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깐 상태도 예를 들어서 동글동글한 굴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좀 괜찮다입니다. 사이즈하고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단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뭐 10kg 2만 원, 3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2: 오전 11시 드디어 시작된 경매. 짧은 시간 동안 중매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펼쳐집니다.
0: 이거 받으신 굴은 괜찮은 것 같아요.
7: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2: 이날 오전 거래에서 약 6억 원 상당의 굴이 거래돼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8: 110톤부터 한 20톤 사이에 요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한 150톤까지도 됩니다. 가격을 치면 지금 평균이 한 12만 원 정도 가상할 것 같으면 약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2: 같은 시간 박신장에서는 오후 경매에 내보낼 굴을 까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9: 식사하세요.
2: 새벽 2시 30분부터 계속 서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때가 이 점심시간인데요.
10: 기분 좋죠? 먹는 시간 제일 기분 좋죠?
11: 밥도 찍네.
10: 너무 배고파요.
0: 얼마나 배고파요?
10: 양념.
2: 그새 식사를 마친 작업자.
0: 아, 무슨 식사를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10: 빨리 먹고 가야죠.
2: 다른 작업자도 자리에 앉은 지 5분이 채 안 돼 식사를 마치는데요.
0: 벌써 나가셨어요?
10: 예.
0: 왜 이렇게 급하게 드세요?
10: 아, 일을 해야 되니까.
2: 곧바로 작업대로 향하는 사람들.
10: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시간 일 같으면 뭐 출시간이 고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뭐 내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또 조금이라도 더 깔 수 있으니까.
0: 아까 밥 먹다고 한.

0: 먹었습니다. 15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1: 한 5분에 거의 다 먹어요. 5분도 안 걸리지.
2: 칼을 들고 일하다 보면 손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하는데요. 그런데 고무장갑 모양이 어째 다 제각각이네요.
1: 잘 떨어지니까 여기로 반납해 끼려고요. 이렇게 까다 보면 이 공쪽에 걸리거든요. 그래야 애킨다.
2: 고무장갑 하나도 알뜰하게 사용합니다.
1: 이 나무가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 고무를 끼고 고무장갑.
2: 그런데 작업자들 앞에 놓인 두 개의 용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3: 이거는 큰 거고 이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커 보이지요. 이건 작아 보이고.
2: 사실 굴 알맹이 크기에 따라 가격이 차이나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4: 이거 큰 거,
5: 이거 작은 거.
6: 선별한 이유가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점심시간 외에 화장실 갈 시간도 참아가며 종일 굴을 까는 작업자들. 요즘은 성수기라 38명이 하루에 13시간 이상을 서서 약 20톤의 굴을 까는데요. 팔다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1: 허리, 다리, 발, 팔목 다 아파요. 저는 다 흐물리 치료받고요. 약 다 먹고 술 하나 못해요.
7: 이게 마지막입니다.
2: 마지막 남은 굴 800kg. 새벽 2시 30분부터 시간과 싸워가며 일하다 보니 고된 하루도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한 개라도 더 까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찍으면 오늘 최종 작업량이 나오는데요.
0: 어머니 오늘 몇 킬로 하셨어요? 몇 킬로 하셨어?
8: 60킬로, 70킬로.
3: 이 양말이 다 늦었어요. 자갈 신었죠.
0: 오늘 몇 킬로 하셨어요?
3: 예?
0: 몇 킬로 하셨어요?
3: 예, 엄청 작게 깠어요. 86킬로.
0: 일 끝나니까 다들 어머님들 다 웃으시네요.
3: 굴 깐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좋아요. 행복하지.
2: 많은 이의 손을 거쳐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굴. 이 안에 많은 이의 노고가 담겼습니다.
6: 작업할 때 일단은 뭐 안전사고에 안전사고 없이 하는 건 제일 좋고 어머님들이 각성할 때 이제 그런 소리죠. 아무래도 올해 굴 잘 키웠다, 알 좋다, 이 집에 뭐 돈 나고 그럴 때가 제일 좋습니다.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흠.

0: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사람들은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땀이 나고 열이 나 힘든가요?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찐다? 감정 조절이 어렵고 우울하신가요?
1: 더운 거예요. 갑자기 덥게 되면 영하 16도의 날씨에 겨울에요.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선풍기 틀고요. 반팔 입고 자요.
2: 숟가락이나 볼펜 같은 거 딱 떨어지는 소리에도 이 신경이 되게 많이 거슬렸어요. 민감해지고요.
3: 내가 아기를 안 가졌는데도 입덧하는 것처럼 뻑뻑거리면서 그 모든 음식이 냄새가 싫어요.
0: 평생 찻숟가락 하나 정도의 양이 분비된다는 이것. 아주 적은 양으로도 몸을 힘들게 하고 감정까지 뒤흔드는 이것.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4: 드라마로 보면 조금 슬프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5: 하여튼 굉장히 와일드하고 남자로서 최고였는데 요새는 뭐 웬만해 꼼꼼하고 너무 그러니까 어메 이상도 하네. 참 희한해요.
0: 이상한 증상으로 일상을 쥐고 흔드는 것. 그것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6: 분명히 내가 어디가 아프고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단계.
0: 자칫 부족하거나 조금만 넘쳐도 그 균형이 깨져서 감당할 수 없는 증상을 불러오는 호르몬.

0: 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그녀.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서기로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1: 가림요. 턱이 이렇게 가림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많이 붓고 다니긴 하는데 그 전에는 거의 뭐 앞에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막 그랬거든요.
0: 어릴 때부터 몸에서 알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고 외모도 크게 변했습니다.
1: 보름은 이게 좀 이렇게 의심스럽다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때가 좀 그 말 듣고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막 얼 빠지는 게.
2: 다른 증상은요?
1: 털 많이 나는 거는 마찬가지고 다리도 그렇고 턱도 그렇고 지금 턱이 길어요. 여기로 보면은 턱이 좀 이렇게 지금은 좀 제가 하도 뽑아서 저긴데 이게 길면은 거의 뭐 한 3cm 정도 긴 수염도 있거든요.
0: 머리카락은 빠지는데 얼굴에는 느닷없이 털이 자라고 이 알 수 없는 증상을 만든 것은 바로 호르몬이었습니다. 모두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의 호르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내분비 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표적 장기로 이동해 해당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일종의 명령 전달자입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곳은 뇌중앙에 있는 뇌하수체입니다. 지름 1cm도 안 되는 작은 장기지만 호르몬 분비에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뼈의 성장을 촉진하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등 키 성장과 발달을 도와줍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도록 촉진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부신에 작용해 코르티코히드 등을 만들도록 촉진시키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역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정자 생성을 촉진하고 남성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며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배란을 유도하고 여성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는 데 관여합니다. 또한 췌장에서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돼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3: 이 호르몬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물질이고요. 어떤 감각이나 감정도 조절하지만 그 감각과 감정이 또 호르몬의 분비에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호르몬이 없다면 우리 몸은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산하기로는 3,000가지, 4,000가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밝혀진 호르몬 150가지나 200가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질병을 연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1: 등도 그렇고 등도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0: 우미영 씨는 최근에야 자신에게 나타났던 이상한 증상들이 바로 호르몬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 진짜 몰랐다면은 진짜 왜 그랬을까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아 저게 호르몬 병이구나 그렇게 좀 이제 인식이 됐지 그전에는 사람들 시선이 되게 따갑거든요. 아래 위로 훑어보고 대놓고 아 왜 그래? 아 저 사람 얼굴이 왜 그래? 대놓고 듣는데 저도 그거 깨닫는데 거의 한 30, 40년 걸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0: 내 잘못이 아니란 걸 깨닫기까지 고통 속에 살았는데요. 그 많고 많은 호르몬 중에 우미영 씨를 지배하며 괴롭혔던 호르몬은 과연 어떤 호르몬일까요? 60대 이기채 김연우 씨 부부. 아들은 군대에 있고 두 사람만 살고 있는데요. 요즘 두 분 사이 어떠신가요?
4: 따로 자리

0: 저는 뭐 거실에서 그냥 혼자 자니까
1: 불 켜고 끄고
0: 그래서
1: 하니까 불편하지.
0: 뭐 저는 불편한 걸못 느끼는데 그 가능한 한잠안 깨게 하려고 저는 살금살금 뭐 이렇게 화장실도 다녀
1: 근데
0: 조심을 하지.
1: 그래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저는 잠을 잘로 조용한 상태에서 잠을 수면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롭다 그러고 항상 TV를 틀어요. 근데 이 소리가 잠을 안 자면 소음도 다 들리잖아요. 그럼 살금해서 꺼요. 그러면 얼른 다시 키는 거예요.
0: 좀 시켜야 되는데
2: 잠을 자는 것부터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요즘 각방을 쓰고 산다는데요. 미워서, 싸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0: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호르몬이 이렇게 줄어들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 얘기하자면은 뭐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2: 기타를 잘 치고 군악대를 주름잡으며 씩씩했던 남편. 잘생기고 멋진 남편에 반해 단번에 결혼을 결심했었는데요. 요즘 그 남편이 좀 달라졌습니다.
0: 내가 좀 닦으려고.
1: 그걸 뭐안 닦아도 되는데.
0: 이게 저 햇빛이 여기 잘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먼지가 다 보여요, 여기서.
2: 먼지쯤이야 털털한 아내와 먼지 하나에도 참지 못하는 남편. 잔소리도 심해졌는데요.
0: 저는 그냥 이걸 먼지가 보이면은 그걸 꼭 닦아야 돼요.
1: 하여튼 굉장히 와일드하고 남자로서 최고였는데 요새는 뭐 웬만해 꼼꼼하고 너무 그러니까 어메 이상도 하네. 참 희한해요.
0: 외로워요. 외로워. 살면서도.
1: 입에 달았어요. 매상 외롭대. 나와 혼자야, 혼자야, 그러니까.
2: 드라마를 봐도 전에 없이 눈물이 나고 내 맘이 내맘 같지 않은 요즘. 아내는 남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며칠 후.
0: 나이를 자꾸 먹으면서
3: 네.
0: 우울해지고
3: 네.
0: 우울감이 자꾸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3: 네.
0: 막 그러다가도 아유 일찍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3: 아니,
0: 때도 있고요.
3: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제 보니까 사실 이제 남성 호르몬 그러면 이 성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3: 성기능이 물론 좋아지지는 않죠. 단지 성적인 문제 빼고서라도 대사적인 문제가 있고 감정적인 기복이 또 이렇게 심해집니다. 굉장히 노염탁하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뭐 이렇게 애기가 돼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2: 안철우 교수는 이기채 씨가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이라 보았는데요.
3: 호르몬이라는 게 평생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노화하듯이 호르몬도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소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빨리 그게 감소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완만하게 감소되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내가 어디가 아프고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단계, 실제적으로 그럴 단계에서 이미 어떤 질병으로 진단되기 전에 호르몬의 균형은 깨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2: 그런데 아내는 아내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이 더 잘하는데요.
0: 지금 각방을 쓴 지가 지금 한 5년 됐나요? 옆에도 못 오게 해요. 옆에도 못 오게 하고 혼자 안방을 주고 저는 거실에서 자는데 뭐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가지를 않습니다.
1: 잠을 자려면 옆에서 행여나 이부저 뒤척거리는 거 소리에 소음에 약하잖아요.
0: 어디 또 조금만 몸만 돼도 아프다고 그래요. 제가 몸에다 손만 대도.
2: 괜히 신이 곤두선다는 아내. 이것도 호르몬 때문일까요? 부부는 호르몬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자가 진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중 성기능과 관련되거나 나머지 문항 중 3개 이상이 예라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3: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해서.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에이, 왜 남편이 저러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쌍한 분이구나. 남성으로 부족한 분이구나. 내가 더 이렇게 보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호르몬을 창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1: 검사 결과 이기채 씨는 당뇨병 전 단계에 콜레스테롤도 약간 높았고 무엇보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었던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남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는 모든 남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개인차도 큰 편입니다. 자극을 받은 뇌하수체에선 LH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고환을 자극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수치가 떨어지면 뇌중추로부터 자극이 줄어들어 성욕이 저하됩니다. 또한 뇌세포의 위축과 감소로 신경계통이 약해지면서 피로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심해지면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체내의 지방대사가 떨어져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또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늘고 골생성이 부족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보통 막 실직했던 남자들도 뭐 드라마를 보고 운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막 나돌던 사람들이 집에만 뭐 있게 되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고 상당히 이제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굉장히 이제 막 말하자면 불안해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성기능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성 갱년기의 뭐 주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성 호르몬은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되다가요.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1년에 뭐 0.4에서 0.8%씩 남성 호르몬은 계속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지만 남성 호르몬은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남성 갱년기가 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슬그머니 찾아오는 남성 갱년기. 이게 질환인지 아닌지 병원을 찾기도 애매합니다. 남덕봉 씨는 억지로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저 남의 일인 것 같습니다.
2: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매사가 힘들고 화도 자주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고 싶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갱년인 줄은 모르겠어요.
1: 어디가 뚜렷하게 아픈 건 아닌데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고 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평소에 좀 운동도 잘 안 하시죠?
3: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몸 자체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자체가
0: 밖으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네.
3: 한의원 뭐 입원까지 해서 종합검진도 다 받았고 소백병 웬만한 큰 병원을 다 갔어요.
0: 그 원인을 찾았나요?
3: 원인은 거의 없어요. 그냥
0: 모른다고?
3: 네, 어디가 딱 나쁜 것도 없고.
0: 호르몬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1: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4: 몇 주 동안은 좋다가 또 몇 주 동안은 완전히 다운이 돼요. 진찰해서 수술해서 딱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1: 남덕봉 씨의 호르몬 검사에서 눈에 띈 것은 남성 호르몬 수치였습니다. 기준치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결국 남덕봉 씨는 남성 호르몬 주사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남성 호르몬제와 비교해 주사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0: 사실 이런 남성 호르몬 약제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이 남성 호르몬의 어떤 일중 농도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강도가 좀 약한 어떤 문제점, 제한점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바르는 남성 호르몬도 있고 남성 호르몬 주사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도도 높고 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점이 있어서 대개는 이제 이런 남성 호르몬 크림이라든지 남성 호르몬 주사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1: 이기채 씨는 먹는 남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5: 이번에 그 안 교수님이 조제해 주신 그 남성 호르몬 내줬던 거 가지고 이거 하루에
6: 예. 아침 저녁 하나씩 남성 갱년기에 좋대요.
5: 네, 그래서
1: 남성 호르몬제는 어떤 작용으로 갱년기 남성에게 도움을 줄까요?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림프관으로 직접 흡수돼 뇌하수체 호르몬을 억제하지 않고 고환에 남아있는 호르몬 생성 기능을 유지시켜 남성 호르몬을 높여줍니다.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할 경우 근육량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며 골밀도와 우울감, 성욕 등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혈액 속 적혈구가 과다 증식될 수 있어 혈전증의 우려가 있고 전립선 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일부분인 디히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면서 전립선 조직이 커지거나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 암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진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0: 이 남성 호르몬 치료가 부족한 경우에만 써야 되는 이유가 사실 남성 호르몬 치료도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갖다가 그 주로 받는 분들 중에서는 이 전립선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하고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쓸 때 그 남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작용, 전립선이라든지 다른 쪽 문제에 대한 합병증을 항상 부작용을 생각하면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합니다.
1: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비만, 당뇨와 고혈압 등 대사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 데다 당뇨병 전 단계에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올라가 있는 이기채 씨. 지금이 바로 관리를 잘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7: 남자는 굴이 좋대요. 굴하고 마늘을 같이 먹었는데요.
8: 굴을 생굴을 싱싱한 거 수산시장 가서 샀어요. 그래서 요새 굴을 계속 먹어요. 굴밥을 해갖고 굴국에다가 또 마늘이 같이 겸하면 좋다 그래서 마늘을 살짝 데쳤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이렇게 갱년기에 남자 갱년기에 좋다 그러네요.
1: 티격태격 해도 남편을 챙기는 건 역시 아내뿐입니다. 아내는 좋은 밥상을 차리기 위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8: 고마다가 좋다니까 남자한테 고마다 드셔.
1: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남성 갱년기.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좋게 만드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9: 이제 남성분들한테 흔히 좋다고 알려진 게 굴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거의 무슨 정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1번으로 꼽자면 이제 굴을 많이 얘기하시고 아연 같은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 조효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연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굴입니다. 그래서 굴 100g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연이 한 20mg 정도 들어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아연 양이 한 30g에서 40g 정도 됩니다. 40mg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굴 200g을 먹으면은 이제 하루에 들어가야 되는 아연을 충분히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이죠.
1: 굴 이외에도 남성 호르몬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9: 이제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의 활성을 더 높여주고 그리고 또 합성도 늘려주기 때문에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셀레늄이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이제 브라질 너트 같은 견과류 종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 견과류는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손가락 그 손 한 줌 정도 드시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1: 부인 김연우 씨의 호르몬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0: 여성 호르몬 수치가 이분도 5.0이에요. 거의 뭐 측정되지 못하는 수준이

0: 예약까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1: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여성의 월경과 임신 그리고 폐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모든 조직과 기관에 관여를 합니다. 특히 심장을 보호하고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또한 뼈의 과다한 흡수를 막아 골밀도를 유지시키고 피부와 생식기의 노화를 막아주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폐경이 되기 4, 5년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 이런 거는 뭐 어떤 건가요?
3: 아, 이런 거는...
1: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김연우 씨는 여성 갱년기 증상이 수시로 나타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3: 홍조가 뛰는 거, 열이 확 이제 긴장을 하다 보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리고 우연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객하고 응대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자연스럽지가 않으면은 내가 속으로는 최대한으로 막 신경이 곤두서죠. 긴장을 해서 실수 안 하려고.
1: 폐경과 함께 급격하게 떨어지는 여성 호르몬. 여성은 이때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전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근육통과 관절통으로 뼈마디가 쑤시는가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또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열성 홍조 때문에 과도하게 땀을 흘리거나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화끈거려 굉장한 불편감을 느낍니다.
0: 갱년기는 우리가 이제 폐경이 오고 나서 보통 10년 정도의 시기를 갱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증상이 좀 완화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오래 가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증상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당뇨병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1: 김연우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위험 경계선에 있습니다. 당뇨 수치도 당뇨병 전 단계로 당뇨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3: 비만으로 가니까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뇨도 전조 증상이 있고 거기에 또 악순환으로 경동맥까지 좁아지니까 하나가 외울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수도꼭지도 이렇게 노후가 되면은 저 하는 식으로 한 군데가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다 같이 합류해가고 안 좋아지더라고요.
1: 김연우 씨에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성 호르몬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가슴과 엉덩이에 지방이 잘 축적되도록 하는 반면 복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탄탄한 몸매를 만듭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여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점차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몸 안 장기 사이사이에 붙어 내장 지방으로 바뀌며 뱃살이 늘어납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세포의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이 떨어지면서 혈관 상태가 나빠집니다. 결국 당뇨와 고지혈증 등 대사 질환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고 대사 증후군이 우려되는 김연우 씨는 어떤 약을 처방받았을까요?
3: 네, 요거는 여성용 호르몬제예요. 이렇게 아주 조그만 알이에요. 이걸 하루에 한 알 먹는데 요 효능이 대단하더라고요. 골다공증이나 뭐 이렇게 칼슘제요. 비타민 D하고 맹 오메가3 같은 계통인데 요거를 먹으면 당뇨 전조 증상이나 당뇨가 하는데 예방이 많이 된대요. 이것도 오메가3 그 같은 일종인데 그거보다 조금 우단계래요. 그래서 당뇨가 올까봐 미리 먹어요.
1: 여성 호르몬제는 유방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세포 일부가 특정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암으로 클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신약들이 개발된 상태지만 호르몬 치료를 할 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0: 여성 호르몬 치료는 폐경 직후에 빠르면 빠를수록 하는 것이 좋다고 연구 결과들은 보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사실은 이제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에 맞춰서 제대로 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10년에서 15년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여성 호르몬제가 걱정된다고요? 대신 여성 갱년기 증상을 덜어주는 음식은 어떨까요?
4: 석류나 콩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소플라본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에스트로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콩이라고 해서 이 이소플라본이 다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메주를 만드는 이 콩이 굉장히 이소플라본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검은 콩이 흔히 좋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대두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소플라본의 함량은 좀 더 낮은 편입니다. 이제 하지만 검은 콩 같은 경우에는 이소플라본 말고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알려져 있는 안토시아닌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1: 특히 석류가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이유가 있다고요?
4: 탄닌 성분은 이제 석류 껍질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성들은 폐경 이후에 심혈관 질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 또 동맥경화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먹었을 때 좀 이런 점에서 이득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 그 외에도 갱년기 여성에게는 자두와 뱅어포 그리고 멸치와 우유 등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갱년기를 다시 또 겪는다면 어떨까요?
1: 내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절이라는 거는 먹지 못하고 그렇게 움직인 만큼 힘들고 움직이질 못했어요.
0: 아침이면 어김없이 집을 뛰쳐나와 악착같이 걷기 시작한 건 알 수 없는 증상들 때문입니다.
1: 갱년기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제2, 제3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에도 이렇게 평상시에는 추워서 에어컨을 못 틀어요.
0: 갱년기 증상이라면 50대에 이미 다 겪었는데 60대 중반에 다시 갱년기 증상과 맞서야 하다니 이상하기만 합니다.
1: 가족들이 들으면 못할 말인데 나는 그런 것들이 참 부러웠어요. 죽게 해달라고도 해봤어요. 죽게 해달라고. 이 사람 좀 데려가 주시라고.
0: 나쁜 생각이 났을 정도로 괴로운 증상에 시달렸던 임승복 씨. 결국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2: 요즘 뭐 확확 달아오르고 뭐 좀 이렇게 갱년기 증상 같은 게
1: 많죠.
2: 많다면서요.
1: 네, 많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가 60대가 중반이신데 네. 야, 50대도 아니고 60대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게 좀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1: 지금도 그런 게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막 옷을 이렇게 막 훌렁훌렁 벗어야 되는 경우도
2: 그렇군요.
1: 네, 집에서는 괜찮은데 어디 갔을 때 네. 그런 데가 이제 좀 곤란할 때가 있죠.
0: 임승국 씨에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던 걸까요?
3: 갱년기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성 호르몬들은 50대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60대에는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고 그다음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가 돼서 이런 호르몬들이 자꾸 떨어질 때마다 우리 몸은 그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고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호르몬이 대체해지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다면 제2, 제3의 갱년기가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0: 임승국 씨는 여성 호르몬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 성장 호르몬 수치도 낮았습니다. 혈당도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3: 여성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 언제 시작하는 게 좋으냐, 언제까지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끝없는 질문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60대 중반이긴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2의 갱년기를 겪고 있는 이 분한테는 여성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

0: 것처럼 호박, 가지, 무, 두부, 뭐 시금치 이런 것들로 피자를 다 해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뇨인들은 배가 빨리 꺼지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고 식었어도 이렇게 수시로 조금씩 먹어도 되고요.
1: 배가 부르면서도 칼로리는 적은 재료를 골라 요리를 연구하는 임승복 씨. 매일 걸으며 갱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요. 두 달 후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0: 다시 김연우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아직 점심 전인데도 졸음이 몰려옵니다. 급기야 주변 눈치도 살피지 않고 엎드려 잡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벌써 뒤척이기를 몇 시간째. 양을 몇 마리나 샜는지 모릅니다. 매일 잠을 자기 위해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과 각방을 쓰는 이유도 잠을 잘 자기 위해서인데요.
1: 일단은 잠을 못 자니까 아침 시간 되면은 약간 정신이 맑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긴장을 해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갈수록 더 심하니까 잠은 더 불면증으로 더 초래되고 그래요.
0: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던 김연우 씨는 특히 멜라토닌 호르몬까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2: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한 보통 한 2, 3년 있다가 멜라토닌 호르몬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 시기가 오버랩되면서 결국은 안면성조에다가 열이 막 나고 나중에 잠까지 못 주무시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여성 호르몬도 안 나와서 가뜩이나 이제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데 또 멜라토닌까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초조해지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자꾸 이 잠을 갖다가 자는 것이 쉽지 않게 되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게 되거든요.
0: 모든 생명체에는 신체 리듬을 맞춰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빛이 이 생체 시계의 타이머 기능을 하는데 빛의 양에 따라 호르몬이 변화를 일으켜 수면과 각성을 관장합니다. 생체 시계는 뇌의 시신경 교차상에게 있는 작은 신경 조직을 말합니다. 이 생체 시계에 의해 밤에는 손과 체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돼 잠을 자게 되고 시간이 지나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 호르몬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이 심장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멜라토닌은 건강에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2: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우리의 수면과 관계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조절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만 멜라토닌의 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혈당이라든지 혈압 같은 다른 어떤 대사적인 지표들도 이 멜라토닌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뭐 아침에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피부에 톤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기미 같은 게 낄 수도 있고요. 혈압이 올라가거나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병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0: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시간. 신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연우 씨,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잦습니다.
1: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머리가 일단 몽롱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도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말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대방한테 전달이 제대로 될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신경이 곤두서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0: 김연우 씨의 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인 것도 잠을 잘 자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데요.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에 자극받은 뇌하 수체에서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부신에 도달하면 스트레스에 맞설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0: 만성 수면 부족으로 오전에 활성화되어야 할 코르티솔이 밤에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 전체는 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소를 타듯 균형을 이루던 우리 몸은 어느새 균형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장기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특히 혈관이 직접적인 손상을 입는데요. 혈관이 위축되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 비만과 당뇨 등 대사질환의 원인을 만듭니다. 또한 혈관벽이 탄력을 잃거나 손상돼 고혈압, 고지혈증은 물론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불러옵니다.
1: 또 우리가 잠을 갖다가 제대로 못 자면 불안전 요소가 됩니다. 우리 몸의 대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분히 산소가 들어와서 수면 무호흡 상태가 아닌 상태가 돼야 우리 몸의 포도당이 충분히 다 연소가 돼서 다 타버리는데 이게 만일에 이제 충분히 연소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포도당이 아침에 혈당으로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0: 처방받은 멜라토닌 호르몬제와 함께 숙면에 좋다는 음식들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니는 김연우 씨.
2: 다시마를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100세 시대에. 그래서 곰피한데 곰피하고. 찹쌀을 넣고서는 흐트러지지 않게 했더니 나 여기 보면은 칼라 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프리카 이렇게 노란 거, 빨간 거. 또 치즈도 저는 치즈를 우유 제품을 먹었는데 치즈하고 오이, 또 아스파라가스, 또 샐러리가 또 불면증에 좋다 그래서 양배추도 살짝 데쳐갖고
0: 통곡물을 넣은 주먹밥과 채소 위주의 도시락을 매일 준비하는 정성.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는데요.
2: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아주 정신은 진짜 만찬이죠.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한 6년 정도를 쌓다 보니까 저는 항상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집에서 나올 때는 두유는 하루에 꼭 한 캡을 먹어요. 거기다 또 이제 대추가 불면증에 좋대잖아요. 그래서 대추차를 또 우려갖고 제가 만들어갖고 대추차 먹어야죠.
0: 그녀는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내 끼니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늘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호르몬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지만 반대로 그 감정이 호르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좋게 해서 꿀잠을 자게 해주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멜라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거쳐서 이제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숙면을 도와주는 3대 견과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로 이제 피스타치오, 그다음에 땅콩, 브라질 너트가 있겠습니다. 이런 견과류에는 대부분의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우유도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김연우 씨가 매일 달여서 마신다는 대추차는 어떨까요?
0: 대추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전통의학 하시는 분들이 권하시는 약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 대추차가 입면 시간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늘려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지는 아직은 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1: 건강한 음식과 함께 김연우 씨가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틈틈이 햇볕을 쬐는 겁니다.
2: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니까 빛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쬐면은 그래도 불면증에 감소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3: 햇볕샤워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30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한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는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요즘 운동하면서 막 선크림 바르고 팔뚝에 바르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적당히 햇볕을 쬐서 이런

0: 이 비타민 D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호르몬제도 중요하지만 약을 과신하는 것보다 음식과 운동을 하며 호르몬 증상을 극복하려는 출연자들. 두 달 후, 우리는 다시 이분들의 호르몬을 검사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0: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요.
2: 잠도 좀푹 자고,
3: 맞아요.
2: 기분도 이렇게 활성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이,
3: 예.
2: 다시 이렇게 모든 게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1: 김연호 씨는 여성 호르몬 수치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대신 멜라토닌 호르몬이 늘면서 잠을 잘잔 덕택인지 당뇨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했던 이기채 씨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갔는데요. 그에 따라 총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들었고 당뇨 수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4: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몸이 활력이 생기니까 뭐든지 하고 싶고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임순복 씨는 여성 호르몬에 큰 변동은 없지만 멜라토닌 호르몬 수치가 올라갔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서 콜레스테롤 문제에 개선을 보였습니다. 걱정했던 공복 혈당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 호르몬이라는 존재가 참 묘하더라고요. 묘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연결이 우리 몸 구석구석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1: 우미영 씨가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100kg이 넘는 몸무게에 수염까지 길게 자라고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원인을 찾아보려는 건데요.
0: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가 그거를 문페이스라고 하거든요. 뭐 한자로 얘기하면 월상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쿠싱병이라고 있죠. 그런 거에 특징적인 증상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등 쪽에 보면 버팔로 험프라고 해서 이 등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험프가 마치 그소 있죠. 버팔로 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런 어떤 특징적인 어떤 임상 소견이 저한테는 굉장히 우미영 씨가 쿠싱병이 아닐까, 쿠싱 증후군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1: 쿠싱 증후군이 의심되는 우미영 씨. 쿠싱병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6: 이제 쿠싱이라니까 호르몬 병이 있다고 하고 이은하 씨가 나와서 그나마 그 병이 있다니까 조금 인식이 그나마 바뀐 거지.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지금 아마 저는
1: 내 잘못이 아니다. 호르몬 때문이라는 걸 알기까지 불편하고 아픈 시선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우미영 씨를 뒤흔들며 괴롭혔던 호르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TV 국민행동 요정 지진 테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탈출 연복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한 환자가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1: 눈이 원래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으셨죠?
2: 네네.
1: 근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그치? 빨갛죠? 네, 충혈되죠? 그걸 우리가 토안이라고 해서 토끼 눈이라고 그러는데.
0: 예전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눈이 불쑥 튀어나오고, 빨간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1: 손 좀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손이 이제 막 떨리고 그러죠?
2: 네네.
0: 게다가 손 떨림 증상까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게 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1: 분명히 내가 어디가 아프고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단계.
0: 호르몬은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몸이 아프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곧바로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1: 이미 어떤 질병으로 진단되기 전에 호르몬의 균형은 깨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3: 호르몬이라는 존재가 참 묘하더라고요. 묘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연결이 우리 몸 구석구석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4: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서 골다공증이 생겼나 보다.
5: 아,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구나, 호르몬이라는 게.
0: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타나는 호르몬 불균형. 병은 아니라는데 증상은 있다. 어떻게 하면 호르몬이 보내는 경고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대체 요즘 왜 그럴까요? 공호종 씨는 최근 알 수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급작스럽게 살이 쪄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6: 예전에 좀 다치고 나서 운동을 안 하고 나니까 한 10년 되니까 많이 급격히 몸이 불더라고요. 많이 쪘죠. 70, 한 4, 5, 그 정도, 6 정도 되었는데.

0: 지금 96, 7 정도 나갈 거예요. 어째 먹는 거 보면 끝을 봐야 돼요. 일단 수저를 들면 끝을 봐야 되니까.
1: 100kg에 가까운 몸무게. 홍호정 씨는 키와 비교하는 체질량 지수를 봤더니 비만을 넘어 고도비만에 해당됐습니다.
0: 무기를 켜져요, 좀요. 그냥 오면 눕고 싶고 집에 오면 예전에는 오면 집에 와서 좀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움직이기도 싫고 모든 일에 보면 그냥 손을 놓고 싶어, 솔직히요. 귀찮아지니까 만사가.
1: 10여 년 전 사고로 목을 다친 이후 운동을 멀리하게 되면서 부쩍 살이 쪘다는 공호종 씨. 최근의 무기력증과 비만이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까요?
2: 이 체중이 이제 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 때문에 체중이 늘 수도 있어요. 나이 쌓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체형이 바뀌고 이런 나이 쌓이도 호르몬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내장 지방 양입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피하 지방 양이거든요. 100이 넘으면 내장 지방이 많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72, 상당히 내장 지방이 많고요.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0.6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0.4 이상이면 VSI라고 해서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1: 나쁜 내장 지방이 더 많은 공호종 씨. 특히 성장 호르몬이 남성 기준에서도 거의 하한치에 있었습니다.
2: 성장 호르몬이 보통 0.05면 적다고 돼 있는데 이분은 0.0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성장 호르몬은 무엇이고 어떻게 비만과 나이살을 만드는 것일까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평생 분비되지만 부족하면 노화가 빨리 옵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이 끝난 성인에게는 근육량을 유지시키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등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노화와 함께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이런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량이 감소해 근육이 위축되는가 하면 장기 사이사이에는 지방이 끼게 되고 결국 내장 비만과 나이살을 만듭니다.
2: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대개 이제 근육량을 늘리고요. 지방량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 몸을 갖다가 구성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은 줄어들고요. 대신에 이제 지방이 분해가 안 돼서 쌓이기 때문에 대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내장 지방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이 쌓일 때 쉽게 쌓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복부 안이거든요. 복강 안이 되는 거죠.
1: 공호종 씨는 우선 살부터 빼기로 했습니다. 비만은 모든 질환의 시작인과 동시에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밥량 조금 줄여주시는 거?
1: 아름다운 제주의 햇빛과 바람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인수형 씨는 방송 일을 하다가 복잡한 서울 생활에 지쳐 제주로 내려왔는데요. 하고 싶었던 커피숍을 하면서도 행여 뼈가 다치지는 않을까 늘 걱정입니다.
4: 갈비뼈는 단 5번 이상은 부러지거든요. 일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머리도 이제 골절을 입었고 골반에도 골절, 그 다음에 척추에도 골절을 입었어요. 핀을 한 12개 정도나 박아야 되는, 척추에 핀을 고정을 해야 되는 대수술을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골다공증이 -4.0까지 떨어졌어요.
2: 이게 이제 이분의 척추의 상태를 갖다 보여주는 건데 여기 골다공증 수치인 골밀도가 -4.4거든요. 정상은 -1.0 이상이 돼야 되고요. -3.0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당시 인수영 씨의 골밀도 점수는 -4.4입니다. 기준치를 훨씬

0: 넘긴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1: 골다공증이 여성들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성들이 사실은 골다공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떤 다른 호르몬적인 질환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0: 남성에겐 드문 골다공증. 추락사고 이후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그 외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까요?
2: 쉬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침에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일을 하다가 한 중간 정도에 좀 쉬 피로해가지고 이제 좀 들어가서 약간 좀 누워서 좀 쉬고 그리고 이제 좀 나와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
0: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가 많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2: 골다공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걱정되는 거는 역시나 호르몬 같아요.
1: 혹시 최근에 뭐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증상들, 예를 들면 뭐 기운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뭐 성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3: 성기능에는 좀 문제가
1: 그렇죠. 있어요. 약간 성욕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점점 한 가지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0: 인수형 씨는 호르몬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손쉬운 검사로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 남성 호르몬이 11.4. 그러니까 굉장히 프리티포 인덱스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실제적으로 액션하는 그 호르몬 수치가 적게 나왔고요.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이 7.25로 낮게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성 호르몬하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0: 검사 결과 인수영 씨는 남성 호르몬과 함께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수영 씨에게 특히 부족하다는 성장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일까요? 호르몬은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로 여러 장기에서 분비됩니다. 특히 뇌 안쪽에 있는 뇌하수체는 완두콩만 해서 크기는 작지만 여러 개의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데 우리 몸에 중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성장기 아이의 키를 크게 합니다. 이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키가 작은 저신장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과해지면 거인증 또는 몸의 말단 부위인 손과 발 그리고 얼굴 골격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끝난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고 근육량이 점차 줄면서 근육이 위축되어 근육의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약해져 비만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이살이 드는 겁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게 돼 탱탱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져 만성 피로와 우울증이 생기고 점차 골밀도도 떨어져 골다공증이 되기 쉽습니다.
1: 성장 호르몬을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도 노화에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인지 기능에도 관여가 되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은 사실은 인지 기능이라든지 계산 능력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몸의 신체 구조나 우리 몸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혹시 요즘 기운이 떨어지고 무기력하신가요? 점검 한번 해보시죠. 이 중 세 개에 해당

0: 이상하면 성장 호르몬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하고 5개 이상이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집중력이 떨어지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낀다. 맞고, 낮에도 심하게 졸리고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5개면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대요. 저는 한 6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있나 봐요.
2: 성장 호르몬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감소돼서 나온다는 거죠. 20대를 지나면서부터 10년마다 14.4%씩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나의 최고의 성장 호르몬의 절반 정도, 50%로 감소되고요. 70대가 되면은 2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장 호르몬의 감소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노화 과정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잘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화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뼈가 약한 인수형 씨에게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함께 남성 호르몬이 처방됐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좋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2: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을 갖다가 강건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콜라겐이라고 해서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다 성장 호르몬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죠. 골다공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여성 호르몬이 있지만 여성 남성 공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코르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거나 남녀 공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골다공증이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0: 진료를 본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에 돌입한 공호종 씨. 그렇게 싫어했던 걷기를 매일 악착같이 하고 있습니다. 몸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제가 2주 정도 됐습니다. 지금 걸음이나 워킹 좀 시작할 걷는 운동을 집에 올라갈 때도 계단을 좀 이용하고 4km 정도 빠졌더라고요. 현재 신발을 신을 때 불편했거든요. 배에 아직 지방이 많지만 그나마 좀 개운해지면서 양발 신는 것도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0: 특별한 운동 도구 없이 그냥 걷고 있는데요.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2: 근육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야지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습관입니다. 줄넘기 같은 운동은 특히 이제 충격에 의해서 뼈의 자극을 통해서 오스테오칼시스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요. 그 외에도 틈틈이 계단 오르기나 또 빠르게 걷기 같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0: 영양사의 식단에 따라 하루 1800kcal를 맞추며 식사량과 열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4: 뭐 당근하고 사과하고 비트 갈아가지고 비율 맞춰서 그냥 이거 먹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몸무게 뺐는데 좀 소홀하다고 해서 그냥 아침에 운동할 때 좀 마시고 있어요.
0: 그 좋아하던 라면을 끊은 지도 2주. 회식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두 달 후 공호종 씨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뱃살의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0: 제주의 인수영 씨도 일하는 틈틈이 운동 중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걸으며 동네를 누비고 있습니다.
1: 호르몬 그 식이요법, 아, 골다공증 약하고 비타민 D 처방받아서 먹고 있고요.
0: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운동을 같이 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더욱 촉진됩니다.
2: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특히 코어 근육 운동이 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대퇴근 같은 근육들을 잘 운동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좋은 음식도 호르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주의 신선한 재료가 그의 밥상입니다.
3: 샐러드 소스를 만드는데요. 집 앞에 당귀하고 제주에서는 방풍잎이라고 그러거든요. 방풍잎을 이렇게 뜯어다가 가끔 이렇게 먹어요. 요거 이제 방풍잎이고 요거 이제 당귀. 이런 것들도 야채 같은 거 좀 잘 먹고요. 해초류 음식하고 두부, 단백질 많은 두부. 두부랑 같이 이렇게 이거 좀 즐겨 먹고요.
0: 특별한 것보다는 주변에서 흔히 나는 식재료로 호르몬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2: 결국은 섭생을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호르몬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이란 건 굉장히 미량의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 미량의 단위가 조금만 변해도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지렛대처럼 이 증상이나 상태가 바뀌게 되거든요.
0: 노화와 함께 줄어든다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성장 호르몬을 올리는 좋은 이제 영양 성분 중에 하나가 아르기닌이기 때문에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아르기닌은 이제 아미노산의 한 종류입니다. 아르기닌을 먹으면은 이제 뇌하 수체에서 흔하게 그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더 억제해서 오히려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0: 그런데 아르기닌을 꼭 보조제로 먹고 보충해야 할까요?
4: 아르기닌은 이제 꼭 보조제로 드실 필요는 없고요. 먹는 것에서도 많이 섭취를 하실 수 있는데 주로 견과류라든지 씨앗류, 생선 같은 것 중에 기름이 많은 생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라든지 연어, 뭐 송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땅콩이라든지 그런 뭐 호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씨앗류는 이제 호박씨라든지 뭐 해바라기씨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0: 그냥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1: 눈이 원래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으셨죠?
2: 네네.
1: 근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그치? 빨갛죠? 네, 충혈되죠? 그걸 우리가 토안이라고 해서 토끼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아, 이게 감기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0: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돌출되고 토끼눈처럼 충혈이 됐는데요.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1: 손 좀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손이 이제 막 떨리고 그러죠?
2: 네네.
1: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2: 네네.
1: 땀이 막 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갑상선 그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고, 갑자기 막 손이 막 떨고, 가슴이 막 너무 심하게 두근대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막 불안해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지 이게? 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해봤더니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T3가 보통 160mm 정상이라고 하면 497, 프리티폰은 1.7이 정상인데, 7.7 이상. 아예 뭐 7.7인지 8.9인지 10인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높은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높게 나왔고요.
0: 갑상선은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혈관과 기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칼슘과 이내 대사를 조절하는 부갑상선과 목소리와 관련된 성대신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T3와 T4를 분비합니다. 모든 세포가 재기능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조절은 물론 에너지를 대사시키고 심장 박동과 뇌 활동을 돕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치보다 과다하게 분비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1: 갑상선 호르몬을 활력 호르몬이라고 하고, 갑상선이 우리 몸의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이라고 하는 이유가,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사를 갖다가 올리고요. 부족하면 그 대사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져서 부정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합병증 중에 하나는 안구 돌출 같은 것들, 눈이 이제 부어서 앞으로 돌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하증인 경우에는 이제 심장의 기능이 박동이 좀 느려지면서 뭐 심부전 같은 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붓고 그런 어떤 부종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눈이 돌출된 김영호 씨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대부분 자가 면역 항체가 지속적으로 갑상선을 자극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체 대사가 빨라져 열이 나거나 맥박수가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는 등 갑작스런 몸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1: 이게 오래됐든지 아니면 이게 진행이 너무 빠르다든지 하면 이 안구 뒤쪽에 이제 연부 조직이 축적이 되거든요. 이 연부 조직이 이제 비대해지면서 안구를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항진증의 정도와 노출 기간,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연부 조직이 잘 생기는 어떤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안구 돌출이 생기고요. 모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다 안구 돌출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3: 이렇겠죠.
0: 김영호 씨처럼 눈이 돌출되고 증상이 심한 경우 안과 진료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 눈이 돌출되는 안병증이 생기는 걸까요? 나의 몸의 일부를 적으로 알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항체. 이 자가 면역 항체들은 갑상선뿐만 아니라 눈까지 공격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눈 주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안구 뒤쪽의 근육과 지방 조직이 커지면서 눈을 서서히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러한 안구 돌출은 특히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심한 양상을 보이는데 흡연은 안병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다 호르몬 때문이라니. 일주일 후 다시 만난 김영호 씨는 여전히 눈이 붓고 돌출돼 있었습니다. 언제쯤 평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 선생님,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3: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이게 목 밑에 이쪽에 있다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쪽이 좀 많이 부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다라는 것만 알지 그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다라는 거는 평생을 살면서 고민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0: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가 호르몬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 살 빠지는 게 좀 두렵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의 어제는 분명히 70kg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69kg.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조금 지나서 다시 재보면은 68.9kg, 900g. 이렇게 100g, 200g씩 눈에 보이게 빠지더라고요.
0: 몸무게가 줄고 증상이 하나 둘 나타나면서 호르몬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 배가 고파요. 허기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두세 시간만 지나도 이제 배가 고프고 뭔가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하루에 한 다섯 끼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끼, 다섯 끼. 엄청 왕성해졌어요. 근데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은 안 찌더라고요.
0: 호르몬은 감정까지 건드렸습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3: 숟가락이나 볼펜 같은 거 딱 떨어지는 소리에도 이 신경이 되게 많이 거슬렸어요. 민감해지고요. 그리고 왜 그걸 떨어뜨려?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와이프한테도 좀 이제 언성이 높여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러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좀 말이 험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0: 김영호 씨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공장이 필요 이상으로 빨리 돌아가다 보니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많아집니다. 심장 맥박이 평소보다 빨라지고 체내 대사작용이 지나치게 활발해진 반면 소모가 많다 보니 많이 먹어도 늘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먹는 것에 비해 살은 찌지 않고 오히려 체중이 감소합니다. 장운동도 활발해지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묽은 변을 보기도 합니다. 유난히 예민해져 괜히 신경질이 나고 초조해질 때가 많습니다.
1: 그래서 많이 먹어도 자꾸 살이 빠지죠.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에너지를 자꾸 소모하고 열이 받고 나니까 또 열이 자꾸 나니까는 이 겨울에도 추운 줄 모르고 막 덥다고 막 그러고 막 열이 오른다 그러고 뭐 너무 이제 더운 거죠. 막 선풍기를 틀어놔도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열감이 나고요.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설사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이제 땀도 많이 나고요. 이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고 심장내과에 가는 경우도 있고 감정이 약간의 조증처럼 됩니다.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0: 다시 병원을 찾은 김영호 씨. 돌출된 눈이 걱정되는 것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병증으로 인해 자칫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과 호흡 곤란까지 겪었던 김영호 씨는 치료가 더욱 어려운 상황. 그러던 중 찾은 것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을 이용해 안구 돌출을 일으켰던 염증을 정확히 조준해 치료하는 겁니다.
4: 방사선의 이제 원리가 일반적인 암 치료에서는 이제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정상세포는 이제 보존한 상태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가 되겠는데 지금같이 이제 갑상선 암병증과 같이 이런 염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없애는 역할을 또 방사선이 할 수가 있어서 정상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현재 분할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환자 개개인에 맞춰 정확히 계산된 염증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이런 치료를 10회 정도 받아야 하고 치료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결과는 희망적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눈이 심하게 돌출됐던 김정숙 씨 사례를 한번 볼까요?
5: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그때 고속도로는 두려움이 막 오더라고요. 막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버스나 큰 차가 지나가면 깜짝 놀라고 덜덜덜덜 떨려갖고 제가 60km를 고속도로 가는데 네 번인가 쉰 적이 있어요. 내 평생 처음으로. 아, 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 속에 그 라인이 눈이 튀어나오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0: 한겨울에도 선풍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5년 전 김정숙 씨의 모습입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땀이 흐르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가슴이 두근거려 심장병을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5: 심장도 퉁퉁퉁퉁 뛰면서 사람이 불안 초조해지더라고요. 나는 이게 뭔가 했는데.
0: 특히 외모가 크게 변했습니다. 눈 주위가 부으면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에 눈치를 채지도 못했습니다.
5: 내 얼굴도 봐도 옛날 내 얼굴 같지 않고 약간 눈이 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뭐 다른 사람도 예전에도 좀 나은 눈이었지만 더 나왔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0: 당시 진단이 늦어져 뒤늦게 치료를 시작했지만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며 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1: 예전에 뭐 선풍기 틀어놓고 힘들고 그랬던 증상은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때는 정말 이 증상이 나를 갖다가 평생 가지고 갈 것 같고 힘들었는데.
5: 놀 만큼 힘들었죠. 진짜 지금 못 올릴 정도로.
1: 그리고 막 숨 차고 그러거든요.
5: 그리고 손이 떨렸어요.
1: 손이 막 떨리고.
5: 손이 떨려서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막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1: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5: 완치되면 좋은데 이제 눈만.
1: 네. 눈만, 눈은 이제 완치되더라도 눈은 남아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안과에서.

0: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약 먹고 그러니까 점차 좋아지세요.
1: 갑상선 호르몬 치료에는 약 복용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약을 함부로 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만큼 중요한 것이 음식인데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흔히들 갑상선 호르몬 생각하면 요오드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오드를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많이 이미 해조류를 드시고 계세요. 김이라든지 미역, 다시마 형태로 이미 너무 많은 해조류를 먹고 계시기 때문에 갑상선을 위해서 더 많은 해조류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셀레늄이냐 아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 남성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셀레늄과 아연은 갑상선과 남성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굴은 아연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간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으로 소고기도 좋습니다. 특히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 호두와 땅콩 같은 견과류들도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2: 갑상선기는 항진증과 저하증 모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만성 염증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성산소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산화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항산화 음식은 이제 크랜베리라든지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베리류가 대표적인 항산화 음식이어서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도대체 내가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 체중 100kg이 넘는 고도비만, 알 수 없는 증상들에 시달렸던 우미영 씨가 결국 호르몬 검사를 해봅니다.
3: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가 그거를 문페이스라고 볼게요. 뭐 한자로 얘기하면 월상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쿠싱병이라고 있죠. 그런 거에 특징적인 증상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등 쪽에 보면 버팔로 험프라고 해서 이 등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험프가 마치 그 소 있죠. 버팔로 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런 어떤 특징적인 어떤 임상 소견이 쿠싱병이 아닐까? 쿠싱 증후군이 아닐까?
1: 쿠싱 증후군이 의심되는 우미영 씨. 쿠싱병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쿠싱병은 뇌하수체 호르몬 중 하나인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고 그로 인해 부신에서 코르티코이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돼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쿠싱병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변하고 중심성 비만으로 배가 나오며 피부는 얇고 붉어져 멍이 잘 듭니다. 또한 목 뒤에 지방이 축적되어 버팔로 소의 등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 호르몬 문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3: 부신도 되게 특히 생소한 장기인데 쿠싱병도 아마 좀 희귀한 질환으로 생각들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가수 이은하 씨가 내가 쿠싱병이라고 고백을 해서 쿠싱병이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쿠싱병이 희귀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쿠싱병이 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도 보이게 되고요. 또 고혈압도 생기게 되고 비만해지거든요.
1: 무려 30kg이나 늘었다는 가수. 원인은 허리 통증 때문에 과다하게 맞은 스테로이드 주사였습니다. 쿠싱병으로 투병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우미영 씨도 병원에 와서야 쿠싱병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살이 쪄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습니다.
4: 처음에는 이게 목이 남들의 뭐 한 두 배, 세 배처럼 막 이렇게 부었는데 도대체 왜, 어? 남들은 살이 찌면 배가 나오거나 뭐 다리에 살이 허벅지가 찌거나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얼굴에만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어, 왜 그래? 등도 그렇고 등도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특정 부위만 살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왜 위축이

0: 되고 뭐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막 그랬죠.
1: 그런데 쿠싱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여러 번의 검사에도 기준치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2: 일단 쿠싱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이게 뇌하수체에서 생긴 쿠싱인지, 부신에서 생긴 쿠싱인지, 아니면 우리가 외부에서 복용한, 섭취한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긴 쿠싱인지를 갖다가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1: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우미영 씨는 다시 호르몬을 분비하는 약을 먹고 코르티졸 호르몬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재검사를 했습니다.
2: 우리가 덱사메타존 그 약을 두 알 드시고 그 다음날 이 코르티졸의 분비가 억제가 되느냐 억제가 되지 않느냐를 갖다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녁에 그 덱사메타존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 억제 검사를 봤더니 억제가 됐거든요. 억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1단계 검사에서 음성이라는 뜻이고 쿠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미영 씨는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2: 사실은 특이한 게 또 남성 호르몬이 많은 거예요. 쿠싱이라는 게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아지면 이제 남성 호르몬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0: 털 되게 심해요. 다리도 지금 되게 심해요. 이게 지금 많이 없어진 거예요, 다리가. 다리도 그렇고 팔도 그런데 지금 막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뭐 없어진 건데 다리에도 털이 남들보다 심하죠, 여자치고.
1: 또한 기준치의 7배에 가까운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됐고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높은 당뇨병 상태였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쿠싱 증후군에 해당하지만 호르몬 수치에서는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데요.
2: 쿠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경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문제하고 당뇨 이런 문제가 있고 고혈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혈압, 당뇨, 갑상선 문제는 지금 약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요. 쿠싱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하지만 우미영 씨는 알 수 없는 증상들이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깁니다.
0: 그나마 아 저게 호르몬 병이구나 그렇게 좀 이제 인식이 됐지. 그 전에는 사람들 시선이 되게 따갑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왜 집에 딸내미는 왜 다이어트를 못하냐 이렇게 가면 먹지를 못하겠어요. 아예 육류 쪽은 살찐다고 아예 육류 쪽을 오히려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꼭 눈치를 봐야면서 먹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쿠싱이라는 그 호르몬 병이 있다고 하고 이은나 씨가 나와서 그나마 그 병이 있다니까 조금 인식이 그나마 바뀐 거지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지금 아마 저는
1: 호르몬이 젊은 우무영 씨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한 원인을 찾고 차근차근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면서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2: 평생 나오는 호르몬의 양은 뭐 티스푼 정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호르몬을 측정할 때는 피코그램, 나노그램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나노그램이라는 것은 1g에 15분의 1 정도 된 분량이고요. 피코그램이라는 것은 1조분의 1g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분량이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한 달 후 다시 만난 김영호 씨. 눈이 튀어나오고 손이 떨리던 증상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3: 제가 보기에는 표정이나 지금 느낌은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4: 네, 많이 좋아졌어요.
3: 눈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4: 예, 눈도 좀 들어갔고요.
3: 손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그때보다 떨림은 좀 줄은 것 같은데요?
4: 네, 많이 줄었어요. 떨림은.
1: 갑상선 자극 항체 수치는 여전히 양성으로 높게 나왔지만 측정이 곤란할 정도로 높았던 다른 수치들이 정상화되면서 증상들이 점차 가라앉고 있습니다.

0: 갑상선을 약을 먹다가 완치되는 거 우리가 관해라고 하는데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분일수록 관해에 대한 성공률이 높고요. 또 3개월, 6개월 뭐 끊어버리면 또 재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병을 알았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뭔지 알았으니까 잘 치료해서 꼭 항진증 관해할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1: 네, 감사합니다. 네.
2: 호르몬 질환은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약을 잘 조절해가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공호종 씨는 식이조절을 하며 안 하던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뱃살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0: 저는 사실 되게 좀 많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었는데
3: 한 8kg 정도.
0: 8kg요? 오, 얼굴도 되게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는데요?
3: 들어갔어요. 일단 몸이 많이 개운해졌죠. 예. 한 8kg 빠지니까. 예. 일단 뭐 걷는데도 편하고 일단은.
2: 실제 검사에서는 무려 6kg 감량. 고도 비만 단계에서 비만으로 나아졌습니다. 기준치 안에 겨우 밑돌던 성장 호르몬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성장 호르몬 덕분일까요? 내장 지방이 감소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몸이 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 가벼워지면서 생활도 좀 많이 의욕도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은 생각보다.
2: 두 달 후 인수영 씨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남성에게는 드문 골다공증으로 걱정이 컸었는데요. 10년 넘게 골다공증 치료를 하며 꾸준히 노력한 덕에 골밀도 수치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 최근 떨어졌던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수치도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5: 골다공증이 발생된 원인이 호르몬의 문제라는 얘기를 듣고 호르몬 그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이제 무기력했던 부분도 좀 없어지고 지구력도 좀 더 늘어나고
2: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을 뒤흔들고 힘든 증상을 만드는 호르몬 증상에 귀 기울이고 그 증상을 의심해 보십시오. 호르몬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0: 성장 호르몬 안티에이징 기본 수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시에 숙면을 하고 30분 운동을 하라. 두 번째, 즐거운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11시에 숙면을 해야지만이 이 2시, 3시에 성장 호르몬의 최고 분비를 이뤄낼 수 있고요. 30분 운동을 병행해야지 근육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즐거움을 마음을 가지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가 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면 안티에이징 성장 호르몬 이 치료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Z.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목 파주로 향합니다. 활기찬 도심에서 출발하는 특별한 여정.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한 달에 두 번 조금 특별한 열차로 변신한답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개성으로 가는 마지막 역, 도라산역까지 달리는 열차가 6년여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답니다. 열차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뒤로하고 경계의 땅으로 달려갑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한반도의 현실을 마주하는 길.
1: Yeah, I've heard about it in America, but it's it will be a cool experience actually.
0: 종착역이 아닌 출발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개성까지 기찻길로 17km. 한때는 수많은 사람이 개성공단을 오가던 육로. 하지만 지금은 모두 굳게 닫혔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녘 땅.
2: 북한 사람 찾아봐.
3: 민정아,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이대로 봐봐, 이대로. 아. 이대로 사람들 모여있어, 봐봐. 그치? 아. 그치? 모여있지? 모여있지?
4: 어.
5: 대가족이시네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6: 그치? 저희 엄마, 아버지는 함경도에서 오셨고, 돌아가시 전까지 굉장히 통일을 원하셨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좀 생각나죠.
7: 서로 이렇게 보이는 데서 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좀 마음이 씁쓸하죠.
0: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 강폭은 겨우 2km 남짓. 가장 가까운 곳은 불과 460m 거리. 눈앞에 두고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목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도에도 잘 드러나지 않은 마을이 있는데요.

0: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이름마저 조금 특별해 보이는 곳.
1: 마을 이름이 왜 통일촌인 거예요?
2: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그 1973년도에 80대 때를 그 마을을 만들어갖고 통일촌,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 산 꼭대기에다가 다 집을 지은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더 잘 살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 선전마을.
0: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마을이 생겨난 데에는 분단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긴장은 여전히 일상 속에 남아있는데요.
2: 저기 저 기동동이 그 이제 북한 마을이에요. 요, 요, 저 태극기 있는 데는 우리 대동동 마을.
0: 북한 인공기와 우리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2: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이뤄지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마을이 조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1년에 두 번씩 사격 훈련도 오고 남자들은 요 상황이 좀 이상하면은 여 우리 마을 무기고가 있어갖고 총 오고 싶단 받아갖고 이제 빵가에 가서 다 근무 쓰고.
0: 전쟁의 상처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일궈 황량했던 들녘에 풍요가 뿌리내렸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마을. 그 세월을 지켜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3: 6.25 나는 날, 그때가 50년도 6월 25일인데 일요일이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양 못다리 이고 양 전부 일로 오는 거야. 이제 피난 오는 거지. 피난도 못 가고 우리 나이가 어리고 우리 어머니 여자들 다 있어갖고 여기 폭격도 하고 막 그냥 하고 그 날짜는 내 잊어버렸는데 여기 낙하산 부대가 내렸다고 이분들 맞아. 비행기 하늘이 까맣게 했던 거야. 미군 비행기들이 그냥 폭격하고 그냥 그리고 참 그냥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근데 낙하산 부대가 여기 내린 거야. 그래서 밥 먹다가 이렇게 그냥 딱 기어서 이제 전부 밥 먹다 일어났는데 그때 한 발이 들어와서 안고 애 안고 있는데 한 발이 그냥 둘이 다 뚫고 그래서 죽었고 그때 내 동생이 둘이 죽었어.
0: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가슴 깊이 남았겠죠. 그 모진 세월을 딛고 상처 입은 땅에도 삶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를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파주의 젖줄 임진강. 북녘에서 시작해 서해로 흘러가는 강줄기에는 물길을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접경의 강. 철책선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식 허가를 받은 어부뿐이랍니다.
4: 장어, 쏘가리, 빠가, 복. 뭐 별거 다 됐어요.
0: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서 철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강을 오간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임진강의 지인객 황복.
5: 어, 얘는 뭐예요?
4: 강준치.
5: 강준치?
4: 그 썩어도 준치라는 게 그거예요.
5: 오, 나갔어.
0: 사람의 발길이 드문 만큼 임진강은 귀한 생명을 품었답니다.
4: 한 번은 알아주는 거예요. 맛있고.

0: 이게 옛날부터 사람 도끼를 빼낸다는 거요. 사람 내장에 들은 복을 빼낸다는 거 이게.
1: 한때는 말린 황복으로 곡놀이를 할 만큼 흔했다지만 지금은 귀한 대접 받는답니다. 풍요로운 보물 창고가 되어주지만 최전방 접경의 강에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조업 구역 대부분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걸쳐 있다 보니 어부들은 군의 통제를 따라야만 한답니다. 조금 더 큰 배, 조금 더 빠른 배를 타고 싶어도 혹시 모를 월북을 막기 위해 배의 크기와 속도까지 엄격한 제약을 받는답니다.
0: 안 터느냐고?
2: 물이 쎄가지고 못 턴다고, 쎄 타고 못 틀어.
0: 못 들으면, 못 들으면 나 배 탐그러면 내 배 좀 봐. 내 거들 틀어.
3: 진강에는 어부가 몇 명 정도 계신 거예요?
0: 여기 한 건 89명이 걸머요.
3: 89명?
0: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
1: 사람들 발길을 막아선 통제가 오히려 임진강의 청정한 자연과 어족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된 셈이죠.
0: 적장에서는 연천이고 입장에서는 파주군이에요. 강 반은 연천 반은.
3: 그럼 여기도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겠네요.
0: 아무나 민통선이나 못 들어와. 여기 뱃사람에는 못 들어와.
1: 사람에겐 금단의 땅이지만 자연은 그 경계를 허물며 흘러갑니다. 강을 따라 이어진 삶의 풍경. 갓 잡은 생선을 싣고 어부가 길을 재촉합니다.
4: 이게 진짜 복이에요?
0: 진짜 복 잡은 거예요. 박주해주는 사람이 여기다 돈 많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다 주더라고.
4: 복 받으시라고?
1: 임진강에서 어부들이 잡은 고기는 인근 매운탕집으로 팔려나가기에 시중에 판매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5: 어서오세요.
0: 아, 그거 나한테 저걸 때. 네. 그거만.
5: 무거워요.
0: 이거 많이 잡혔어요?
5: 요즘 많이
0: 잡혔나 봐. 아이고,
3: 내 아버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5: 해가지고 고기 잡는 아저씨예요.
1: 임진강 어부였던 남편이 먼저 떠나고 대신 물고기를 잡아다 준 인연.
3: 그러면은 30년을 계속 같이 두신 거예요?
5: 네.
3: 네, 이거?
5: 네.
3: 가족 같으시겠어요?
5: 가족
0: 고기를 그냥 30년을 잡아다 대줬는데 배나 이 집 빼고 아줌마는 내가 잡아다서 장사해서 좋고 나는 또 여기다 팔아도 좋고 그게 상부상조에 사는 거야.
5: 이거는 5월 한 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3: 아, 이 고거가요?
5: 네. 딱 5월 한 달밖에 안 나와요.
1: 살점이 워낙 쫀득해 흐려 먹어도 좋고 탕으로 끓이면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랍니다. 강이 내어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 귀한 생선들로 수조가 채워졌습니다.
5: 아저씨 새벽같이 나가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또 많이 잡아오세요. 가세요. 아저씨.
1: 새벽부터 강을 누빈 어부는 내일도 만선의 기쁨 안고 돌아올 테죠. 낚시를 즐기던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끓여 먹다 식당까지 차리게 됐답니다.
6: 88년에 왔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3: 40년 가까이 됐네요.
6: 38년? 그렇게 됐죠?
3: 따님분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6: 딸 셋이에요.
3: 따님 세 분?
6: 네.
3: 어디 계세요?
6: 형이 둘째.

0: 있고 주방에 큰애다 막내는 주방.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기 막내.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힘에 부친다는 엄마를 위해서 도시로 떠났던 세 딸이 의기투합해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다시 뭉친 지 어느덧 9년.
1: 이건 그럼 매운탕 거리를 손질하시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손질 하나로 장내 비린내가 없어져요. 처음에 이 잡을 때 소리 질렀어요. 불쌍하다고 엄마한테. 엄마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데 찾아내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2: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가 나지 않는 비법은 바로 이 손질에 있답니다.
0: 이제 완벽해, 엄마? 완벽하게 잘해야 하잖아. 내가 하는 거보다 더 깨끗하게 잘해. 이게 빨간색은 이렇게 무지개 빛이 나요. 싱싱하죠?
2: 매운탕 맛의 비결은 특별할 게 없다죠. 국산 재료에 양념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극적이지 않은 깊은 맛을 내고 거기에 강에서 막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을 넣으면 끝. 싱싱함이 곧 맛의 비결이랍니다. 참귀를 넣은 잡어 매운탕.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참깨의 귀딱지 안에는 노란 장이 가득 차 있어 녹진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1: 다른 남도
0: 수석이도 다 익었기 때문에
2: 임진강이 길러낸 맛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맛에 수십 년 단골들이 찾아오는 거겠죠.
1: 여기에서는 흙냄새가 전혀 좀 안 나요. 양념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또 좀 육수가 좀 특이한 진한 맛이 좀 있어서 그 맛에 항상 이끌려서 오고 있습니다.
2: 구수하고 깔끔한 맛에 자꾸 찾게 된답니다.
3: 바닷가라 살아서 맹물 고기를 좋아 안 하는데 맛 괜찮은 거
4: 이거 직접 잡아서 하시는 거니까 믿을만한
2: 강이 흘러온 시간만큼 그 곁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깊어져갑니다.
5: 이 많은 땅들이 포탄 지뢰밭이 됐어요. 하츠보리기 때에는 식물이 570종 정도 됩니다.
6: 이런 자연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더 좋지 않을까요?

0: 와, 비현실적인 장면을 보니까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설렙니다, 설레. 이 멋진 풍경과 너무 잘 어울려요.
1: 여기는 정말 그냥 중세시대의 한 마을 같습니다.
2: 야, 곰이다. 우와. 와, 진짜 이렇게 가까이 곰을 보게 될 줄 진짜 몰랐거든요.
1: 아니, 엄청 좁고 좀 음산한 기운도 드네요.

0: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1: 나무가 울창한 숲속으로의 여행, 열차를 타는 그 순간부터 영화 속 주인공이 됩니다.
0: 아, 좋아.
1: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빨래방. 부부가 무려 쓰리잡이 가능한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0: 우와.
1: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목조가옥.
2: 뭐랄까요? 동화 속에 나온 집 같네요.
1: 마라무레 쇼의 한여름 대표 축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웃게 만드는 화관의 특별한 의미 뭘까요? 전통을 지키는 게 행복이라는 웃음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마라무레 쇼로 떠납니다. 동유럽의 아름다운 보석이라 불리며 다채로운 역사와 낭만을 품은 나라 루마니아. 잘 보존된 자연 환경과 특유의 낙천성이 독특한 문화를 이루는데요. 루마니아 내에서도 토속적인 색채가 강하고 풍경이 목가적인 마라무레 쇼로 갑니다.

0: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중세시대 때부터 목재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접하고 있는 이 마라무르슈는 수세기 동안 삶의 방식과 전통이 지켜져 온 곳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시골의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의 5분의 4 이상이 산림지대라 많은 시설과 가구가 나무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른바 나무의 땅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0: 나무의 땅, 마라무르슈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아, 그거 좋아. 1 person 9:30.
2: Yes,
1: it's at 9 o'clock. You will meet the first train, the train number one. The train is already on the front of the coffee shop to the right side.
3: 아, 나 물 좀
1: 마실게.
3: Bye bye. 설렙니다.
0: 마라무르슈 산악 지역을 다니는 증기 기관차 모커니차는 루마니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협계 임업 철도입니다. 1932년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건설된 후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요. 증기기관차 4대가 돌아가며 통나무와 벌목뿐 아니라 관광객까지 실어나릅니다.
1: 이야, 역시 유럽의 마지막 협계 증기기관차답게 보이시나요? 증기를 막 멋지게 뿜고 있습니다. 아, 저는 TV에서는 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0: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데요. 추억의 딱지 승차권을 여기서 다 봅니다.
1: 다르네요, 달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이거는 제 기념품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0: 이제는 역사로만 남은 줄 알았는데 검표 방식부터 정겼습니다.
1: 설렙니다, 설레.

0: 경적 소리만으로도 들뜨는 마음. 설렘을 비집고 웃음이 납니다. 무성하고 푸른 숲속을 달려나가는 증기기관차는 엽서 속의 한여름 풍경으로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1: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이 열차의 속도는 15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탈 때는 아,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타보니까 자연의 풍경도 잘 즐길 수도 있고 여유도 있고 더 훨씬 좋은 것 같네요.
0: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혼자 사진 찍는 게 인상적이었을까요? 같이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말은 안 통해도 유쾌한 분입니다.
1: 아, 혹시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가족분들이신 거예요?
2: 스페인,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3: My husband is from Spain.
1: 아, 두 분이 부부신데 스페인 분이신 거예요?
3: My sister.
1: 아, 언니 분이세요?
3: My sister.
1: 아, 되게 얼굴이 닮으셨어요.
2: 나 또 카민테 데 코피데리에. 그 요한 프린시 로코모티베 마이마르 데 푸치. 나 아주스 파밀리아. 비에테니 카사이시. 보르베스쿠 토아타 루메시 레 зик са вина, ка е фрумос, ка е чова ка ле рамаса. 트라디셔널.
0: 작은 마을을 출발해 계곡을 따라 좁은 곡선을 그리며 마을들을 지나는데요.

0: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지루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총 60km의 철로 중 관광객을 위한 목허니 차는 약 21km.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계곡 위쪽의 정착지에 도착합니다. 확실히 아래쪽과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1: 야, 아니 여기 도착한 이곳이 보시면 완전 숲속이어서 정말 동화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0: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하기에 딱 좋은 공간. 기차가 짐을 싣는 동안 잠깐 피크닉을 하거나 숲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1: 야, 아니 여기 근처에 이렇게 맑은 계곡도 있었네요. 와. 아, 여기서 뭐 피크닉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0: 더위를 식히는데 계곡 많은 곳이 없죠. 오늘 저의 핏도 계곡입니다.
1: 오! 와. 와, 시원하다. 계곡에 오면 사실 수박 하나 딱 시원한 계곡물에 띄워놓고, 그쵸? 삼겹살 지글지글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텐데.
0: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0: 나무의 땅답게 나무의 쓰임이 다양한 마라모리 쇼. 기차역 인근 마을에 독특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이 마을에서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인데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아, 여기 벌써부터 힌트가 있는데요. 이 카펫이 여기 왜 널려 있을까요?
0: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1: 구너지우와, 구너지우와, 구너지우와. 저 제가 아까 산책을 하다가 여기 우연히 봤어요. 근데 이게 뭐지? 욕조인가? 했는데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이 수로가 세탁기 역할을 한다는데요. 오로지 물의 낙수차만 이용할 뿐 전기도 세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이랍니다. 대형 카펫이나 세제를 사용하면 손상되는 양모 제품 세탁을 주로 이용한다는데요. 통에 카펫을 넣고 20분만 놔두면 깨끗하게 빨래 끝! 목조 세탁기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보물이랍니다.
2: 사포콧 비네 사쿠랏
3: 다 astea sunt lucruri mari, ca nu le poți băga în mașina de spălat. Trebuie din alea industriale mari, mari, ca sunt, care au și 20 de metri.
0: 세탁기 안에 빨래가 되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힐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새로워지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일도 재밌습니다. 근데 한참 나오더라고요. 카펫 길이가 20m는 넘는 것 같습니다.
1: 잘했어요, 우리.

0: 핫팩 하나당 비용이 하나로 약 1,000원 정도. 세탁기 말고도 이 집에는 수력으로 하는 게 많다는데요.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1: 우와. 우와. 여러분, 여기가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0: 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합동 작전이 필요합니다. 먼저 할머니가 메인 수문을 막고 할아버지가 중간 수문을 열어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합니다. 바로 아래에는 물레방아가 위치해 있는데요. 대량의 물이 아래로 쏟아져 물레방아가 돌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맷돌이 작동합니다. 윗돌이 회전하면서 콩이 떨어지고 옥수수가 고운 가루로 빠지죠. 옥수수가 주식인 루마니아의 시골에 꼭 필요한 방앗간이랍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또 하나 작동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양모 방적기입니다. 세탁한 양털을 2단계로 가공하는데요. 남아있는 잔류 먼지와 물질을 제거해 먼저 부드럽게 만들고 섬유를 굳게 펴서 압축합니다. 그 거칠던 섬유가 이렇게 얌전하고 부드러운 손뭉치로 재탄생했습니다. 완성된 손뭉치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바로 양모를 만드는 실입니다.
1: 다양하게 이걸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양털을 짜시는 걸 처음 보거든요. 와, 완전
2: 신기한데요.
3: 잠시만요. 할머니 하셨던 것보다 너무 얇아졌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안 돼요?
1: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기술이 너무 필요해서.
0: 제가 잘못한 부분을 떼어내고 다시 만드시더라고요. 또 의욕이 앞섰나 봅니다. 양모사로 양탄자를 짜는 히티아나 할머니. 한 땀 한 땀 손으로 일일이 엮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시집 왔을 때부터 해온 일이라는데요.
1: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하나 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0: 할머니가 일주일 넘게 걸려 짠 양모 양탄자입니다.
1: 와, 맞아도 돼요, 할아버지? 와, 저 사실 천연 양모는 처음 만져보거든요. 아니,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 들인 게 다 보여요. 오, 신기하다.
4: 와. 야르나큰 옐 아스타 시니칼두나.
0: 무려 일석삼조의 효과. 처음엔 방앗간만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0: porque não há assim. Maramuris, trăiască să-mi părească, un colț era considerat. Te-i să casa harta în cui.
1: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웃음을 지켜준 목조 세탁기입니다.
2: 머멀리거 아시죠? 전통 음식인데 그걸 직접 해주신대요. 오.
3: 아.
4: 아, 치. 그 피에르베.
3: 아, 여기서 머멀리거 만드시는 거예요?
1: 머멀리거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료는 옥수수 가루가 전부.
3: 아, 소금.
4: 자,
3: 아, 이걸로 간을 만들고. 적기만 하면 끝이.
4: 마이 푸니 몬픽, 마이 푸니 몬픽. 어? 다다. 사피아르 몬픽, 샤포이 오 아메스테크.
1: 우리나라 떡과 죽의 중간 정도의 식감. 보통은 이렇게만 해서 먹는데. 와. 히티아나 할머니는 본인만의 레시피가 따로 있답니다.
3: 치즈인가 봐요, 치즈. 아, 치즈를 여기 같이 섞는구나.
4: 아, 브리즈, 아, 오이트, 트라트.
1: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4: 아.
3: 이 머멀리거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치즈를 깔고 또 머멀리거를 깔았어요.
4: 스테프니 모스트라디에 브린즈 우누디에 마마리가 샤프이 세 토페스트 푸니 엠랑카르지트 세 토페스트 테토 바이제미에 부나이.
1: 루마니아의 전통 한 끼 음식인 머멀리거입니다. 치즈를 넣어 영양까지 챙겼죠.
4: 아, 쟤 부네. 쟤 부네. 마마리게 구브린자.
1: 마라무리슈는 구르기 많아 밀 대신 옥수수 농사를 주로 짓는데요. 그래서 옥수수가 주식이랍니다.
3: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1: 하,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3: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5: 굿, 굿.
3: 너무 맛있어. 머멀리거 치즈 안 뿌린 거 먹어봤는데 이렇게 치즈를 뿌리니까 오, 더 맛있는데요?
0: 인가라 사람이 마라무리 프라스타트 모르샤니
1: 농촌 지역에서 빵 대용이었지만 지금은 루마니아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인심도 좋아서 한 달 살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라무레슈입니다.
2: 아, 정말. 아, 덕분에 너무 궁금한 게 해소가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선물을 준비했어요.
3: 이거 되게 예쁘죠?
2: 아, 이 부채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쫙 펼쳐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아.
1: 여름에 만난 특별한 인연이라서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2: 짜라란! 아, 감사합니다. 나레베데레!
1: 웃음은 전염된다더니 저도 덩달아 환해졌던 시간. 마라무리슈가 더욱더 좋아집니다.

마음이 훈훈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또 다른 산속마을로 갑니다. 국도에서 좀 더 들어가야 하는 브레브 마을.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황태절 시절 자주 찾았던 휴양지입니다. 차보다는

0: 말과 수레를 끌고 일요일에는 전통 의상을 입고 교회에 갈 만큼 여전히 전통을 지키는 마을입니다. 산책을 하며 마을을 둘러보는데요. 나무로 지어진 큰 대문들이 눈에 띕니다. 집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크고 높은 대문. 문양도 특이한데 자세히 보니 직접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1: 이곳 마라무레슈는 전통적으로 목조 대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이 목조 대문은 그 집의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0: 원래 높은 대문은 마을 귀족들의 특권이었다는데요. 차차 평민들에게까지 번져 대문의 크기가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이 마을에서 대문을 만든다는 사람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바깥에서 작업 중이었다는 요한 씨. 대문은 마라무레슈에서 자라는 최고급 떡갈 나무로만 만든답니다.
2: Foarte multe dintre porțile din satul ăsta și din satele vecine. Modelul numărul 1 este funia, frânghia. Funia la noi, la Maramureșeni, reprezintă viața, continuitatea. Se spune că spiralele funiei ar fi caracterizate ca și zilele omului.
0: 전통은 전통대로 지키면서 자신을 위한 창작 활동도 따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묘한 씨 개인 작품들을 모아둔 개인 박물관입니다. 브레브 마을에서의 생활과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소재로 만들었다는데요. 만든 작품의 메시지는 덤입니다. 요한 씨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도구도 직접 만들고 조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는데요. 볼수록 신기합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2: 훈! 오케이.
0: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혹시나 실수할까봐 떨립니다.
2: Next level gate Maramureșu.
0: 다행히 엉망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실 제가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무 조각의 매력을 발견한 듯합니다.
3: 스승님 알려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2: Very nice.
3: Very nice?
2: Yes. Foarte bine. Neașteptat de bine.
0: 이것도 기념이라며 제게 선물로 주신답니다.
3: 아, 뭔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뿌듯하네요. 아, 완벽한 기념품이네요. 아무튼 그
2: tradiția face parte din din sămânța acestor oameni de când au fost ei în locurile astea. Ceea ce fac eu e o meserie veche și făcută cam în același fel cum ai văzut și tu și e mai greu de convins în ziua de azi un tânăr ca să facă lucrurile astea.
0: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을 잊기란 쉽지 않은 일.
3: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물집에서. 물집에서.
2: 나르베데레.
0: 뜻밖의 즐거웠던

0: 시간. 꼭 후계자가 생겨서 이 전통이 오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걸으며 여행하기 좋은 브레브 마을. 저도 오늘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려 합니다.
1: 제가 오늘 머물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100년 된 전통 가옥이라고 해요. 심지어 모든 게 목재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부너지와, 부너지와.
2: 안드레아.
1: 바레비네.
3: 남편분이시라고.
0: 안드레아와 남편, 그리고 새 아들이 있는 전통 가옥 숙소입니다.
1: 부러지와.
2: 시카테와 아키라.
4: 아, 저기.
1: 야, 대가족분들인데요?
2: 시네 부쿠람 카즈베니트 라 노이. 세베데스 치아모 라리자트.
0: 제가 묵을 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1: 확실히 전통 가옥이라서 그런지 너무 뭐랄까요? 동화 속에 나온 집 같네요.
0: 산악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주택입니다. 뾰족한 지붕과 작은 창문은 추운 겨울철 눈이 쌓이는 걸 대비하는 거랍니다.
1: 신발 신고 들어가요.
0: 오래전 목동이 살던 집으로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내부만 리모델링했답니다.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주방입니다. 마라무레슈에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미래에 지을 집을 위해 나무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목조주택이 일반적이랍니다.
1: 야, 되게 아늑하고 들어오자마자 그 나무 향이 확 덮쳐서 되게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2: Da casa am păstrat o i-am păstrat aspectul tradițional. Am folosit foarte mult lemn, chiar dacă sus e lemn nou, pentru că altfel respiră casa. De aia se și făceau pe vremuri casele de lemn, pentru că iarna erau călduroase, iar vara răcoroase.
0: 창문방 목조주택의 모습이 동화 속 풍경을 닮았습니다. 오후 내내 비가 내립니다. 여행은 변수의 연속. 차분하게 비를 감상하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쉬었다 갑니다. 웃음 가득한 마라무레슈의 구석구석을 만나는 여정. 마지막은 마라무레슈의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산악마을 보르샤입니다. 산이 요새처럼 둘러싸고 있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정착했습니다.
1: 이곳인 것 같습니다. 마라무레슈에서 1년에 한번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 이름이 쓴지 에네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를 기념해 열리는 한여름 축제입니다. 쓴지 에네 꽃과 리 리삭으로 화관을 만들어 쓰는 게 특색이죠. 주민들은 집안일이나 바깥일을 모두 멈추고 대부분 축제에 참여하는데요. 남녀노소

0: 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보르샤 마을의 최대 이벤트입니다. 축제 현장에 시장이 안 서면 섭섭하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 애교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노래했는데
0: 아이들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1: 어? 아니 아까 안 그래도 이 빵은 어떤 빵일까 궁금했는데 보시면 그릴 같은 거에 고기 굽듯이 돌려가면서 굽고 있거든요.
0: 굴뚝 모양을 담아 굴뚝빵이라고도 합니다.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헝가리와 체코 등에서 축제나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 때 먹는 음식이었다는데요. 지금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달큰한 냄새가 진동해 안 먹어볼 수 없더라고요.
1: 와, 아직도 되게 따끈따끈해요. 아까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핫도그 만들듯이 만들더라고요.
0: 맛은 어떨까요?
1: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0: 신난 제 표정 보이시나요? 맛있는데 먹는 재미까지 있어서 기분이 업됐습니다. 빵으로 요기했으니 이제 제대로 먹어볼까요?
1: 아, 이것도 우리나라 삼겹살 같아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다치 시메아스타 부치. 부치, 다치 시메아스타.
0: 생긴 게 정말 삼겹살 같죠? 루마니아 사람들의 밥이라는 머멀리거는 기본. 특별히 양고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익숙한 맛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계속 삼겹살이 생각났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1: 우리나라 삼겹살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껍데기랑 비계 부분이 더 바삭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짭짜로만 삼겹살을 먹고 나서 진짜 밥이랑 삼겹살 반찬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쫄깃해서 잘 끊어지진 않습니다.
0: 맛있게 먹고 충전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겨볼까요? 전통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순지에네는 숲이나 들판에 사는 아름다운 요정으로 행운과 풍작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요정들이 제대로 축하를 받으면 사랑과 행복의 기적을 베푼다고 믿죠. 여러 도시의 주민들이 모인 긴 퍼레이드 행렬. 주민들이 함께 모여 흥겨운 노래와 춤을 즐기는데 축하 의식이랍니다. 남녀가 쌍을 이뤄 추는 춤은 매우 빠르고 역동적인데요. 보통 한 달 넘게 연습한답니다. 어느덧 순지에네 축제의 하이라이트. 공연을 마친 여성들이 화관을 손에 들었습니다. 순지에네 요정에게 주문을 외운 뒤 화관을 던지는데요. 치열한 화관 죽기 경쟁. 순지에네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퍼레이드에 이어 흥겨운 무대 공연까지 제대로 즐겼습니다.

0: 아까 퍼레이드 할 때 큰 꽃 화환이 있었는데 그거 들고 어디 가는데 아 잠깐만요. 아 그러지 마. 아 혹시 이 아까 퍼레이드에 쓴 이 큰 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 아 이게 순지엔의 꽃이라고 해요. 어, 꽃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1: 집에 가서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10대로 친자매 사이. 순지엔의 축제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안 한 여성이 신랑감을 찾는 축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답니다.
0: 아, 부너지와, 부너지와.
1: 갑자기 찾아온 손님인데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요. 환대는 루마니아 사람들의 특징. 집에 손님이 오는 걸 좋아한답니다. 와. 루마니아인들 집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통주의입니다. 자두를 발효해 증류했죠.
0: 싸한 게 아, 목을 이게 좀 자극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좀 긁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 Cine trece pragul, un chino par de de țuică, de pălincă.
3: Așa e tradiția.
2: Așa e tradiția la noi.
0: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이 1년 동안 이 축제를 기다리는 소녀들이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순지엔의 꽃을 막 모아서 이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이 공꿈을 꾼다고 하는데
3: Ursitul, adică viitorul soț cu care, viitorul băiat cu care se va căsători.
2: Ursitul alesul.
3: Alesul. De obicei se pune sub pernă pe lângă floarea de sânziană un piapten și oglindă.
4: Piapten și oglindă.
0: 거울하고 빛이야. 아, 그럼 궁금한 게 그 이상형 있으세요? 이상형?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3: 내아파랏 nu știu să fie înțelegător. Bun și cam atât.
0: 있어요? 이상형?
5: Eu aș vrea să ne înțelegem, să ne iubim unul pe altul, să ne ajutăm reciproc. Și cam atât.
6: Și cum e viitorul soțul tău?
7: Frumos.
0: Pi?
2: Cine știe peste câțiva ani?
1: 무엇보다 사이가 될 첫 번째 조건은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네요. 순지엔의 축제 때 소녀들은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는 관행이 있는데 바로 결혼 운을 알아보는 의식입니다.
3: 아쿠마 오스니 이끔 라 소아레 핀 코로니츠 슈사레 웅컴 테카스.

불을 붙인 횃불을 든 젊은 남성들, 악령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악령을 막으면 올 한 해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들자고 외칩니다. 횃불이 모두 타고 자정이 될 때까지 젊은 남녀들의 춤과 주문은 계속됩니다. 전체 공동체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의 축제. 많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를 기원하는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0: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반짝 빛나는 곳, 여기는 마라무리슈입니다.
1: 이 불란성이 왜 드라큘라의 배경지가 되었을까요?
2: 비밀 통로로 가면 어떤 곳이 나오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드라큘라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00년 전 루마니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이 그린스펀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대와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금융의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이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고요.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이제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돈도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직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저희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돈을 공부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시리즈를 통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요. 최근에 신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지금의 MZ세대가 대한민국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게 제 딸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순간 굉장히 아찔하더라고요. 돈은 삶을 더없이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처절하게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린스펀이 아까 이야기했던 금융 문맹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미있게도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저서나 발언들을 보면요. 그 돈 공부의 출발점이 의외로 투자 서적을 열심히 읽거나 열심히 줄치면서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돈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사람의 마음, 즉 심리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시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돈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모걸 하우저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때는 2008년 말이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라는 금융회사가 파산을 했고요. 미국이 금융위기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굉장히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워렌 버핏을 조수석에 태우고 어딜 운전하면서 가는 중이었대요. 그 남자는 굉장히 이제 우울하고 참담한 마음에 너무 암울하다. 과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워렌 버핏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뭐였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이

끼고 있는 초코바는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입니다. 그 뒤로는 예상하시듯이요,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다 보니까요, 개인 그리고 기업, 기관 투자자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한테 설명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년 넘게 애널리스트 일만 해온 저도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강할지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만은 좀 분명해지더라고요. 변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최근에는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워렌 버핏의 스니커즈 일화는요, 사람은 의외로 공포에 빠지기 쉬운 존재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요, 주식시장의 90%는 심리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일하는 증권가에서는요, 사이코패스가 투자를 잘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사실 세상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감각한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투자를 잘할 수가 있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할 때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할 수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것은 명백한 정설입니다. 이게 벌었다고 들뜨지 않고요, 손해봤다라고 크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하나하나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상승장에서는 나만 빼고 다들 돈을 버는 것 같이 생각이 되면 굉장히 조반심을 느끼게 되죠. 남들 사는 주식, 남들 사는 아파트, 결국 무턱대고 따라 사게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분명 더 오를 수 있는 회사인데 30% 오른 것이 굉장히 기뻐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서 냉큼 팔아버리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는 아예 증권사 앱을 지워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주식이 아예 예상과 다르게 반토막이 나면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증권사 앱을 켜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비자발적 장기 투자, 원하지 않았지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골프 선수들을 지도하는 스포츠 멘탈리스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윈덤 클라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선수입니다. 현재는 PGA 랭킹 5위를 달리는 탑클래스 선수인데요. 그런데 한때 이 선수는요, 샷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기 중에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캐디에게 화를 내거나 골프채를 내던져서 감정 통제가 잘 안 된다라는 선수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요, 주변 추천으로 나이가 굉장히 지긋한 심리학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사실 윈덤 클라크는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었는데요. 어머니가 항상 윈덤 클라크 선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대요. 결국에는 다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너는 결국에는 해낼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선수를 북돋아주는 존재였던 거죠. 이 다큐멘터리에는 매일매일 화상으로 이 선수가 상담을 받는 5, 6개월의 과정이 아주 장황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상황을 받아들이고 비관하지 않는 법을 배워나가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 선수는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중령으로 근무했었던 하나의 좀 사람의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스톡데일은요, 베트남 전쟁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피격

되어서 8년 동안 동료들과 하노이의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문이 굉장히 오래, 20차례 넘게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살아남았고요. 1973년 포로 교환으로 석방이 되어서 해군 중장으로 퇴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톡데일 중령은 포로 수용소에서 같이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죽은 동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 죽은 동료들과 그리고 자신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의 차이가 혹시 있었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오자 굉장히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길까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다가 결국에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못 나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4월에 부활절에는 석방이 될 거야 라고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4월 부활절이 왔는데 다시 못 나가죠. 그러면, 11월에는 나갈 수 있겠지.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수 있겠지. 또 기대를 했는데 다시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상실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요,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도 사실 좋지 않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부분들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낙관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경제나 투자, 돈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제에 있어서 성공도 하지만 실패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운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좋을 때도 있는 거고요. 경제 상황이나 가격의 움직임이 내 마음이 같이 흔들리지 않고 덤덤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상황을 볼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미국 UC 버클리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가 한 증권사 계좌 1만 개를 추출을 해서 6년간의 거래 기록을 찬찬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손실난 종목 중딱 10%만 실제로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손실을 낸 주식 10주 중한 주만 매도하고 나머지 9주는 언젠가는 오르겠지,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손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고요. 계좌에 그냥 담아뒀다라는 건데 손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정작 오른 주식은 빨리 팔아버리고 마이너스가 난 주식만 굉장히 오래 보유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것을 처분 효과, 디스포지션 이펙트라고 표현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득을 본 주식은 보유하고 손실을 본 주식은 빨리 파는 게 맞죠. 하지만 사람들은 통상 오른 주식은 보통 팔고 내린 주식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락한 주식을 파는 순간 손실은 바로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감정이 너무 두려워서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물론 기다리면 하락했던 주식이 다시 올라서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2,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이 무색하게 보통은 또 본전이 되자마자 야, 시원하다. 내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오르는 주식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걸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그 장벽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리적인 함정들에 내가 미리 대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대한 싸게 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주식을 비싸게 사면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에서 제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물론 좋은 주식은 다 비싸다. 비싼 집도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싸게 사면 초조하게 마음고생

생을 하는 일은 굉장히 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빠르게 인정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몇년 전에요, 한 금융경영연구소가 리포트를 발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금융 행태를 분석한 리포트였는데요.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주식이 15% 하락하면 손절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15% 하락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주식을 판다라는 건데요. 그 수준을 넘어가면 손실 회피 심리에 휘둘려서 더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전문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트레이더들은요, 주식을 매수할 때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을 미리 정해놓거나 훈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 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 80%인 800만 원, 아니면 90%인 900만 원이든 몇 퍼센트를 투자하고 몇 퍼센트의 현금을 남겨둘지, 그것을 나중에 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놓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주식을 매수할 때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어떤 상황이면 내가 주식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 것인지, 그에 대한 손절 조건, 그리고 얼마까지 떨어지면 내가 주식을 팔 것인지, 이러한 손절 가격을 미리 메모해 놓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왔을 때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손실이든 이득이든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해야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굳이 손절매 같은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한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매일매일 아껴가지고 모은 종잣돈을 투자를 했는데 믿고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할 때 심정은 정말 형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냉정한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돈을 모으려면 다시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지 스스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신문 기사를 많이 보는 부분보다는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강릉의 바다는 태백산맥에서 시작됩니다. 백두대간 대관령과 삽당령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은 강릉 남대천을 지나 푸른 바다를 이루죠. 오늘은 주석 한 만의 차가 없어서 맑고 푸른 강릉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들을 만나보고요.
1: 좋아요. 자, 주문 일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0: 아이고,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알이 굵은 바닷모래로 만들던 놀라운 맛의 비결도 찾아봅니다. 조각배에서 물안경을 담그고 뭘 하시는가 했더니만 어부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어법이라네요. 오늘은 강릉의 바닷길을 따라 강릉 사람들의 유쾌한 바다 부심을 만나보겠습니다. 강릉 하면 떠오르는 바다, 그 해안선을 따라가 볼까요? 먼저 주문진을 찾았습니다. 주문진에 사람이 살면서부터 생긴 주문진 항은 부산 원산 간 항로의 중간 기항지가 되면서 1927년 정식 개항했습니다. 이곳엔 100년이 훌쩍 넘은 주문진 등대가 있죠. 바다 쪽으로 돌출돼서 먼 바다에서도 잘 보이는 이 바위산은 조선시대인 봉화불을 올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대 주변 산빛 아래는 재미난 이름의 마을이 있지요.
2: 주문진 여기는 전부 다 고등이에요. 전부 고등, 언덕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는 주문진은 뭐 상당 고등이, 등대 고등이, 양양 고등이, 등대 고등이, 전부 고등이에요. 사구 고등이.
3: 고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2: 높다는 이야기예요. 지역이, 지역이 높다는 이야기.
0: 한국전쟁 때 주문진으로 온 피란민들은 이 언덕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생각했으니 큰 집 욕심이 없었죠. 지금도 골목엔 작은 집들이 대문 하나를 공유하며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2: 이북 사람들이 만큼 모여가지고 여기서 살다 보니 집이 이렇게 이렇게 요만큼씩 생기네요.
3: 안녕하세요, 어머니. 쉬고 계셔?
4: 예.
3: 아하, 어디 가시는데?
4: 노천 갔다 오느라고. 여기 우리 한 70년 됐어. 피란, 아저씨 피란 나와가지고, 여 사는 게, 내가 시집 완자가 그래 되는데, 아저씨는 더 되지 뭐. 아저씨 돌아가시고. 우리 집도 이 고사치인데

0: 문진 토박이에게도 제2의 고향을 찾아온 이에게도 넉넉한 일터가 되어줬습니다. 주문진항 덕분이었죠. 수심이 깊은 주문진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라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주문이 많아서 주문진이라는 얘기도 있지요. 세월이 흘러 바다 환경도 항구의 풍경도 서서히 변했지만 그래도 주문진은 주문진 여전히 활기찹니다.
1: 오늘 좀 잡았어요.
2: 예. 날이 좋아갖고 그래도 작업하기는 괜찮았습니다.
1: 예, 너무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고 빨리 들어오면은 좀 기분이 좋지 뭐.
0: 예, 주문진 특산물 홍게입니다.
3: 좋아요, 자요, 자요, 자요, 좋아요, 좋아요, 자요, 좋아요. 자, 주문진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0: 홍게는 따로 경매를 하지 않고 여기서 직판을 한다는데요.
4: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는 이쪽에, 좋은 거는 이제 이쪽에.
5: 좋고 나쁜 걸 어떻게 해?
4: 여기를 만져보면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있고 이제 땅땅한 게 있고 여기 이쪽에 여기는 배꼽이라서 다 들어가고 이쪽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0: 홍게는 1300에서 1500m의 깊은 수심에서 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주황색을 띠지요. 주문진에는 크고 작은 시장이 여러 있지만 30여 곳의 매대에서 직접 잡은 것만 파는 여기는 좀 더 특별하다는데요.
6: 여기서 이제 저기 어민들, 그러니까 조업을 하는 분들이 형성된 이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산만 팔아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자연산만 판다는 인식으로 갖고 이제 오시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변화를 하면은 주문진에서 잡히는 것만 팝니다.
0: 남편들이 새벽에 나가 잡아온 걸 아내들이 파는 시장이다 보니 아침밥, 점심밥이 따로 없답니다.
1: 배 들어오는 거 맞춰서 먹느라고. 이제 배가 12시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미리 식사하고 이제 배가 좀 이제 어중간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해놓고 이제 식사하고.
0: 시장이 반찬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하.
1: 저 지금 대구에서 한성 살 때 그런 우리 먹으러 갖고 온 거야.
7: 맛있겠다.
8: 맛있다.
9: 여기는 이웃집 내 집이 따로 없으신가 봐요.
8: 예. 네. 분위기가 좋아요.
1: 여기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가족들은 어쩌다 보지만 여기는 아침 새벽이 나오면은 저녁 7시까지 매일 그 시간에 이제 하니까 가족보다 더 많이 보고 사는 거지 뭐.
9: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8: 야, 손님 많이 들어오고 장사 잘 되면 제일 행복하죠.
0: 이곳에는 단골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안 온 손님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손님은 없다고요.
6: 믿고 오시는 거고 주문진 물건이라는 걸 알고 오시는데 가격이 다른 동네보다 좀 뭐 몇천 원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
10: 이 양반이 우리 잘해줘. 그마다 몇 번씩 와서
9: 구매하셨어요?
10: 아직 안 오고 이제 지금 막 도착했으니까 이제 시장 한번 구경도 좀 하고 이제 구매해서 이제 맛있게 먹어야죠.
11: The fish is very fresh.
12: Very good. Very, very different kind of seafood. I very like. I want to. It is this seafood.
11: No, I think it's very beautiful and relaxed. And last night we see the beautiful moon and the sunshine left over the sea. It was wonderful.
0: 아름답고 편안한 곳, 멋진 바다가 있는 곳, 바닷길을 따라 사천면으로 왔습니다. 강릉에서 아무나 잡고 사천이라고 하면요. 10중 8구는 바젤마을, 한과 마을이라는 답이 튀어나온답니다.

0: 환갑집보다 환갑집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사천. 그중 한 곳을 찾아와 봤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한가를 만들어 온 옆집이 힘을 합쳐 일하는 곳이라는데요. 기계의 힘을 빌리고는 있지만 과즙 만드는 과정만은 오래전 할머니와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랍니다.
1: 쌀을 오랫동안 발효를 해서 저희가 한가를 만들기 때문에 잘라보시면 이게 소리가 나지만 이게 딱딱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속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0: 하나의 과즙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달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쌀을 발효시키는 데만 꼬박 30일이 걸린다는데요.
2: 지금 발효된 쌀을 지금 이제 울부는 작업, 냄새가 있으니까 냄새를 떼는 작업하는 중이에요.
0: 과즙 하나 만드는데 무슨 쌀을 그렇게 오래 발효시키나 할 수도 있지만요.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제대로 된 맛은 나지 않는답니다. 마치 장이 익어가듯 쌀도 참을성 있게 발효시켜야 한다네요.
2: 대략 약 한 달 정도 숙성을 시키는데 한가 튀길 때 이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마 의미를 드릴 거예요.
0: 잘 발효시켜 쿰쿰한 냄새까지 쏙 뺀 쌀은 곱게 빻아 가루를 냅니다. 그런데 이때 맛을 조금 더 업 시켜주는 비결이 있다는데요.
2: 불려난 콩이거든요.
0: 반죽에 콩물을 붓는 비법은 할머니와 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그냥 따라 했는데 이젠 이유를 알지요.
2: 물론 식감도 있지만은 고소한 맛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가를 튀길 때 조금 더 이제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0: 쌀가루 반죽을 찌는 바탕찌기를 한나절 가까이 하고 나면 꽈리치기를 해야 한답니다. 반죽에 꽈리가 부풀도록 쳐서 차지게 만드는 과정이죠.
2: 떡이 안 좋으면 뚝뚝 끊어주는 수도 있고 이거는 천천히 쭉 흘러내리잖아요. 네.
0: 오호, 정말 끊어지지 않는군요. 자, 반죽이 완성되었다면 바탕을 만들 차례입니다. 과즙의 바탕이 되는 떡, 반대기를 만드는 것이죠. 이때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답니다. 바로 감자 가루인데요. 밀가루는 안 되는 겁니까?
1: 감자가루가 이게 달라붙지도 않고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잘 될 수 있게 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0: 하루 이틀 지나 떡 반대기가 잘 말랐다 싶으면 반듯하고 정갈하게 잘라냅니다. 예전엔 비뚤어도 정겨운 맛에 그냥 썼지만 요즘엔 포장하기 좋게 규격에 맞춰 자릅니다. 자, 이제 기름에 튀긴 차례인데요. 이때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한답니다. 순식간에 뽑히듯 부푸는 떡 반대기를 반듯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조청을 바르고 튀밥을 묻히면 강릉 사천 과즙이 완성되죠. 그런데 사천은 어떻게 과즙로 유명해진 걸까요? 그 답을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사천 과즙은 이 바닷가 모래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아니 대체 뭔 말이던가요? 5대째 바지를 만들고 있는 최봉석 명인은 어려서부터 심부름으로 붉은 모래를 담으러 오곤 했었답니다. 사천 과질의 옛 이름은 모래과질. 굵은 모래를 숯불에 달고 떡 반대기를 구웠다는 것이죠.
3: 돌을 달고서 돌 속에서 이제 한거 일어나는 거지.
0: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명인의 어머니 때부터 썼다는 모래를 뜨겁게 달구고 떡 반대기를 넣었더니 정말 구워지네요. 하하.
4: 옛날에는 석유도 안 쓰고 이러니까 그저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화로 불에다가 불에다 하느라니 그거 뭐 얼마나 고생스러우셨겠나 봐요, 옛날 어른들이.
0: 그 고생을 굳이 이어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과지를 만들고 있더랍니다.
3: 하하. 나한테 과지는 조상님들한테 드리는 정성이고 내게는 인생이다.
4: 저기 애들을 일단 공부를 다 가르쳤으니까 큰 도움이 됐던 거죠.
0: 평생 과질과 함께 살아온 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버리지 못한 채 끌어안고 지내는 게 많다는데요.
5: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
4: 함지. 또 박스를 이렇게 하고는 과제를 이기만 해. 이렇게 큰 거 무따리 싸가지고 내 입고 가서 바람 불면 남 그거 할까봐 아주 날아갈까봐 아주 막 이래 붙잡고 옛날에 뭔 장갑이 있었어. 장갑도 없이 이래 입고 가느라 아주 혼이 났어요. 바람 불고 잘 안 택해줘요.
5: 왜요?
4: 무따리 크다고.
5: 손실은
4: 헐수없지. 미칠까봐 바람이 날아갈까봐 허연 고무신 신고 벗은 빼내가 손은 시릅지 못해. 이래가지고 벗은 낀 거 가지고 이거 입고 왔다고. 옛날 건 다 잊어버렸어. 두 개는 했더니 세 개는 그래. 한 열 개도 넘는데.
5: 요새는 동네가 큰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4: 많이 생겼어요.
5: 그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4: 그런 거 보시면 어때 저리 큰 거 장만해가서 하나 이랬지.
0: 한 달도 넘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과주. 만드는 도구는 달라졌어도 만드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사실 좀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몰라줘도 나는 아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마음을 담아 과주를 만듭니다. 강릉 바다엔 저절로 감탄하게 되는 매력이 있죠. 경포 해변을 지나 정동진 심곡 옥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 하나 빼기 힘든 절경을 자랑하죠. 그 중에서도 이곳 바다 부채길은 바다와 어깨 동무를 하고 걷는 산책로 아닙니까?
6: 그냥 되게 한적하고 조용하면서 바다가 되게 에메랄드 빛이어가지고 계속 옆으로 풍경을 보면서 걸어오는 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7: 자연과 함께 하나 되는 것 같고요. 또 제 마음이 더러워졌던 마음이 진짜 청소가 싹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저기 바닷가 암초 사이에 배 한 척이 보입니다. 뭘 하시는 걸까요? 이 바위랑 너무 가까운데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이분들은 전통 어법인 창경바리로 미역을 채취하는 중이랍니다. 나무로 만든 물안경으로 바닷속을 보며 해초나 물고기를 건지는 건데요.
8: 나처럼 이 대롬에 가지고 낫대. 이렇게
5: 얘가 낫대?
8: 낫대. 이거는 이제 혼자가 잡는 내가 가이놀이. 가이놀이가 여기는

0: 수경, 창경 발휘하는 수경.
1: 파도가 일렁이면 바닷속이 안 보이는데 창경을 넣으면 뻔하게 보인답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이게?
0: 참 아름답지. 거기에 보면 성게도 있고 전복도 있고 해삼도 있고 미역도 있고 정말 뭐 한번 봐봐, 한번 봐봐.
2: 여기요? 이걸로요?
1: 그렇네요. 배 위에선 안 보이던 미역이 창경 속에서 아름답게 그냥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 미역을 채취하는 낫대는 대나무에 박달나무를 붙여서 만든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미역 채취가 쉽다나요? 이때 다시 미역이 자랄 수 있도록 미역 귀는 남겨두고 자른답니다. 바다를 다스리기보다는 달래며 함께하는 지혜로운 옛 어법입니다. 새벽에 심곡항을 빠져나갔던 배들은 점심때가 지나 돌아옵니다. 몇백 킬로그램씩 미역을 싣고 무거워진 배전에 물결이 찰랑찰랑거리죠.
3: 어르신, 네? 많이 처치하셨어요?
4: 네, 많이 했죠.
3: 마음이 어떠세요?
4: 아유, 좋죠. 뭐 많이 하면.
1: 점심도 걸은 채 항구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수레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남편만큼 반가운 게 요 미역이라네요. 그런데 남편은 항구에 남겨두고 미역만 씻고 집으로 직행하는 아내. 아니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건가요? 남편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5: 빨리 하려고.
4: 이건 농사하고 틀리다.
5: 나도 이게 막 물러빠져.
4: 내 버린다. 이 빨리 안 하면.
1: 침곡에서는 1년 중 미역이 나는 봄철이 제일 바쁩니다. 다른 생업이 있어도 미뤄두고 온 가족이 미역 건조에 매달리는 거죠. 이맘때는 심곡 어디를 가나 사방에 미역이 널려 있습니다. 늘 부족한 주차장이지만 이때만은 미역에 양보해야 한답니다. 혹시 비라도 오면 큰일이니 갓난하게 돌보듯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2: 젖은 미역일 때는 한 3kg에서 3kg 500, 말리면은 10분 1 줄어가지고 300g에서 뭐 290g 이래 나가요. 말르면
1: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먹는 미역. 두 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많았는지 궁금한데요.
5: 뭐 사람 인생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소. 뭐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6: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 제일 행복하세요?
5: 아니, 나 지금 행복해요.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 맞죠?
6: 네. 우리 영감님한테 바람은 없으세요?
5: 없어요. 잘해요. 술도 안 잡수게 되기 때문에 잘해요.
1: 조금 전 따온 미역을 남겨서 오늘의 첫 길을 찾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선 우럭이나 성게를 넣은 미역국이 더 흔했다는데요. 지금은 소고기를 잔뜩 넣고 끓인다네요.
7: 맛있다, 미국.

0: 신곡항에 다시 해가 뜨면 어부들의 분주한 하루도 시작됩니다. 이제 미역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단단히 각오해 봅니다.
1: 아, 오늘 한 중에 아마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질 좋은 미역으로 제일 많이.

0: 많이 할 것 같아요.
1: 아낌없이 내어주는 넉넉한 강릉 바다에는 그 바다를 닮아 마음이 순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2: 이 강릉 사람들이 서울로 다니던 길입니다.
3: 저한테 강릉은 사실은 이제 뭐 고향이나 다름이 없죠.
4: 잘 살아라.
5: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이 언니들이 반겨줄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답답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얘들아, 얘들아, 빨리 먹어. 먹는 게 남는 거라고.
1: 달콤하고 부드러워. 바나나 맛있다.
0: 그치? 진짜 맛있다. 맛있어.
2: 너희들 뭐 먹어?
0: 박사님이, 박사님이 마법에 걸렸다!
2: 이거 뭐야, 이 날개는!
3: 매서운 부리!
1: 부리부리한 눈!
0: 그렇다면, 독수리 마법?
2: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라 수리수리, 독수리! 그런데 나, 어? 배고파.
1: 이거라도 드실래요?
2: 아니야, 이런 거 말고.
0: 댕구는 먹지 마세요.
1: 박사님, 저 노엘이에요.
2: 맞아. 노엘이, 댕구 아니야. 어떡해.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먹을 거.
0: 아유, 저런. 아이, 참, 조금만 참아보세요.
3: 독수리는 뭘 먹지?
0: 글쎄.
4: 저런. 배고픔에 굶주린 불쌍한 독수리가 됐네.
5: 그런 독수리를 위해 추천할 식당이 있지.

0: 샤랄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배불리 먹고 싶다면 독수리 식당으로.
1: 아이고. 배가 등짝에 붙을 것 같아.

0: 어, 뭐야 이거? 뭐야 뭐 탱국이 뭐야? 먹는 거야 이거? 뭐야? 어?
1: 아이 참 먹는 거라뇨. 이건 나뭇잎 편지잖아요. 독수리 식당을 찾아라.
2: 독수리 식당? 박사님, 거긴 먹을 게 있을 거예요.
3: 근데 왜 독수리 식당이지?
1: 어? 글쎄, 독수리가 요리를 해주나?
0: 몰라 몰라, 배고파. 일단 가보자고. 제발 준비됐지?
2: 네, 이거 박사님.

0: 빨리 빨리 빨리 배고파.
1: 아이 참. 같이 가요.
2: 와.
0: 어? 여기에 독수리 식당이 있나?
2: 제가 찾아볼게요.
1: 오, 좋았어.
2: 어? 저건 돼지 식당? 저건 갈매기 식당. 독수리 식당은 없는데.
0: 아.
3: 독수리 식당이니까 독수리가 알지 않을까?
0: 독수리? 독수리가 어딨어?
4: 여기서 잠깐. 지구별 자연 탐험대를 위한 퀴즈 타임. 누가 독수리일까요?
2: 이쪽은 색이 갈색이고 덩치가 작아. 이쪽이 더 크고 색도 진하고 부리도 커.
4: 자,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날아주세요.
1: 저게 독수리였어.
0: 빨리 따라가보자.
1: 가자 가자 얼른 얼른 독수리 따라가보자.
0: 빨리 빨리 빨리 소리 소리
1: 빨리 와 빨리.
0: 저기 내려왔어.
1: 정말이네. 너 혹시 독수리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알아? 아이 참, 아이, 저기 독수리야.
0: 독수리야.
1: 독수리.
2: 왜 그래? 어디 아파?
5: 너무 힘들어서 그래. 먹이를 찾아서 저 머나먼 몽골에서 날아왔거든.
0: 몽골? 아, 맞다, 맞아. 독수리는 몽골에서 오잖아.
2: 배고파요.
6: 배고프면 사냥하면 되잖아.
7: 독수리는 사냥 안 하고 죽은 고기를 먹어.
1: 우와, 정말?
8: 배고파.
9: 야, 저리 가. 나 먹을 것도 부족해.
7: 추운 겨울엔 먹이가 더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먹이를 찾아서 한국으로 날아와. 예전에는 한국에도 먹이가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죽은 고기 한 점조차 찾기가 힘들어.
2: 왜?
7: 숲이 사라지니까.
1: 그래서 먹이를 찾기 어려워졌구나.
7: 날개가 아파도 꾹 참고 힘들게 겨우 날아왔는데 먹이도 없고.
2: 나 몽골로 돌아갈래.
1: 아이고.
2: 아, 배가 너무 고프다. 힘내, 독수리야. 우리가 같이 먹이를 찾아줄게.
7: 너희가? 고마워.
1: 그래. 독수리야. 너 혹시 독수리 식당이라고 알아?
7: 독수리 식당? 처음 들어보는데.
2: 독수리는 알 줄 알았는데.
0: 나도 너무 배가 고파.
1: 왜 그러세요?
0: 더는 못 참겠다. 에, 아무거나 먹어야겠다.
2: 안 돼.
0: 왜?
7: 나 몽골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오다가 많은 친구들을 잃었어. 이 친구는 그만 농약 먹은 오리를 먹은 거야.
1: 농약? 어떡해.
7: 친구야.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런 전선줄에 걸려서.
2: 다친 거야?
1: 어떡해. 너무 불쌍해.
0: 우리나라가 독수리에게 이렇게 위험한 나라였다니. 독수리 너 정말 고생 많았다.
7: 나 정말 무섭고 힘들고 배고팠어.

0: 이게 뭐지 이거?
1: 뭐?
2: 배고픈 독수리여 독수리 식당으로?
3: 독수리 식당?
4: 아하! 우리가 찾던 독수리 식당이 바로 여긴가 봐요.
5: 우와, 고기 맛있어 보인다.
6: 아, 맛있어 보인다. 아, 그 진도라.
4: 잠깐만요. 여기. 이 진도를 따라가면 독수리 식당으로 갈 수 있나 봐요. 우리 다 같이 가보자고요. 출동! 독수리 식당으로. 가자.
7: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독수리 식당으로 오세요!
8: 여기가 독수리 식당?
9: 안녕하십니까. 독수리라면 모두 환영하는 독수리 식당입니다.
5: 우와, 고기 맛있겠다.
6: 와, 이거네, 이거.
4: 저기, 그런데 독수리 식당이 뭐예요?
9: 아, 저희 독수리 식당으로 말하자면 27년 전통에 빛나는 독수리 식당! 독수리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이죠. 매일매일 푸짐하고 신선한 고기가 무려 공짜!
5: 와, 공짜?
9: 전국에 체인점이 무려 7개. 아직도 먹이를 찾아 헤매시나요? 농약을 먹을까 걱정되시나요? 사고가 날까 불안하신가요? 안전한 먹이를 제공하는 독수리 식당으로 오세요!
10: 어머, 여기 고기 맛집이다! 진짜 맛있어요!
4: 아, 독수리 식당은 배고픈 독수리들을 위해 먹이를 주는 곳이구나.
11: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너무 좋아.
10: 난 매년 오잖아. 맛있어.
11: 한국 오면 괜히 헤매지 말고 우리 여기 와서 먹자.
12: 야, 여기 까마귀 식당 아니고 독수리 식당이거든. 저리 가.
13: 같이 좀 먹자. 꽉!
9: 독수리 식당 덕분에 우리나라를 찾는 독수리들이 예전보다 더욱더 많아졌죠.

0: 독수리 식당을 찾아서 배부리 먹었더니 마법이 풀렸나봐요.
1: 뭐야, 사람이었어?
0: 깜짝 놀랐죠? 근데 이 고기 다 준비하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2: 독수리는 아주 귀한 천연 기념물. 죽은 동물을 먹는 야생의 청소부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꼭 독수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몽골에서 편지가 오면 얼마나 기쁜데요.
3: 독수리 식당 덕분에 무사히 몽골에 와서 아기도 잘 낳았어요. 올 겨울도 아기 데리고 꼭 갈게요. 감사해요.
0: 얘들아, 뭐해?
4: 아직 독수리 식당을 모르는 독수리들이 많대요. 얼마나 배고플까.
5: 우리가 독수리 식당을 알려줘요.
0: 그래, 우리가 도와주자. 자, 독수리 식당으로 오세요.

0: 좋아 좋아. 자, 오, 저기 독수리 아저씨 이 전단지 가져가세요.
1: 독수리들아 많이 많이 와.
2: 독수리 땅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0: 자, 가져가세요. 독수리 식당으로 오세요. 독수리
3: 식당.
0: 이거요, 여기 독수리 식당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재난기비 국민행동기비 상사태 팔라문 약한 게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흙탕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상사태 지무 발견 상사태 지무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상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주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0: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홍대 못 듣고 그냥 집에서 탕만 듣고 있어요. 탕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링 앞에 서봐요.
1: 네!
0: 하나씩 나눠줄게요.

씨.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0: 친구의 하나씩.
1: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2: 씨앗을
3: 만들어요?
4: 그건 사과인데요.
2: 사과! 나 사과 좋아.
1: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하우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8: 킹킹. 진물엔
9: 덥덥한 날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행복해.
2: 하나, 둘, 셋! 야! 완성!
3: 숨 쉬려. 발도 꽁꽁 얼었어.
4: 우리 따뜻한 코코아 마실까?
2: 그래, 그래. 가자.
5: 아, 따뜻해.
6: 아, 좋다.
7: 여기 코코아 있다.
6: 아, 따뜻해. 달콤해.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니까 몸도 따뜻해져. 아,
8: 거품.
7: 우리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2: 그래, 그래.
5: 아, 따뜻해.
7: 따뜻하고 정음이가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9: 걱정이 싹 사라지고.
6: 추운데 있다가 들어오니까 졸리다.
7: 나 기분이 이상해. 마음이 풍선처럼 둥둥 부풀어 올라.
9: 누가 간지럭 피는 것처럼 자꾸 웃음이 나오고.
6: 이 기분은 뭘까?
7: 이 기분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
9: 아이아에게 물어보자.
5: 응? 한글용사 아이아!
10: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0: 어? 이?
11: 야!
10: 훈민정음, 안녕?
12: 안녕.
10: 어떤 말이 궁금하니?
7: 마음이 간질간질해.
6: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7: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10: 기분 좋은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11: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13: 대화의 한!
10: 기분 좋은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0: 화났다고 해서. 어?
1: 뭐가 미안하지?
2: 발차기를 성공했는데 화났다고 하다니.
3: 기쁨이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미안하다고 말했어.
4: 발차기를 성공하고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2: 여긴 아니야.
5: 줄이야, 어? 왜 이렇게 좋아해?
6: 내가 저기까지 발차기로 찼어. 엄청 어려운데 혼자서 해냈다고.
5: 그래? 그럴 때 기분이 어때?
6: 슬퍼.
5: 어? 줄이 너 슬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6: 왜 울라고 하니? 내가 발차기 성공했는데 울라고 하다니.
5: 주리가 슬프다고 해놓고선 안 놀아.
6: 어? 기쁨아, 가지 마. 같이 놀자.
2: 발차기를 성공했는데 기분이 슬프다고 하다니.
3: 주리가 슬프다니까 기쁨이가 손수건을 준 거야. 눈물을 닦으라고 말이야.
4: 주리가 어리둥절해하니 서로 섭섭해하네.
3: 여기도 아니야.
5: 그럴 때 기분이 어때?
7: 행복해.
5: 열심히 노력해서 발차기를 성공했으니 정말 행복하겠다. 나도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6: 정말? 기쁨이 너도?
5: 응, 나도.
7: 우리 행복한 친구들이네.
2: 어려운 일을 노력해서 해냈을 때 정말 행복하지.
3: 주리의 행복한 마음을 기쁨이도 함께 기뻐해 주는군.
4: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어. 행복한 얼굴이야.
8: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9: 수선아, 한대. 나라 한대.

0: 행복해.
1: 저장 완료. 행복해. 훈민정음의 손으로.
2: 행복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3: 응.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행복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행!

0: 행복해. 냠냠.
1: 아거 요 녀석.
0: 할아버지, 배불러서 행복해.
1: 응?
0: 어처처. 할아버지께는 존댓말 해야지. 행복해요.
1: 그래, 나도 행복하단다.
0: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귀여운 악어야. 아유, 이젠 존댓말도 잘하는구나, 우리 악어.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행복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행복해.
0: 어른께 기분 좋은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행복해. 행복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행복해. 행복해요.
1: 행복해. 추운 겨울이에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밖에서 뛰어놀았지요. 따뜻한 방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행복해가 나왔어요.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택배입니다. 다음 집으로 출발.
1: 귀한 택배. 열어봐, 열어봐. 이야. 연필이네.
2: 우와, 공책이네.
1: 택배 기사님 덕분에 우리가 집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어.
2: 맞아. 택배 기사님 덕분에 편하다, 편해. 와.
1: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생각났어. 유치원 버스를 운전해주시는 운전기사님.
2: 맞아.
3: 유치원 버스 왔다.
4: 민정음 안녕.
5: 안녕하세요.
4: 조심히 차에 타세요.
5: 네. 안전벨트도 맸어요.
4: 잘했어요. 출발.
5: 야호.
2: 맞아. 버스 기사님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유치원에 갈 수 있지.
1: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0: 우리 편지를 쓸까?
1: 그래! 그런데 어떻게 쓰지?
0: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거야?
1: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2: 응. 한글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3: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3: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4: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5: 대화의 방!
3: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6: 아빠가 책 읽어줄게.
1: 야호!
6: 소복소복 쌓이는 눈 위에 털신을 신고 밟으면 뽀드득 뽀... 아유, 배고프구나. 자, 자, 간식 먹자.
1: 와, 맛있겠다.
7: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놀아주시고 제 얘기도 들어주시는 우리 아빠.
6: 응? 왜 그렇게 쳐다보니?
7: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6: 그게 뭘까?
7: 아빠, 죄송합니다.
6: 응? 죄송하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응?
3: 아빠 덕분에 행복하게 잘 크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8: 죄송하다고 말하니 아빠도 친구도 서로 답답한 상황이 되었군.
9: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
3: 여긴 아니야.
6: 배고프구나. 자, 자, 간식 먹자.
1: 와, 맛있겠다.
7: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놀아주시고 제 얘기도 잘 들어주시는 우리 아빠.
6: 왜 그렇게 쳐다보니?
7: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6: 그게 뭘까?
7: 아빠, 축하드려요.
6: 응? 오늘이 무슨 날인가? 축하할 일이 대체 뭘까?
7: 저를 돌봐주셔서.
6: 그래서?
7: 축하합니다.
6: 장난은 이제 그만.
7: 응? 장난 아니고 진짠데.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6: 무슨 일이지?
3: 이번엔 축하드려요 라고 말하다니.
8: 아빠는 친구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
9: 친구는 자기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니 답답해 보여.
8: 여기도 아니야.
6: 왜 그렇게 쳐다보니?
7: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6: 그게 뭘까?
7: 아빠, 감사합니다.
6: 뭐라고?
7: 아빠, 감사합니다.
6: 아휴,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다니. 우리 딸 다 컸구나. 아유.
7: 아빠, 왜 우세요?
6: 아니,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는구나. 사랑한다, 딸.
7: 저도요, 아빠.
3: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니 친구의 마음이 아빠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군.
8: 아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친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
9: 친구도 자기 마음이 잘 전해지니 행복한 표정이야.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장 완료.
1: 감사합니다.
2: 훈민정음의 손으로.
3: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응.

0: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냥, 냥, 냥, 냥, 냠. 감사합니다. 냠냠.
3: 아고, 요 녀석.
2: 할아버지,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고, 너도 퀴즈 내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1: 아고도 안녕. 아유, 귀여운 아가. 자,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감사합니다. 끝.
2: 어른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훈민이와 정음이가 감사한 분을 떠올려요.

0: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칠성!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게,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그늘에 싱싱,
4: 여기서도 싱싱.
5: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4: 잠깐 쉬자.
5: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4: 의자도 돌려볼까.
5: 내일 또 놀자. 안녕.
6: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4: 원더키드.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옳지.
9: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0: 옳지.
9: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옳지.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올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14: 순한 길게,
1: 줄무랑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지맨이 나타났어요.
1: 보니가 아빠 심부름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0: 자, 물병은 플라스틱. 음료수는 캔. 요구르트 병은 어디에 놓지?
2: 보니야, 우리 놀러 왔어.
0: 얘들아, 안녕.
3: 뭐 하고 있었어?
0: 쓰레기 정리하고 있었어.
3: 우리 걸려?
0: 아니야, 다 했어. 빨리 들어가서 놀자.
3: 그래.
0: 아빠, 마실 것 좀 가져갈게요.
4: 그래.
0: 컵도 가져가야 하는데. 설거지가 노는 것보단 종이컵이 더 낫지.
3: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5: 맞아. 소풍 정말 기대돼.
0: 아, 또 틀렸네.
3: 뒷장에 그려도 되잖아.
0: 괜찮아. 나 스케치북 많아.
3: 다 그렸다. 미안해, 보니야.
0: 아니야, 다 그만해.
3: 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0: 괜찮아. 이제 나가서 놀까?
3: 좋아.
0: 놀이터에서 놀고 올게요.
4: 그래, 조심히 놀아. 보니방도 청소 좀 해볼까? 야, 이게 뭐야?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분리수거도 엉망이잖아.
0: 다녀왔습니다.
4: 보니야, 이게 다 뭐야?
0: 그게
4: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지. 또 이렇게 종이랑 휴지도 낭비하면 안 돼.
0: 왜요?
4: 쓰레기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쓰레기를 태우게 되고, 그럼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면 무시무시한 먼지맨이 나타나거든.
0: 먼지맨이요?
4: 그래, 먼지맨은 연기랑 먼지를 먹고 생겨나는 무서운 괴물이야.
0: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1: 본인은 내일 소풍 갈 생각에 설레며 잠들었어요.
6: 다들 즐겁게 놀 준비 됐겠죠?
7: 네!
0: 갑자기 바람이 부네.
4: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응? 야! 방귀구름 지붕 속으로 출동! 자, 모두 버스로 피해!
1: 네! 자, 어서!
0: 안 돼! 괜찮아?
1: 네, 고마워요.
2: 잘 만났구먼.
0: 너들, 먼지맨?
1: 먼지맨이 진짜 있었다니.
2: 심심했는데 잘겠구먼. 나랑 놀자구먼. 오!
0: 버티기가 힘들어.
1: 어떡하면 좋지? 그렇지. 히퍼보맨, 선풍기로 먼지바람을 날려버리면 어때요?
0: 좋은 생각이야.

0: 그만 멈춰! 원주매!
1: 뭐야?
2: 좋았다! 야! 이미 점점 빠지는구만! 도구맨! 원주매는 도망가요!
0: 가만두면 또 말썽을 피울지 몰라! 쫓아가자!
2: 어서 출발해요!
0: 간다! 원주맨은 어딨지?
2: 저기요! 원주맨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3: 야, 맛있구먼!
0: 빨리 막아야 해!
3: 다시 놀러왔구먼!
0: 뭐냐? 위험하니까 여기에 있어.
2: 도구맨, 조심하세요.
3: 받아라.
0: 안돼. 좋아, 도구멍, 같이 먼지맨을 막아보자.
3: 재밌구만.
2: 어떡해.
0: 먼지맨은 연기랑 먼지를 먹고 생겨나는
3: 무서운 괴물이야.
2: 그래, 쓰레기.
0: 먼지 바람이 너무 강해.
2: 도구맨, 쓰레기를 먼저 없애야 해요. 먼지맨은 쓰레기를 태운 연기를 먹고 강해지거든요.
0: 그렇구나. 쓰레기를 없애려면...
2: 아, 청소기요! 청소기를 만들어주세요, 고구멍!
0: 좋아, 고구멍!
4: 먼지가 부족하구만!

0: 장난감처럼 조그매졌구먼.
1: 이런, 방귀 파워가 다 떨어졌어.
0: 재밌구먼, 재밌어.
2: 어떡하면 좋지? 맞다, 보보맨은 고구마를 먹으면 힘이 나지. 보보몽, 최고의 고구마를 구하러 가자. 할아버지네 고구마 봐.
0: 가지 말고 나랑 놀자, 고구마.
3: 이봐, 내가 놀아주지.

0: 덤벼라, 먼지맨!
1: 이거 안 되겠군! 이제 잡혔군만!

0: 여섯 오사라! 오보메 처방제!
1: 너무 커졌구먼! 작아져라, 문!

0: 모두 힘을 합친 덕분이지.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먼지맨은 언제든 또 나타날 수 있어.
1: 정말요? 그럼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도 안 쓸 거예요.
0: 좋아, 약속.
1: 약속.
0: 보니야, 보니야, 보니야.
1: 보보맨.
0: 일어났어?
1: 아빠? 어? 보보맨이랑 보보멍은요?
0: 보보멍? 아, 보니 너 꿈꿨구나.
1: 꿈이었구나.
0: 오늘 소풍 날이잖아. 어? 어서 준비해야지.
1: 맞다, 소풍!
0: 도시락 완성! 자.
1: 잠깐만요. 소풍과 빵 다시 잘려요. 물티슈 대신 손수건, 종이컵 대신 물컵, 나무젓가락 대신 집에서 쓰던 젓가락.
0: 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1: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럼 무서운 먼지맨이 나타난다고요. 소풍 가기 정말 좋은 날씨야.
2: 보니처럼 환경을 아낀다면 맑고 푸른 하늘을 지킬 수 있겠죠?
1: 나도 슈퍼 영웅!
2: 편안한 저녁 시간, 본인의 가족이 TV를 보고 있나요?
3: 여기는 얼음 호수 축제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멋진 얼음 조각상도 감상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1: 우와, 보보맨 조각상도 있네. 진짜 재밌겠다. 엄마, 아빠, 우리도 얼음 호수 축제에 가요.
2: 그럴까? 어때요? 마침 내일 주말인데.
0: 나야 좋죠. 보니야, 우리 가서 신나게 놀자.
3: 속보입니다. 조금 전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차 한 대가 고립되었는데요. 오래된 다리에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어떡해요?
4: 빨리 구조돼야 할 텐데.
0: 큰일이네. 내가 가봐야겠어.
1: 네?
0: 아,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살려주세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3: 여러분, 방금 전 구구맨의 활약으로 운전자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4: 정말 다행이야.
1: 역시 보보맨이야. 정말 멋져. 보보맨 출동. 보보맨이 나가신다. 나도 보보맨 같은 슈퍼 영웅이 되면 좋을 텐데. 정말 정말 멋지겠지. 보보맨처럼 방귀 구름을 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보보맨한테 직접 물어보자.
0: 자, 내일 가져갈 도시락 준비를 해볼까?
1: 도와줘요, 보보맨!
0: 아니, 이 소리는? 보보맨 변신!

0: 보니야?
1: 부부맨!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처럼 방귀구름 끼는 법을 알고 싶어요.
0: 방귀구름? 갑자기 왜?
1: 저도 부부맨 같은 영웅이 돼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거든요.
0: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방귀구름은 초능력이라 보통 사람은 낄 수 없어.
1: 네?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어도요? 나도 슈퍼 영웅이 되고 싶은데.
0: 보니야, 꼭 초능력이 있어야 슈퍼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1: 네? 그럼요?
0: 초능력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
1: 하지만 전 부부맨처럼 방귀구름을 멋지게 끼는 슈퍼 영웅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2: 다음 날 본인의 가족은 얼음호수 축제를 보기 위해 출발했어요.
0: 얘들아, 신나게 놀 준비됐지?
3: 네.
1: 네.
4: 어? 보니 왜 그래? 그렇게 축제에 가고 싶다더니.
1: 아무것도 아니에요.
4: 어?
0: 너무 걱정 말아요. 막상 도착하면 신나게 놀 테니까. 거봐요, 신나게 놀 거라니까.
4: 그러네요.
1: 얼음으로 지었는데 안은 따뜻하네요. 신기해요.
0: 그러게. 이제 얼음 낚시하러 갈까?
4: 어?
1: 저기 보세요, 부부맨이에요.
4: 그러네, 멋지다.
1: 저 부부맨 조각상 보러 갈래요. 다른 조각상도 보고 싶고요.
4: 그래, 그럼 골디랑 같이 갔다 와.
0: 우린 저기 있을 테니까 다 보면 저쪽으로 와.
1: 우와. 역시 부부맨은 멋있어. 나도 부부맨처럼 되고 싶다.
4: 응?
0: 방귀구름은 초능력이라 보통 사람은 낄 수 없어.
1: 하지만 난 될 수 없겠지. 진짜 마법 광선을 쏘는 것 같다. 아야르마지 애니멜 빛을 모아 어둠어에 물리쳐라. 얼음이 깨졌어. 설마 저거 때문에? 어쩌지?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 부부맨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0: 왔다! 왔어!
4: 벌써요?
0: 잡았다! 예!
1: 맞아요,
0: 엄청 큰데요?
1: 맞아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왜 안 오지? 그쪽은 위험해요!
5: 엥?
1: 저기 얼음에 금이 갔거든요.
5: 아, 여기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데. 걱정할 거 없어.
6: 오! 아리 조각상이다! 오! 오! 엄청 잘 나왔네! 그래, 이런 사진을 원했다고! 오, 다른 조각상도 또 찍어야지!
1: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7: 진짜 재밌어요!
1: 얼음에 금이 갔어요!
8: 뭐?
1: 얼음에 금이 갔다고요!
0: 오, 비켜! 비켜! 괜찮아? 여기 스케이트 타는 데니까 저기서 놀아.
1: 진짜 위험한데. 안 돼! 바닥이 점점 더 갈라지고 있어!
0: 초능력이 없어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
1: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골디, 끝까지 해보자!
2: 본인은 사람...

0: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리기로 했어요.
1: 얼음에 물이 나고 있어요. 위험해요. 어서 나가세요. 바닥이 갈라질 거예요.
2: 왜 다들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뽑으면 거짓말쟁이. 돕고 싶은 마음만으론 아무것도 안 돼. 역시 난 보부맨 같은 영웅이 될 수 없어.
3: 축제 본부에서 알립니다. 조각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조각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4: 뭐야?
3: 안전을 위해 즉시 호수 밖으로
4: 나와주십시오.
3: 조각전 시장 옆 호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0: 조각전 시장이라면
3: 즉시 호수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0: 요니가 있는 쪽이잖아요.
5: 우선 요니랑 같이 나가 있어요. 내가 데려올게요.
0: 조심해요.
4: 달라진다.
0: 빨리빨리.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2: 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치, 골디? 응? 골디? 골디, 내가 구해줄게!
6: 잠깐, 안 돼! 빙판이 갈라지고 있어. 지금 가는 건 너무 위험해.

0: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1: 정말 고마워요, 보보맨. 역시 보보맨은 최고의 슈퍼영웅이에요.
2: 아니, 오늘의 슈퍼영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1: 네?
2: 네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 안전요원들에게 알려준 덕분에 늦지 않게 대피방송을 할 수 있었거든.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 어떨까요?
0: 네 덕분에 살았어.
2: 외도 정말 고마워.
0: 대단해. 그것 봐.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지? 본인은 부부맨보다 훨씬 멋진 슈퍼영웅이야. 물론 골디, 너도.
3: 그래, 바로 이 사진이야.
4: 오늘 오후 한 용감한 아이가 많은 시민을 구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음 호수에 균열이 생긴 걸 발견하고.
1: 골디, 우리가 TV 하나 왔어.
5: 세상에.
4: 작은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한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누나, 저보고 영웅이래요. 신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얼굴엔
8: 순한 길길.
6: 진물엔
8: 덤덤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옥스퍼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4.8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동.
10: 얼굴엔
12: 순한 킹킹.
10: 식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4: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홈 사이언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6: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돼지간 놀이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 보니와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1: 자, 멋지다! 드디어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너희는 선물 뭐 받고 싶어?
2: 나는 새 축구공.
3: 난 예쁜 가방. 나는 커다란 곰인형.
2: 난 무선 조종 자동차. 보니 넌?
1: 난 역시 마법사녀 아리 인형이지. 빨리 내일이 되면 좋겠다.
3: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한테만 선물을 주신다는데 우리 모두 선물 받을 수 있겠지?
1: 다 받을 수 있겠지.
2: 그래, 우리 모두 착한 어린이잖아.
4: 착한 어린이 맞겠지?
1: 좋아, 혹시 모르니까 지금부터 착한 일 많이 하자.
5: 그래.
3: 그럼 난 먼저 집에 갈게.
2: 나도
1: 착한 일 하러 왔어.
6: 저녁 먹자.
1: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7: 우리 분이 웬일이야?
1: 착한 어린이는 채소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죠. 아빠, 저도 할래요. 착한 어린이라면 설거지도 도와야죠.
6: 그래.
7: 보니야, 이제 이다 까야지.
1: 착한 어린이는 이도 잘 닦아요.
7: 그래.
6: 보니야, 이제 잘 시간. 벌써 누웠구나.
1: 착한 어린이는 일찍 까요.
6: 그래, 그럼 불 꺼줄게.
1: 저기, 아빠.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시겠죠?
6: 그럼, 우리 착한 분이 선물 주시러 꼭 오실 거야.
1: 그럼 저 산타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릴래요.
6: 그건 안 될걸. 산타 할아버지는 모두 잠들었을 때 몰래 오시니까. 그리고 일찍 자야 착한 아이지.
1: 맞다! 안녕히 주무세요!
6: 그래, 잘 자, 보니야.
8: 오호호! 루돌프야, 샛별 마을에 왔는데 어느 집부터 갈까?
9: 도착하셨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해뒀으니까 썰매가 자동으로 갈 거예요. 수고하세요.
8: 아, 그래, 알았다. 아유, 재미없어. 옛날엔 루돌프랑 같이 찾아다니며 재밌었는데. 나 이게 왜 이러지? 어쩌나?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 골디. 선물 줄 테니 조용히 해줄래? 자, 착하기도 하지. 근데 썰매가 문제군. 아유, 어쩐다.
1: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맞죠?
8: 그래, 보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제 이름도 알고 계세요?
8: 그럼, 난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1: 그렇구나. 산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다니 정말 신나요.
8: 사실 몰래 왔다 가려고 했는데 썰매가 떨어지는 소리에 깨 모양이구나. 친구들한텐 비밀이야.
1: 네. 그런데 썰매가 고장나면 선물은 어떻게 나눠줘요?
8: 그러게, 큰일이구나.
1: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8: 뭔데?
1: 저희 동네엔 뭐든지 도와주는 슈퍼 영웅이 있거든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부부맨!
6: 이 소리는...
10: 여보, 왜 그래요?
6: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계속 자요.

0: 있나? 썰매가 이래서 선물을 배달할 수가 없거든.
1: 정말 큰일이네요.
2: 보보맨,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고쳐주세요.
3: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1: 내가 사실 보기보다 기계치거든.
0: 아휴, 저런 복잡한 기계 말고 사슴이 끌어줄 때가 좋았는데. 사슴만 있으면 마법을 써서 날개 할 수 있거든.
2: 정말요? 그럼 보보맨이 사슴을 만들어주시면 어때요?
4: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0: 정말 사슴을 만들 수 있나?
4: 그럼요. 산타 할아버지, 이것 좀 눌러주실래요?
0: 이렇게?

0: 썰매 끄는 사슴들 정말 오랜만이군. 이거원 고마워서.
1: 뭐요?
2: 산타 할아버지, 배달을 하나도 못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0: 그게 썰매가 고장이 나서 말이야.
2: 네?
0: 근데 걱정 마라. 여기 친구들이 도와줘서 배달을 할 수 있게 됐어.
2: 다행이네요. 근데 서두르셔야 해요.
0: 정말이네.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기엔 시간이 부족해.
1: 그럼 큰일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들 선물을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0: 이를 어쩐다.
3: 그러게요.
1: 그럼 부부만하고 제가 선물 배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이기도 함께요.
4: 그거 좋은 생각인데?
0: 정말 도와줄 수 있겠니?
4: 네.
0: 다들 잘 어울리는데?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
5: 네.
0: 메리 메리, 매직 사슴아, 날아올라라! 야!

0: 자기 선물 주세요.
1: 예?
0: 골드는 어디 갔지? 미안.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뭐지?
1: 어떡해?
0: 혹시 산타 할아버지?
2: 착한 어린이는 이 시간에 자고 있을 텐데 이상하다.
1: 저 자고 있어요.
2: 자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지?
0: 콜.
2: 메리 크리스마스.
0: 메리 크리스마스.
3: 휴,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2: 두 사람 덕분에 이 마을 어린이들 선물을 무사히 전달했어. 정말 고맙다. 그래, 골디도 고마워.
1: 저희도 재미있었어요.
2: 난 이제 다음 마을로 가보마. 네. 아, 참, 큰일 날 뻔했네.
1: 큰일이요?
2: 이 마을에서 제일 착한 어린이한테 선물을 안 줬잖아. 자, 이건 우리 보니까라.

0: 그래, 내년까지 착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1: 네.
0: 오, 오, 오, 오,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2: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요.
3: 야호!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자동차야.
1: 가방 정말 예쁘다. 귀여워. 내 선물은 마법소녀 아리엘냥이겠지? 이것도 좋아! 아빠! 우리 축구해요!
2: 아무래도 선물이 바뀐 것 같죠? 그럼 보니의 선물은 어디로 간 걸까요?
4: 마법소녀 아리?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아리아리 매직!
2: 다행히 힘찬이도 선물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오늘은 보니의 유치원에서 소방서에 견학을 왔어요.
5: 자, 꼬마 소방관들, 용감하게 불 꺼볼까? 발사!
6: 우와! 우와, 성공이다!
5: 아주 잘했어요.
7: 이것으로 소방체험을 마칠게요.
5: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이 났을 땐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죠?
6: 119!
7: 맞아요, 꼭 기억해야 해요.
8: 어?
9: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전대원은 즉시 출동 바란다!
5: 그럼 우린 출동해볼게요!
7: 또 봐요! 꼬마 소방관들!
3: 조심하세요! 우와, 진짜 멋있다!
10: 나도 용감한 사람이 돼야지!
3: 응!
2: 준이와 흰찬이는 용감한 소방관의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10: 소방관 출동! 칙칙칙!
1: 준이야! 뭐해?
10: 소방관 놀이 어때? 나 소방관 같지?
4: 에이, 그게 무슨 소방관이야. 우리 집엔 진짜 소방관 옷도 있는데.
10: 뭐? 정말이야?
4: 응, 우리 삼촌이 소방관이시거든. 저번에 선물로 주셨어.
1: 멋지다. 그럼 너 소방차도 타봤어?
4: 그럼 당연하지.
1: 우와. 힘찮아, 나 소방관 옷 보고 싶어.
4: 그래? 그럼 이따 놀이터에서 같이 소방관 놀이 할래? 내가 소방관 옷 입고 올게.
1: 좋아! 난 구급대원 할래.
11: 나도.
10: 그럼 난 소방관.
1: 나도 소방관!
4: 좋아, 그럼 난 소방관 대장.
10: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대장 할래.
4: 넌 소방관 옷도 없잖아.
10: 그치만 난 더 멋진 거 있거든.
4: 그래? 뭔데?
10: 그게 소방관 배지.
1: 소방관 배지? 어디서 났어?
10: 그러니까 예전에 소방관을 도와서 같이 불을 껐는데 그때 용감하다고 특별히 받은 배지야.
1: 우와, 대단하다.
4: 거짓말.
10: 정말이라니까.
4: 그럼 이따 가지고 와봐, 그 소방관 배지.
10: 좋아, 가지고 올게.
1: 우와, 기대된다.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골디, 너 어때? 소방관 같아?
12: 아유, 역시 아니지. 아유, 나도 멋지게 꾸미고 싶은데.
1: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13: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14: 이 소리는? 차차차차, 불은 꼭 꺼야지. 안전하게 다시 출동.
15: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무슨 일로 불렀어?
1: 친구들하고 소방관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저만 아무것도 없어요.
0: 그게 무슨 말이야?
1: 김찬이는 소방관 옷을 입고 오고 준이는 소방관 배지를 가져온다는데 저도 뭔가 멋진 걸 가져가고 싶어요.
0: 아하, 그랬구나. 옷도 아니고 배치도 아니면 뭐가 있을까?
1: 아하! 설마 부부맨도 그걸 생각한 거예요?
0: 당연하지. 그럼 같이 만들어볼까?
1: 네!
0: 컬러방귀

0: 것이. 뭉클러 파워.
1: 슬기야, 내 구급 상자 어때?
2: 귀엽다.
3: 얘들아.
1: 와, 진짜 소방관 같아.
3: 그치? 소방관 출동. 어? 게다가 부부맨까지.
0: 소방관 놀이할 사람?
4: 좋아요.
0: 좋았어. 그럼 재밌는 소방관 놀이 시작해볼까?
4: 네.
2: 응? 근데 얘들아, 준이는?
5: 아직 안 왔어.
3: 금방 오겠지. 우리끼리 먼저 놀고 있자.
2: 그래.
0: 불이야, 도와주세요. 안 뜨거워.
3: 걱정 마세요.
2: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요.
0: 탈출 성공! 고마워요, 소방관님!
2: 구급대원 출동! 응급환자 치료 완료!
6: 고마워요!
3: 진짜 재밌다! 부구맨, 우리 한 번 더 해요!
2: 맞아요, 우리 더 놀아요!
6: 그래?
3: 오늘 진짜 재밌었어!
2: 다음에 또 놀자!
1: 안녕!
2: 얘들아, 잘 가!
1: 결국 준이는 안 왔네. 무슨 일 있나?
7: 다음 날 걱정이 된 보니는 준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8: 보니 왔구나.
2: 안녕하세요. 준이 있어요?
8: 근데 기운이 좀 없네.
2: 네? 준이야. 어디 아픈 거야?
8: 아니야, 괜찮아.
2: 괜찮긴. 나 좀 봐봐.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디가 아픈 거야?
8: 아니, 그냥 좀.
2: 그래서 놀이터에도 안 나왔구나. 얼른 병원에 가보자.
8: 그 정도는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2: 너 병원 가기 싫어서 그러지. 그럼 내가 부부맨을 부를게.
8: 아니라니까.
2: 도와줘요, 부부맨.
0: 어? 본인은 준이네 간다고 했는데.
2: 이제 곧 부부맨이 올 거야.
8: 나 진짜 괜찮다니까.
2: 부부맨! 이쪽이에요!
0: 대체 무슨 일이야?
2: 준이가 엄청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은 안 가겠대요. 부부맨이 대신 좀 봐주세요.
8: 아니에요, 부부맨. 하나도 안 아파요.
0: 어디 한번 볼까? 먼저 열이 있는지 재볼게. 열은 없는 것 같고. 다음은 심장 박동을 들어볼까?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2: 네? 그러고 보니 준이 얼굴도 엄청 빨개요.
0: 정말이네?
2: 거봐 준이야, 너 아픈 거 맞네.
8: 아니라니까.
2: 이건 뭐지? 방금 그건 뭐야? 꼭 배지 같던데.
8: 그게 소방관 배지를 만들려다가 망쳤어.
2: 어?
8: 사실은 나 소방관 배지 없어. 힘찬이한테 지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2: 뭐?
0: 그래서 놀이터도 안 온 거구나?
8: 네. 친구들이 다들 배지 보여달라고 할 텐데 저 이제 어떡해요?
2: 준이야, 그냥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어때?
8: 안 돼. 그랬다간 힘찬이가 엄청 놀릴 거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실망할 거고.
2: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친구들도 이해해 줄 거야.
8: 하지만
2: 용기를 내, 준이야. 용감한 소방관처럼.
8: 소방관처럼?
0: 그럼 우린 출동해 볼게요.
9: 또 봐요, 꼬마 소방관들.
10: 나도 용감한 사람이 돼야지.
2: 뭐? 소방관 배지가 거짓말이었다고?
5: 같이 불을 껐다는 것도?
8: 응. 힘찬이한테 지기 싫어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2: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줬잖아.
5: 맞아.

0: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1: 얘들아.
0: 어? 힘찬이다.
2: 미안해, 힘찬아. 네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
1: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나도 거짓말한 거 있어.
2: 어?
1: 삼촌이 소방관인 건 진짠데 소방차는 나도 못 타봤어. 미안해.
0: 뭐? 준이랑 힘찬이 진짜 멋지다.
2: 어?
0: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3: 맞아. 너희 진짜 용감한 것 같아.
1: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게.
2: 우리 이제 뭐든지 솔직하게 말하자. 씩씩하고 용감한 소방관처럼.
1: 좋아.
2: 화재 발생 출동.
1: 삐뽀 삐뽀 비켜나세요. 어? 준이야, 어?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2: 그러게.
0: 저건
1: 우리야.
0: 어떡해.
1: 저기 전화기가 있어. 빨리 소방서에 신고하자. 불이 났을 땐 119.
0: 이쪽이에요, 이쪽.
1: 우와, 불이 꺼졌어.
2: 아휴, 다행이다.
4: 다음 날이 되었어요.
5: 준이와 힘찬이가 침착하게 화재 신고를 해서 큰 불이 날 뻔한 걸 막았대요.
6: 맞아요. 그래서 준이와 힘찬이를 샛별 마을의 명예 소방관으로 임명하기로 했어요.
4: 정말 잘했어요, 우리 꼬마 소방관들.
0: 이건 소방관 배지?
3: 소방차도 타보고 소방관 배지까지? 정말 좋겠다.
0: 우와, 진짜 소방관 배지가 생겼어.
1: 야호.
4: 준이와 힘찬이가 소원을 이뤘네요. 앞으로도 둘은 용감한 꼬마 소방관이랍니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링,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난방구는 붙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질동.
15: 얼굴엔
16: 순한 킹킹.
15: 줄무랑
17: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진수 안피인더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만.

Oh, that's tough!